그 기록해놓은 기록물이만큼 됩니다. 제가 신방을 가서 우리 장로님의 은혜 방을 보면서 아,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었구나.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밖에 없구나. 이거는 장로님의 그런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랑, 이것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 모두에게도 기쁨과 즐거움과 보람을 만들어내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귀한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게으른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는 그런 말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요, 개미는 다른 거는 또 벌은 보면은 여왕 벌이 있어가지고 그 여왕 벌 하나를 가지고 이 그 전체 벌을 다 움직여요. 그 다음에 사자도 호랑이도 또 뭐 어디를 다 가도 우리 사람들도 어디를 가도 회장이 있고 또 그걸 이끌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따라가는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모든 무리가 다 그래. 심지어는 식물도 나무들도 보면은 나무가 많이 심어진 나무의 나무들은 승승 잘 자랍니다. 그러나 혼자 나무 하나를, 똑같은 나무를 똑같이 심어서 똑같은 크기를 하나는 저쪽에 심고 하나는 이쪽에 심어놓은 것이 예수 사관학교라고, 거기에 가면은 거기에 지금 아주 교훈 삼아 심어놨는데요. 저거 저 나무하고 저 나무가 똑같이 심어졌는데 이 나무는 지금 15m, 20m로 굵기가 30, 40cm가 되어 있는데 그때 심은 똑같은 나무, 이거는 아직까지 3m가 안 돼요. 그리고 굵기 전체가 아직 20cm도, 15cm, 20cm도 안 돼. 아직까지 요만하니까. 그런데 이 나무는 이만합니다. 식물들도 이것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연애 가지고 우리가 많은, 어디를 가도 대장이 있고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식물까지도 이러한 환경 속에서 자라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이치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지난번에 칼럼을 우리가 한번 할 때 기러기라는 칼럼을 쓴 적이 있는데요. 기러기는 한 번 이 비행을 시작하면은 2,000km를 날아갑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여기에서 서울까지를 여기 뭐 400으로 봤을 때 한 번 갔다 오면 800, 두 번 갔다 오면 1,600, 두 번 이 한 번 날면은 두 번 갔다 오고 또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만큼 기러기는 날아가는데 이 공중에 날아가다가 보면 바람에 어떤 영향을 받기도 하고 어떤 다른 추위의 영향을 받기도 하고 그런 많은 과정이 오는데요. 기러기는 앞에 대장이 가면은 그 옆에가 그 다음 그래서 비행기 형태로 이렇게 그래서 날아가면은 앞에 다가오는 바람을 그 기러기가 제일 많이 맞는 거예요. 그 다음이 적게 맞고 그 다음이 적게 맞고 뒤에 전부 따라가는 기러기들은 거기에 그냥 편승만 되어서 자동적으로 날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류를 갈라가면서 날아간다. 그런데 이 미물인 이런 새들까지도 이런 영향 하에 있는데 특별히 오늘 개미는 우리가 보는 것처럼 두령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연구해도 개미는 대장이 없어요. 그 다음에 개미는 감독자도 없어요. 개미는 통치자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미들은 누가 시키든지 안 시키든지 아니면은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누구의 통치가 없어도 자기에게 주어진 그 달란트대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근면 성실하게 일을 하는 그런 개미의 모습. 그러니 그 개미가 여름 가을까지 준비를 해서 겨울을 편안하게 살아가고 또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배운 것처럼 개미와 배짱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배짱이는 뭐 지금 먹고 사는 문제가 지장이 없으니까 그저 여름이 돼도 노래하고 자기가 한량같이 살아갑니다. 그러나 추운 겨울이 닥쳤을 때에

개미는 안전하게 살아가지만은 배짱이는 그때 굶어 죽어가는 거. 이거는 우리가 교훈 삼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보면은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그게 우리는 항상 중요합니다. 누가 보면은 열심히 일하는 것 차고 또 누가 그거를 뒤에서 지켜본다고 생각하면은 최선을 다한 것처럼 보여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참 어리석은 팔푼이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선생이 학생들 앞에서 팔푼이 중에 하나입니다. 선생님이 학생들 앞에서 다른 선생님들을 욕하고 비판하는 이런 어리석은 또라이들이 있습니다. 학생들 앞에서 선생님이 선생님을 욕하고 그래 나가는 교장 선생님을 욕을 하고 그렇게 하는 그게 또라이지. 그 학생들이 야, 참 우리 선생님 훌륭한 선생님이라고 보겠어요. 또 제가 교육 전사 때 있을 때 우리 부목사님은 내만 보면 붙잡고 담임 목사님 욕을 해요. 하면서 뭐는 이거는 판단을 이거는 이게 맞는데 이렇게 하면 되는데 또 이거는 이래 나는데 이래 하면 되는데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봐도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그랬습니다. 직접 가가 말씀을 드려보소 그러면은. 그런데 또 그거는 안 하고 보기만 보면 이게 습관이야 그냥 계속해서. 그래서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 또 이 부목사님이 학생들 앞에서 청년들 앞에서 이제 그거는 나한테 하는 뿐만 아니라 학생 청년들 앞에서 불평불만을 쓸어놓으니 그런 또라이들이 우리 주위에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 아직 그 사람은 목회가 지금 이제는 은퇴할 때 다 돼가는데 아직까지 그러고 중간에 큰 교회 좋은 교회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릇이 안 되니까 그리고 지금은 참 힘들고 어렵게 신앙생활을 가고 있습니다. 또 목회를 하고 있는 그 과정을 봤습니다. 지난주에 부흥회를 다녀왔는 그 신흥교회 목사님은 우리가 알고 있었던 목사님하고 훨씬 더 귀한 분이더라고요. 이 은퇴를 하셨는데 거기에 개척을 하시고 사회사업을 많이 하다가 보니까 국회의원이 찾아와서 시의원을 추천을 해 주십시오. 아니면 뭐 도의원을 추천을 해 주십시오. 그럴 만큼 아주 우리 목사님이 그 주위에 진짜 힘들고 어려운 구석구석을 찾아서 학생 청년들과 전체에 엄청난 그런 일을 감당을 했던 목사님이셔요. 이제 연세가 들어 이거를 이제 후임에게 후임을 정하는 그런 과정이 10년 전부터 했답니다. 그 후임을 위해서 기도할 때 첫 번째는 성실한 사람, 두 번째는 부지런한 사람, 세 번째는 믿음이 있는 사람. 요거 세 가지를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지금 오셔서 목회하는 이분이 한 6년 됐는데 목회하는 이 목사님이 꼭 그런 분이라. 그래서 이거를 물려준 분도 흡족해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지금 있는 목사님도 아주 교회가 은혜스럽게 평안하게 뜨거운 기도가 있는 그런 교회로 참 교회 집회를 하면서도 제가 참 행복하게 그렇게 지냈습니다. 하나님의 복과 은혜는요 우리 마음과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불평 불만이 있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0.1%라도 받을 생각하면 안 돼요. 어떤 과정 속에서도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있어야 되고 오늘 조금 일찍 와서 찬양을 같이 해보니까 참 행복해요. 등실등실 그냥 춤이 나와요. 그런데 보면은 그 찬양 시간을 하나도 참석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거 습관이야, 습관. 근데 일을 일찍에 딱 뭐 10시 반 되면은 촥 모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런 일들 얼마나 귀한데. 바쁜 사람들은 뭐 할 수가 없지만은 그러나 그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이거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많은 과정 속에 하나님 앞에는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오늘 보니까 하나님 은혜 감사,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셔도 감사, 안 들어주셔도 감사. 오늘 찬양이 그렇더구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요, 불평불만의 말이 우리 입에서 떨어지는 이상 곧까지입니다. 그 이상은 하나님의 복받을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 우리는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입술이 하나님 앞에 감사뿐이니까 감사의 입술로 변화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그 하나님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그리고 묵상할 수 있는, 어떤 분들은 내가 글을 잘 못 읽어가 그렇다. 글을 잘 못 읽으면 들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듣는 것도 없거든. 내한테 이야기하소. 내가 잘 들리는 거 사다 줄 테니까. 그러니까 해보지도 안 하고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보고 듣고 묵상하는 거,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 이러한 것이 준비되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은혜와 복을 부으시는 겁니다. 늘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마귀 사탄이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특별한 경우는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 외에는 모든 것이, 말씀을 모르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제는 그 식사 후에 잠깐 우리 원로 목사님과 또 우리 장로님들 같이 해서 앉아있는 우리 카페에서 우리 최 장로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요새는 역대기 성경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역대기 성경 읽어보니까 다 똑같이더라고. 그러니까 그게 정답이에요. 역대기 성경 다 똑같아요. 너무너무 제가 지난번에 이거를 누차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역대기 성경은요, 역대기는 왕들의 역사를 전부 다 이 왕은 어떻고 이 왕은 어떻고 이 왕은 어떻고 이 왕, 그래 왕마다 그 사람이 어떻게 하면 잘 됐고 어떻게 하면 나라가 망하고 어떨 때는 잘 되고 어떨 때는 망한다, 그거를 그 역대기 성경 열왕기 역대기 다 그래요. 그런데 그거 보니까 너무 쉽고 간단하다는 거예요. 왕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니까 무조건 나라가 승승장구했고, 왕이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니까, 악한 왕이 되니까 그 나라가 결국 아수르나 암몬이나 블레셋이나 다른 나라를 들어서 그 나라가 전쟁에 휩싸이고, 그렇게 해도 회개하면 돌아가고 회개하지 않으면 나라 자체가 전쟁 속에 폐허가 되는 이런 결과, 이게 열왕기 역대기 성경 전체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할 때, 야, 참 장로님 책을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는구나,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멀지 않은 시간에 우리에게는 겨울이, 항상 우리에게는 겨울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가 되고, 찬양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고, 또 나누면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 우리에게 주신 사랑, 우리에게 주신 마음, 이 뜻을 펼치고 나누면서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내 물질을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고 했는데, 그래서 물질이나 보물은 하늘에 쌓아야 할 것이고, 나누고 베푸는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들은 누구 눈치를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개미가 두령이 없습니다. 지키는 사람 없습니다. 시키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지런히 성실하게 이 일을 감당했더니 그의 모든 생이 결과가 복된 그런 결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눈치를 보기 시작하면서

이 사람들은 어딘가에 영적으로 병이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결코 그런 일이 우리 모두에게 있지 않기를 바라고, 또 오늘 이 개미는 부지런하고 성실한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사람들은 이렇게 보면은 가난한 사람들은 그 특별한 가난한 사람들과 부한 사람들의 어떤 특징이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게으른 사람들입니다. 또 부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부지런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일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고 나아가면은 하나님이 그 길에 은혜와 복을 더하실 것이고, 또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쉬자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그 다음에 다가오는 것이 결국은 영육간에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빈궁과 곤핍에 대해서 우리가 뭐 비슷한 말로 생각을 하는데요, 천지 차이 납니다. 빈궁이라는 말은요, 먹고 살 것이 없어서, 내가 먹고 살 것이 없어서 너무 내가 찌들고 궁핍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빈궁이라고 말하고요. 곤핍이라는 것은요, 내 몸에, 몸과 마음이 극도로 지쳐서, 그러니 내 몸과 마음이 지쳐서 뭐를 해야 될 어떤 그런 마음이, 그런 내 건강이 하나도 없는 상태를 곤핍이라 그래요. 그러면은 빈궁이 강도같이, 강도는요 기습적이고 파괴적입니다. 또 강도는 예고하지 않습니다. 한번 강도 만나보면요 끝장나버려요. 그러니까 강도를 만나면은 모든 것이, 지금까지 내가 사온 모든 것이 일순간에 다 끝나버리는 게 이 강도를 만난 것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오늘 말씀은 빈궁이 강도같이 임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던 모든 것들이 강도같이 떨어지는 것, 이게 빈궁이라는 것입니다. 여기다가 오늘 말씀이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곰핍이 군사같이, 처음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한참 고민을 했습니다. 군사는요, 강한 군사일수록 강한 훈련을 받아요. 그래서 군사라는 그 원어로 읽어보면 방패를 든 전사,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사라는 말은요, 훈련된 군대, 그 다음에 철두철미하게 강한 사람, 조직된 사회, 다시 말하면 군사가 몰려올 때는 내 개인이 이겨낼 길이 없는 것입니다. 곤핍, 내가 마음이 지치고 내가 몸이 병이 들고 결국 그런 상태가 군사같이 이 말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은요, 이게 몰려오면은 막을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 끝나고 막을 길이 없는, 이게 누구 자태 온다고요? 게으른 자들에게. 게으른 자들에게.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 강도와 군사가요 가까이 쳐들어와도 우리는 지금도 몰라요. 지난 고압전주에 말씀을 드렸던 노아 방주 이야기도, 사람 노아가 480에 방주를 만들어라 그랬고, 그때부터 120년 동안 걸려서 그 600세에 하나님이 할 수 없이 이 물의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 120년 동안을 하나님 성경은 너희가 내게 돌아오기를 기다렸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백성들은 더 악해지고 더 어려워지고 더 심해지니까 그 방주를 통해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방법은 너와 네 생각이 들어가면 안 되고, 너와 네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너와 네가 어떤 계획을 짜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0: 그래서 그 방지에는 노도 없고 키도 없고 엔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준비되지 않으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도 뭐 기도해라 그래도 아이고 뭐 그런 기도를, 그냥 찬송해라 그래도 무슨 그 찬송이, 말씀을 가까이 해라 그래도 그 말씀이, 그렇게 우리가 쉽게 여기다가 보면은 결국 끝에 가서 우리에게는 이렇게 강도같이 군사같이 이르게 될 것입니다. 결국 여기에 당한 사람이 성경에 우리가 사울왕 같은, 그 다음에 이스라엘 유다의 이 아사왕 같은, 얼마나 믿음이 단단했습니까? 사울은 당대에 최고의 믿음을 가진 자였습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믿음을 가진 자였습니까? 그러나 그 솔로몬 때문에, 우상 섬기는 그 일 때문에 나라가 갈라지는 이런 아픔을 겪어야 했고, 솔로몬, 이 사울이 왕이 될 때 당대 최고의 믿음을 가진 자였으나 그는 마지막에 하나님을 모르고 아들과 함께 한 전쟁에서 죽어갔던, 비참하게 죽어갔던 그런 왕으로 끝이 났습니다. 아사왕이 얼마나 믿음의 왕이었습니까? 나라를 개혁을 했고 나라 전체 우상을 없애고 그렇게 했는데, 그 어머니가 우상 섬긴다는 이유로 그 어머니를 폐위시켰습니다. 우상 섬긴다는 이유 때문에. 그럼에도 그만큼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던 아사가 나라가 편해지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을 모르게 되고 결국은 병들어서, 발에 병이 들어서 죽어갔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그가 죽어가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가 중요하지 않아요. 과거가 뭐 중요합니까? 지금 아무리 내가 과거에 휘황찬란해도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더 중요한 것은 내일입니다. 오늘보다는 내일이, 내일에 가면 또 내일이, 다시 말하면 지금부터 우리가 주님이 부르는 그날까지가 중요한 것이지 지금까지가 뭐 중요해. 어떤 짓을 해도, 어떤 삶을 살아도, 어떤 모습이어도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제부터의 우리의 삶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되고 하나님 가까이 하게 되면은 내가 과거에 가졌던 좋은 것도 시너지 효과로 더 좋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나빴던 것도 그것은 하나님이 쓰실 때에 하나님의 더 큰 보배로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돌아가는 것이고 이 시간 이후로 계속해서 내 입에서 감사가 나오고 불평불만 아예 없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님은 많은 것을 원하시고 계십니다. 영적인 궁핍, 곤핍 절대로 맞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믿음으로 준비하시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과 나눔으로 주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이 길 말고는 길이 없습니다. 그 길이 있으면 제가 얼마든지 가르쳐드립니다. 그러나 이 길 말고는 없습니다. 사업을 잘하고 싶고 직장에 좋은 직장, 또 어떤 삶에든 내가 나아가서 믿음으로 살기를 바라는 그런 우리의 마음이라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길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생각과 입을 조심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 오늘 저와 여러분 준비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주일 강단 지금까지 포항 양포교회 김진동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054

284-0739번, 054-284-0739번 포항 양포교회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강단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나무를 가꾸는 사람들. 이 시간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믿음으로 가꾸는 사람들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 모든 나무들이 자라 울창한 숲을 이루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상상합니다.

0: 나무를 가꾸는 사람들, 오늘은 포항 기쁨의 교회 박진성 목사님, 정원희 목사님, 그리고 김정치 장로님과 조원철 장로님을 방송사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반갑습니다.
0: 환영합니다. 기쁨의 교회에 최근에 아주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교회 창립 80주년 감사 예배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부터 한번 말씀해 주시죠.
2: 예, 1946년에 교회가 시작을 했는데 하나의 이제 기념비를 맺는 것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다가올 시대에 교회가 나가야 될 방향을 새롭게 결정하는 또 이정표가 되는 80주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주 뜻깊은 감사예배였다고 생각합니다.
0: 네, 기념비와 이정표가 되는 감사예배였다라는 말씀이었고요. 김정치 장로님 한 말씀 해주시죠.
3: 예, 오늘날 개인주의가 극도로 세워져 있고 공동체의식이 거의 사라진 현실인데 우리 4세대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 너무 아름답고 좋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0: 그렇군요. 세대가 통합할 수 있는 예. 감사 예배였다라는 말씀이셨고요. 네, 조정무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4: 네, 이번에 이제 이것을 하면서 지난 역사도 좀 보게 되고 또 80년보다도 모세의 남은 40년을 하나님께서 쓰신 것처럼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기쁨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겠구나 하는 것을 정말 강력하게 느꼈던 그런 기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0: 네, 정원희 목사님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5: 말씀을 중심으로 4세대가 정렬되고 또 새로운 미래를 모색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0: 네, 형식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새로운 80년을 또 준비하는 그런 시간으로 보내셨다는 것이 말씀 가운데 느껴지는데요. 목사님께서 올해 성도들과 함께 감사의 한 해를 즐겁게 보내고 계십니다. 기쁨의 교회가 그동안 지켜왔고 또 앞으로 지켜낼 핵심 가치를 정리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목사님?
2: 원래는 우리가 포항 북부교회로 시작했잖아요.
0: 그렇죠.
2: 수년 전에 기쁨의 교회라는 새 이름을 갖게 되면서 이 이름 속에 교회의 방향과 분위기의 정체성이 있는데 사실은 신앙생활 기뻐하기만은 힘들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시험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심지어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의 위로와 상급을 바라보고 기뻐할 수 있는 곳까지 나아간다면 이게 핵심적인 우리의 태도요 정체성이고 또 고린도전서 9장 14절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요즘 말씀을 듣고 은혜는 받지만 복음 전하는 자리까지 잘 나아가지를 못해요. 여기까지 한번 나아가 보자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0: 네, 기쁨의 근원인 복음을 핵심 가치로 또 다시 한번 강조해 주셨습니다. 모든 순간들이 다 감사와 기쁨의 순간이지만 또 돌아볼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역사적 순간들이 교회의 역사 가운데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김정치 장로님께서 지난 80년의 역사 가운데 어떤 부분이 참 중요했다 한번 나눠주시죠.
3: 참 지난 날을 돌아볼 때에 그동안 좋은 지도자를 만났기 때문에 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 삶이 본이 되었습니다.

0: 그 처음 개척 시에는 거기다가 지도자들이 몸으로 전체를 다 때우는 교회에서 살다시피 하면서 헌신하고 그때는 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온 동네가 그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가 된 공동체였습니다.
1: 예.
0: 우리가 그동안 좋은 분들을 만나서 생활할 수 있었다. 그 어른들의 삶을 통해서 교회에 살다시피 하면서 했고 동네가 전부 교회에 와서 하나가 되어왔던 그 시대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세상이 바쁠 때가 아니니까 전부 와서 하고 교회에서 청소고 뭐고 전부가 다 동네 사람들이 같이 해줄 정도로 온 동네가 함께 모이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거기에서 헌신하던 섬김의 일이 있었고 가르침은 위에 선배들 학생들부터 시작해서 어른들이 자기 뭐를 가르칠 만큼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삶의 본을 보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오늘의 시대는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의 계승을 시켜주는 그 순간들이 지금 다가오고 있음에 아주 감사하고 여기고 있습니다.
1: 예, 보이지 않는 수많은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와 헌신이 있었기에 예.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라는 예. 말씀이시네요.
2: 지금 우리 원로 장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초창기 교회가 동빈동의 그물창고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2: 그런데 하나님 계속 그 시대마다 유치원을 세운다든지 복지재단을 세운다든지 지역에 필요한 것들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섬기고 이런 부분들이 좀 어필하지 않았겠나 싶고 지금 특별히 지금 장로님 말씀하신 몸으로 때우면 희생과 섬김이죠. 그거를 그렇죠. 그 시대에 이제 문화와 분위기가 만들어졌는데 지금은 풍요롭고 마음이 많이 나누니까 교회에 와서 이제 그렇게까지는 되기는 힘들죠. 그래도 자꾸 훈련을 하고 이렇게 가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젊은 세대들 어린 자녀들까지 복음의 비전 안에 좀 이렇게 고생하는 것도 즐거움으로 낙으로 여기라 이게 좋은 의미 하나 경쟁력이 되어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1: 네. 지역의 필요에 대응하면서 시대의 필요를 채워가는 그런 역사가 바로 기쁨의 교회의 역사였다라는 말씀이셨고요. 올 한 해 의미 있는 행사들이 참 많았고 또 앞으로도 준비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행사들이 있었고 또 앞으로 어떤 것들이 진행될 예정인지 한번 소개해 주실까요?
3: 네. 뭐 교회도 많은 일들 가운데 아무래도 이제 생활선교사와 관련된 그런 일들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 우리 교회 이제 세 가지 비전 중에 이제 첫 번째가 지상명령인데 지상명령 그에 따른 세 가지 이제 미션 사명 중에 첫 번째가 이제 생활선교사거든요.
1: 네.
3: 이것이 기쁨의 교회만의 그런 어떤 비전이나 미션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런 이제 사명인데 이런 것들이 교회에 머물지 않고 지역에 또 다른 문화권으로 이렇게 확산되는 것들을 요즘 보면서 너무나 참 감사했습니다. 올해도 이제 리더십 컨퍼런스를 봄에 열었을 때 지역의 다른 교회에서 뭐 장로님들까지 여러 분 함께 이렇게 참여했는데 급기야 이제 그 교회에서 또 이제 목사님 모시고 그 생활선교사 컨퍼런스를 그 교회에서 직접 여셨는데 그때 저도 이제 같이 가서 함께 이제 그 광경을 보면서 정말 근본적인 정체성에 대한 그런 것들이 확대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이제 자체적으로도 이제 우리 시니어 성도님들을 위한 미니 생활 컨퍼런스가 열리고 또 청년들 해마다 이제 여름에 일본 단기 선교를 가는데 이번에는 그 내용 중에 히로시마에 그냥 원폭이 떨어졌던 그런 지역이잖아요.
1: 그렇죠.
3: 거기에 이제 생활 선교사의 컨퍼런스 생성 컨퍼런스를 통해서 그 내면의 복음의 그런 폭탄을 떨어뜨릴 그런 준비를 지금 교회에서 하고 있는 등 교 내외적으로 생활선교사의 그런 정체성을 확장해 나가는 것이 교회 머물지 않고 문화권이 다른 곳으로 또 지역으로 흘러가는 그런 일들이 전개되고 있어서 참으로 감사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1: 예수님의 복음을 우리 삶 속에 잘 적용하고 성도 모두가 선교사로 살아가자라고 강조하는 운동 아니겠습니까?
3: 네.
1: 생활선교사 운동. 어떻게 보면 정말 필요하고 실질적이면서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추상적이고 애매한 그런 개념일 수도 있는데 그동안 어떻게 진행해 오셨고

0: 듣고 어떻게 목사님께서는 평가하고 계신지 한번 나눠주시죠.
1: 저는 이제 또 목회를 하지만 늘 선교사적 정체성을 많이 가지려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목회를 하다 보면 성도들은 이제 힘드니까 목양적으로 있기를 원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위로하고 신방하고 이런 정도인데 늘 그게 제가 갈급했어요. 그러다가 시대나 나라나 또 세상이 또 코로나 터지면서 아 이게 주님 오실 때가 점점 가까우고 우리가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때가 그렇게 많이 남은 것 같지 않다. 지금 열심을 내야 될 때다. 안일함에 빠져야 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쉽게 말하면 에브리바디 미셔너리. 저와 동역하는 이제 목회자, 부교역자들, 장로님들 모든 성도님들이 다 우리는 선교사적 정체성을 가져야 된다. 아멘. 물질을 조금 보내고 뭐 기도해드리고 한번 들려서 위로해드리는 이게 아니라 목회자와 성도들이 함께 복음의 주인공으로 나서도록 물론 목사님이나 신학자들이나 선교사님들이 관리 감독을 해야 되겠죠. 그런 취지에서 생활선교사 컨퍼런스를 2월 달에는 지도자 중심으로 8월 달에는 이제 모든 성도들 이렇게 처음에 한 7, 8년 전부터 이거 이제 방향을 잡고 한 5년 전부터 시작을 하는데 사실은 기프배 교회 80년 된 교회니까 기존의 어른들이 너무 익숙하지 않잖아요.
0: 그렇죠.
1: 용어나 이런 것들이 처음엔 많이 힘들었어요. 그런데 자꾸 하다 보니까 지혜가 생기고 우리 성도님들도 점점 이 비전을 소화를 한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0: 모두가 선교사다라는 그 말씀 저에게도 참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성도님들이 다양한 각도에서 생활 선교에 대한 간증을 나누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치 장로님께서 다양한 생활 선교사들의 간증을 들으셨잖아요.
2: 예.
0: 기억에 남는 그런 이야기 한번 나눠주시죠.
2: 일본 선교를 가서 이제 점점 자리 잡아가는데 그곳에서 기쁘게 감사하게 그곳에서 섬기던 그런 일들 하나하나를 들고 보람을 느끼면서 일을 하는 귀한 말씀을 이야기하는 걸 보고 요즘 젊은이답지 않다. 직접 가서 섬기고 나누고 봉사하면서 그분들의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분들의 마음을 많이 열어주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0: 한국교회가 비교적 선교 역량을 기울이지 않았던 나라 중에 하나가 이웃나라 일본입니다.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에 기쁨의 교회는 총력을 기울이고 계신데요. 기쁨의 교회의 일본 선교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또 어떤 비전을 향해 가고 계신지 박 목사님 한번 나눠주시죠.
1: 9년 반 정도 전인가요? 경주에 이어서 포항에 지진이 났잖아요.
0: 그렇죠.
1: 그때 이제 저희 교회가 시설이 조금 수용을 할 수 있으니까 이재민들과 자원봉사자들을 많이 모셨어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적극적으로 장로님들과 협조해서 뭐 밤을 새워가면서 식사도 한 2만 4천 개를 공개하고 언론에 나올 정도로 근데 그게 한 3개월 말미가 되니까 너무 지치더라고요. 탈진이 오는 것 같고 그래서 또 시장님이 그때 제안하기를 몇 개월 더 하면 안 되냐고 그래서 그때는 좀 안정이 됐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그러고 이제 성도님들 또 일상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0: 그렇죠.
1: 정부에서 좀 감당을 해달라고 그리고 저희는 이제 교회를 정상화시켜서 일상적인 목회로 가는데 제가 좀 쉬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2박 3일 정도로 일본의 후쿠오카에 가서 하나님 그러면 한국의 선교 자원을 어디에 많이 동원하기를 원합니까 하는데 새벽에 제 심장에 일본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팍 부어지는 거예요. 9년 반이 되었는데 참 힘듭니다. 선교사들의 무덤이 맞구나. 한 5년 정도 됐을 때 너무 힘들고 안 되는구나 했는데 하나님이 큰 믿음을 주시고 일본은 지금 주일 성수하는 크리스찬들 숫자는 30만 명 조금 넘을 겁니다. 1억 2,500만 중에 0.3%가 채 되지 않는 거예요.
0: 극소수네요.
1: 네, 그런데 선교사님들은 많이 나가 있는데 어느 한 교회나 탁월한 지도자만이 아니고 모두가 가지고 있는 은사나 전문성을 연합하면 성령 안에 연결시키라 그리하면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저희와 연합된 교회가 한 10개 정도가 있고 초교파적입니다. 또 부산의 일본선교연구소 동경의 일본선교전략연구소 이렇게 연합해서 계속 진행하고 있고 이제 그동안 이 생활선교사 교환이나 컨퍼런스도 다 일본을 타겟팅으로
0: 네.
1: 이번 7월 달에 이제 히로시마에서 약 200명 이상 한국 사람과 일본인 성도들이 생활선교사 일본 컨퍼런스를 열게 됩니다. 저는 계속해서 이 현실에

삭막하고 무덤 같은 그 선교 현실을 아예 그냥 무시하고 하나님의 감동대로 따라가기로 생각하고 그러니까 조금 약간은 미친 사람 같아. 그런데 앞서 한국에 복음 전했던 선교사들도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동남아에는 정말 엄청난 선교사들과 선교 역량을 동원하면서 바로 붙어 있는 북한, 또 일본에는 외면하고 있다라는 사실,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나무를 가꾸는 사람들, 오늘은 창립 80주년의 해를 보내고 있는 기쁨의 교회 목사님과 장로님들 함께 대화 나누고 있습니다. 찬양 한곡 듣고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0: 나무를 가꾸는 사람들, 오늘은 기쁨의 교회 목사님과 장로님들 모시고 함께 대화 나누고 있습니다. 현대는 고도의 기술 문명 시대입니다. 우리가 AI 시대를 살아가면서 참 급변하는 세상 가운데 복음을 지켜내면서 또 이 흐름에 뒤처지면 안 될 텐데요. 우리 조원철 장로님께서 누구보다 이 부분에 많은 고민과 또 기도를 하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참 어려운 질문이죠. 네.
1: 제가 이제 교회 안에서 우리 자녀들, 어린 자녀들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프로그램의 이름이 뭐냐면 핫빛쌤과 함께, 네, 할아버지니까 네. 핫빛쌤과 함께 창조세계를 그리는 아이들. 그런데 그 아이라고 할 때 제가 아이에다가 괄호 열고 AI라고 씁니다. 네. 우리 아이들이 그 AI라고 하는 그 시대의 과학의 그런 흐름에 그냥 편승하지 않고 그것을 활용하고 이겨내는 그런 세대가 말씀 가운데 견고하게 좀 세워졌으면 좋겠다. 그걸 이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관찰하고 들여다보고 그것을 그림으로 표현하면서 하나님의 그 성품을 깨달아가는 그런 프로그램이거든요. 이제 뭐 잘 아시다시피 AI라는 게 artificial intelligence잖아요. artificial이란 말이 사실 그게 인공적이라는 거잖아요. 그 반대되는 개념이 이제 natural, 뭐 organic 이런 거잖아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자연, 그 세계 속에 있는 그 어마무시한 그런 지식과 풍요로움 이런 것들을 이제 바라보는 것을 점차로 잊어가는 그런 시대여서 이런 이제 확장해서 생각하면 이제 우리 어린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우리 이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도 보면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이어지는 것이 그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 예, 지식 있는 자들의 지식을 하나님께서 폐하신다. 그 말씀이 저는 이 AI라는 인텔리전스가 거기에 이제 대비되는 그런 말씀으로 이제 묵상이 되거든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와 지식으로 그 세상의 지혜를 또 섭렵하는 그런 인재들이 더 많아지는 그런 교회가 그런 우리의 다음 세대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평소에 하면서 작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0: 말씀으로 AI를 바라보고 접근하자. 다음 세대들에게는 AI는 너무나도 당연한 공기와도 같은 그런 존재가 될 텐데 잘 또 지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도들과 함께 창립 80주년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올 한 해를 보내고 계십니다. 특별히 어떤 부분을 기억하고 또 집중하면 좋을런지

0: 각도가 또 조금씩 다를 수도 있고요. 또 일치되는 부분도 있을 텐데 나와주신 모든 분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박 목사님 먼저 한번 말씀 주시죠.
1: 예, 이미 2000년 전 주님이 오셨을 때 마지막 때가 시작되었지만 점점 이제 성경대로 요한계시록의 시대로 점점 세상이 변화되어 간다는 생각이 들어요. 성경 내 반드시 성취될 주님 오실 예언에 대해서 더 연구하고 성도들을 깨워야 되겠지만 또 성도들은 실제로 가정을 꾸리고 먹고 살고 자녀를 키워야 되는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세상은 시스템적으로 주님을 제대로 경배 못하도록 굴복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우선은 가정이 그걸 이제 킹덤 패밀리라고 저는 이름 붙여서 가정에서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 믿음으로. 또 비즈니스 현장 먹고 살아야 되니까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런 직장 생활을 하든 사업을 하든 이 부분도 복음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또 자녀를 양육하는 부분도 자녀들 잘 돼야 되고 공부 잘해야 되고 그 부분도 이제 복음으로 해석하면 그러면 어떤 시대가 되더라도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영원하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9장 14절의 말씀대로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거기에는 영적인 삶만이 아니라 먹고 살 수 있는 길 또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만 가지 은혜와 복을 이 시대에 받을 수 있는 비결도 복음 전하는 모두가 복음 전하는 한국교회 되면은 저는 능력히 돌파하고 이겨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2: 아멘. 저는 오늘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잘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것 이것은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줘야 된다 하는 의미에서 그 당시에 우리 교회를 지으려고 할 때는 오랫동안 준비를 했는데 새로운 목사님을 모셔야 되는 그런 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을 모시는 과정도 도저히 불가한 형편이었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그 당시로서는 마흔 하나밖에 안 되면은 담임 목사님을 오는 시기가 될 수가 없습니다.
0: 너무 젊어서.
2: 그땐 거의 50 중반이 넘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조건이 맞지 않았는데 생각지도 못하는 과정과정을 겪어서 목사님을 모시게 된 겁니다. 곳곳에서 아유 너무 젊은 목사님 모셨다 할 정도로 좀 그렇게 했는데 막상 와서 보니까 우리하고 새로운 것을 많이 경험하신 분이에요. 젊지만은 우리 모두가 다 나이 드신 분들이 좀 걱정하고 하는데 한 분이 우리가 전부 나이를 깎읍시다. 그래서 전부 이 30대로 다 깎는 걸로 해가지고 형님 목사님으로 모시고 온 겁니다.
1: 우리 장모님도 다 제 동생입니다.
2: 그렇게 해놓고 보니까 이 목사님이 추진력이 감당을 못할 정도가 됐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교회를 세우려고 애를 먹었는데 산골에 이 교회를 지을 때에 도저히 우리 뭐 전문가들이 했으면은 이 교회를 짓는 과정이 하나의 뭐 이렇게 규모를 크게 지을 수는 생각을 못했죠. 여기에 교회를 지을 때 너무 많은 예산이 들 것 같아서 어떤 사람들이 걱정을 했는데 그것을 다 돌파하고 하도록 하자 하는 것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지은 게 그 당시 우리 여건으로서는 그 엄청난 예산을 감당할 길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전부 다 맡겨놓고 한번 지어보자. 전부 은퇴를 얼마 안 둔 장로님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못하지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세우자 라고 해서 했는데 그 과정이 너무 많은 말도 못할 만큼의 어려움이 있었고 했지만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피할 길을 주시고 도와주시고 해결해서 짓고 났습니다. 그 과정은 이해할 수 없을 만큼 힘든 여건이었지만은 하나하나 해결해 주시고 완벽하게 처리해 주셔서 우리가 한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전부 위원들과 장로님들이 생각하고는 전부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우리는 다음 세대들에게 이것을 물려주는 하나의 표상만 만들자 해서 징에다가 교회학교 아이들 이름으로 너무 감사합니다 하는 그 징만 남기고 그래서 이걸 지었는데 짓고 나니까 지역사회를 위해서 최고의 음악회 3천 몇백 명이 들어갈 수 있는 장소가 없습니다.
0: 그렇죠.
2: 거기에 한번 빌려주었는데 꽉 차서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행사가. 그다음에 전국 총회를 할 때에 우리 교회에서 총회를 했습니다. 지진이 나서 그 섬김의 과정을 이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그 힘든 것을 온 교우들이 힘을 다해서 이웃 돕기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 과정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이 21세기의 고센 땅이 되게 해주십시오. 나아가서 세계 선교의 성지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와 같은 목표를 내걸고 내일을 준비하고 있는 오늘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 교회는 훌륭한 지도자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사람들을 그때그때 세워주셨다 하는 걸 생각하고 감사하며 기도하고 기대와 꿈을 가지고 내일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기쁨의 재단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 40주년 그 기념 예배를 지금 5월 9주 동안을 이제 목사님께서 계획을 세우시고 이제 진행을 하면서 제가 이제 특별히 그 이제 본당 강단 그 디자인을 이제 매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최종 슬로건이 이제 본향을 향하여입니다.
0: 본향을 향하여.
1: 우리 이제 최종 표대가 이제 본향이기 때문에 본향을 지향하는 그런 교회. 그래서 이제 80주년 그 심볼 마크에도 이제 비록 영어로 썼지만 Until He Comes,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표대를 놓치지 않고 선교에 대한 열정을 식히지 않고 그것을 지향해서 간다라고 하는 것을 온 성도들이 이 80주년을 그냥 단순히 지난 날의 감사보다도 앞으로 우리 교회를 우리 공동체를 사용하실 그런 하나님의 그런 뜻을 이렇게 발견하면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지나고 있는 것이 너무나 참으로 감사합니다.
0: 네, 정원희 목사님도 한 말씀 해주실까요? 80주년을 보내면서 담임 목사님과 함께 성도들을 챙겨 나가시면서 또 많은 걸 느끼실 것 같은데 올 한 해 어떤 마음으로 좀 보내고 계신지도 좋고요. 목사님의 소회를 간단하게 한번 나눠주시죠.
3: 네, 이 80주년이 마침표라면 굉장히 아쉬울 텐데 그 다음 80년을 바라볼 수 있는 이정표를 이미 기쁨의 교회는 그렸고 그리고 그 그림대로 가고 있고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요즘 3040 그리고 목회자들 세계에서 존중받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진정성에 대한 부분인데 담임 목사님 가지고 있는 강점 하나가 진정성이고 그 진정성이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일본 땅에도 연결되고 있다는 게 참 감사하고 이 지역과 또 열방과 또 전 4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설계도가 기쁨에 꽤 있다는 게 감사하다 생각이 듭니다.
0: 네. 온 성도들이 함께 통일성을 가지고 80주년을 감사하는 가운데 또 각자 다양한 각도로 감사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이 참 복되고 귀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새로운 80년을 기쁨으로 준비하시는 우리 박진석 목사님과 기쁨의 교회의 비전을 끝으로 오늘의 대화를 마무리하겠습니다.
1: 네, 저도 이제 나이가 손녀를 본다 60이 넘었으니까 교회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방향으로 제대로 간다면 주 오실 때까지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처럼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라는 여호와 영광을 아는 지식 이게 사실 신약의 복음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열방의 바다 땅 끝까지 생명수의 복음이 흘러가는 것인데 복음을 전하는 기쁨의 교회로 이 교회를 열방으로 흐르는 생명수의 복음의 강에다 던져버리고 또 한국교회도 그렇게 갈 때에 하나님이 만가지 은혜와 복을 부어주신다는 것을 입증한다면 분명히 아무리 교회가 힘들고 어려워도 그 시대를 새롭게 축복하고 이끌어가는 그러한 교회가 될 것이다. 아멘. 그리고 또 주 오실 때에 저는 기쁨의 교회도 물론이고 또 지금 고전하고 힘들어하는 이 시대에 한국교회도 그렇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80주년의 이정표가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0: 네. 또 저희도 함께 중보하고 축하하는 마음으로 오늘의 모든 대화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나무를 가꾸는 사람들, 지금까지 창립 80주년을 맞은 기쁨의 교회를 섬기고 계신 박진성 목사님, 정원희 목사님, 김정치 장로님, 조원철 장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네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 꿈이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Z,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말씀의 반석. 말씀의 반석 이 시간에는 안강 영락교회 장대영 목사님께서 민수기 14장 11절로 12절 말씀, 20절로 35절 말씀을 본문으로 말씀 전해 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오늘 민수기 12장 마지막 절 그리고 13장 1절 2절 같이 읽어볼까요? 민수기 12장 16절부터 13장 1절 2절입니다. 읽어봅시다.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광야에 진을 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그랬어요. 하세롯 떠나 이제 바란광야에 들어왔습니다. 바란광야에 진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을 때 이제 정탐꾼을 보냅니다. 가나안 땅으로 정탐꾼을 보내고요. 그런데 이 진을 치고 있는 이곳이 바란광야의 중에서도 구체적으로 가데스라고 하는 그런 곳이에요. 가데스, 바란광야의 가데스. 거기 보면 26절 보면 그죠? 정탐꾼이 돌아오는데 바란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 진을 치고 있는 것이 바란광야 가데스라는 거 부르고요. 또 다른 말로는 가데스 바네아 이렇게도 불러요. 같은 지명인데 자,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내는 사건입니다. 근데 이 정탐꾼을 보내는 이곳이 이 가데스 바네아 바란광야의 가데스라는 곳이 얼마나 의미 있는 곳인지 한번 여러분 보세요.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는 뭐 결론적으로 먼저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하는 자리예요. 재기불능, 소생불능, 회생불능의 파산 선고를 당하는 자리가 가데스 바네아인데 그걸 먼저 보기 전에 이제 그 이야기는 이제 할 거고요. 그걸 먼저 보기 전에 이 가데스가 어떤 곳인지 신명기가 뭐라고 말하는지 거길 가보세요. 그 거기 보면은 아 정말 감격스럽습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에 와 있다는 건 놀라운 일이에요. 1장 신명기 1장 19절 한번 찾아보세요. 신명기 1장 19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 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요 가데스 바네아가 민수기에 나오는 바란광야 가데스를 가리키거든요. 그런데 이 가데스 바네아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 앞에 얘기를 쭉 보세요. 호렙산을 떠나 시내산 떠난 거죠. 민수기 10장에 나오는 얘기였어요.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광야 다 지나온 거야 지금 광야 다 지나왔고요 크고 두려운 광야라 그래 그냥 광야가 아니라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다 지나 끝났어요 광야는 이제 우리 뒤에 있어 이스라엘 뒤에 그 다음에 아모르 족속의 산지 길로 이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다 말 뭐예요? 이제 고생 다 끝났어. 고생 다 했어. 이제는 고생 끝, 행복 시작인 지점이 이 가데스 바네아예요.

그러니까 크고 두렵고 정말 돌아보면 이 광야를 어떻게 지나왔는지 정말 끔찍하기까지 하고 정말 암담했던 그곳 돌아보니까 그런 곳이었는데 거기를 지나온 거야. 기가 막히죠. 정말 지금까지 지내온 거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송이 절로 나오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가데스 바네아 거긴데. 그러니까 거기 고생 끝 행복 시작인 그곳에서 이스라엘은 무슨 일을 당해요? 행복 시작이 아니라 완전히 파산되고 마는 거예요. 다시 기회가 주어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셔서 다시 소생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거기서 끝나. 하나님이 너희와 나는 여기까지다. 너희는 너희 길 가고 나는 내길 가겠다. 그 파산 선고 당하는 자리가 바로 이 가데스 바네아거든요. 그러면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파산 선고를 당해요? 12장 우리 민수기 13장 거기 보면 하나님이 명령해 정탐꾼 보냈다 그러고요. 정탐꾼 보낸 사건 때문에 그래. 그러면 정탐꾼 보낸 것 때문에 그랬으면 하나님이 책임져야 되네. 그래요? 민수기는 하나님이 명령해서 정탐꾼을 보냈다 그러는데 신명기는 달라. 그 20절 이하에 보세요. 찾아놨으니까. 20절부터 22절까지 읽어봅시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여기 나는 모세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그랬어요. 자, 신명기에서는 정탐꾼 보내자는 말을 누가 먼저 해요? 하나님의 아이디어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아이디어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이디어예요. 그럼 민수기가 맞아요? 신명기가 맞아요? 민수기는 하나님이 보내라 그랬고, 신명기는 백성들이 보내자 그랬고, 누구 말이 맞아요? 둘다 맞아. 그러면 하나님과 백성들 말 사이에 뭐가 있어, 지금?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야기는 다 알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아는 얘기예요. 그 이야기가 뭐냐 하면, 21절을 다시 보면, 신명기 지금 1장 21절을 다시 보면, 모세가 뭐라 합니까?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올라가라.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올라가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모세는. 그랬더니 백성들은 뭐라 그래요? 백성 22절이 올라갈 생각 안 하고 정탐꾼을 한번 보내봅시다. 그런 거지. 그랬더니 모세가 23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읽어봐요.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열두를 택함해 그랬어요. 모세가 그 말을 좋게 여겼다는 거예요. 왜 좋게 여겼을까? 자, 21절부터 다시 생각하면 하나님께는 정탐이 필요해요, 안 해요? 하나님한테는 저 앞에 어떤 적이 있는지 그거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하나님 그거 상관없어. 응? 애굽에 철병거 600대를 끌고 나온 애굽의 바로의 군대도 홍해 바닷물에 다 있죠. 수장시켜버린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무슨 정탐이 필요해? 정탐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이디어의 제안이에요.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가 그런 게 아니라 아마 이 역시도 몇 사람이 시작했을 거야. 아야, 우리 싸움에 나가서 이거 이제 거기 그 땅에 들어가면 우리 싸워야 되는데, 야, 우리 이 싸움에서 지면 어떡하지? 죽으면 어떡하지? 불안해지니까 누구 몇 사람이 먼저 그런 말을 꺼내니까 그러면서 정탐꾼을 한번 보내면 어떨까? 그 얘기를 갖고 모세한테 온 거라. 그러니까 모세는 뭐라 그래요? 그말 좋게 여겼어, 그래. 왜 좋게 여겼냐면, 그렇지. 지금까지 이 광야, 크고 두려운 이 광야를 지나온 이 백성들이 저 땅을 보고 오면, 하나님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랬는데, 그 땅을 보고 오면, 아, 이제는 마음이 달라지겠지. 모세는 그걸 기대하고 좋게 여긴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 아뢰겠지. 하나님한테. 아,

이 백성들이 정탐꾼을 보내자 그럽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 거야? 그래, 보내줘라. 그래, 12명 뽑아갖고 보낸 거라.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웬걸 보내놨더니 그 다음에 이들이 돌아와서 하는 말은 이제 난리가 난 거야. 정말 대혼란이 일어났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정탐하러 간 사람들, 그 사람들만 아니라 20세 이상 된 계수된 자는 이 광야에서 다 죽여버릴 거다, 내가. 다 죽을 거다 그러잖아. 못 들어간다 그러잖아. 그럼 만약 생각해 봅시다. 정탐을 안 보냈으면 괜찮았겠지. 정탐 사건이 화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저지르지 않았으면 돼. 정탐하러 보내지 않았으면 돼. 근데 모세는 왜 보냈어? 모세가 이걸 막았으면. 아니야, 그냥 올라가도 돼. 하나님이 앞서가신다.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걱정하지 말고 올라가라. 믿고 올라가 봐. 이렇게 해서 보냈으면 되는데 모세가 받아들였어. 그럼 모세 탓이에요? 하나님 탓이에요? 아니, 결국은 자기들이 자기 발등 찍은 거야. 왜? 안 보냈으면 이 백성들이 뭐라 그랬을 거야 같아요, 모세한테. 또 꿍시렁 됐겠지. 또 수군수군 됐겠지. 또 무리지어 갖고 곳곳에서 모세가 저는 싸움에 나가지 않을 거니까 저 팔십 노인이 뭐 무슨 싸움에 나가겠어? 죽는 건 우리 지 전, 진, 자기가 죽나? 막 그러면 수군되고 징징징징 됐을 거야. 모세가 그걸 다 알아. 안 보내면 또그저 구석구석에서 수군수군되고 비방하고 비난하고 그거 알아. 모세가 하도 되었어. 그 맛을 모세가 정말 그쓴 맛을 봤어. 하도 됐으니까 아 그래 갔다 오면 좀 달라질 거야. 그래서 모세도 좋게 여기서 보낸 거거든요. 근데 결국은 정말 자기들 그 원망하던 그 습관 때문에 정말 모세가 여기서만큼은 정말 그걸 막아줬어야 되는데 그안 된다는 그 한마디를 안 해갖고 결국 갔고 갔다 와서 큰 난리 소동이 일어났고 결국은 끝났고 파산당했고. 그러니까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딴소리 안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렇게 결국은 이 사건이 정탐 사건이 원망의 사건이 되고 결국 멸망의 사건으로 끝나고 맙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실패한 이야기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 옛날 그들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얘기, 여러분 얘기, 제 얘기이기도 해요. 원망이 계속되면 결국 이꼴날 거예요. 그래. 그들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얘기로 생각하며 우리를 한번 돌아봐야 돼요. 그들의 이야기를 거울로 삼아 우리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우리도 지금 새 일을 하고 있거든요. 만나방 새로 했죠. 또 이제 7월부터 3인조 사역 새로 시작하죠. 새로운 획기적인 방향으로 방향 전환할 거죠. 이때 어떻게 할 것인가? 원망하는 사람 없도록 일사불란하게 함께 움직일 수 있도록 그래 잘 되도록 그러려면 우리를 돌아봐야죠. 10장부터 10장, 11장, 12장, 13장, 14장까지 가데스 바네아까지 오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 사건을 쭉 추적하고 연구하고 또 설교하면서 원망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이렇게 좀 정리해 봤어요. 뭐 기본적으로 감사하지 않는 사람 원망하는 거 그건 너무 상식적인가 이런 거다 빼고 그래도 좀 생각해 봐야 될 여지가 있는 부분 한 10가지를 뽑아봤어요. 그게 여러분 테스트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10가지를 놓고 여러분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첫째로 책임을 지겠다는 사람은 원망하지 않아요. 책임을 지겠다는 마음이 있으면 이건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내 책임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는데 또 정말 잘 되면 좋은데 안 됐을 때 책임지는 사람 뭐라 그래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잘못했습니다. 내가 판단이 생각이 짧았습니다. 책임지는 사람은 원망하지 않아. 원망은 누가 해요? 그렇다면 책임을 안 지려는 사람이 항상 원망을 해. 책임을 회피하고 그리고 책임을 전가하고 이 책임 얘기는 원망과 책임의 얘기는 이 11장 원망 이야기 시작할 때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 원망이 시작됐다는 얘기할 때부터 했죠. 그게 아주 강력한 죄성이라고. 책임지겠다는 사람은 원망하지 않아. 아담과 하와가 책임질 마음이 있었다면 아담은 하와에게
책임 전가 안에서

않았을 거예요. 원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와를 단속하지 못했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얼마나 남자답고 얼마나 깨끗하고 멋있어요. 책임지겠다는 사람은 원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책임을 지는 사람들입니까? 두 번째로 리더는 원망하지 않아요. 앞장섰는 사람들은 원망하지 않아요. 앞장서서 원망하는 사람들은 리더가 아니야. 그 사람은 저 뒤로 가야 돼. 쫄병이나 해야 될 사람이에요. 원망은 쫄병들이, 쫄개들이 하는 거고요. 그리고 뒤에 숨어 있는 자들이 하는 게 원망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리더십이 뭔지 모르고요. 그러니까 평생 쫄병 노릇만 하고 사는 거죠. 이게 앞에 얘기한 책임진다는 말하고도 똑같아요. 모세가 원망하는 거 봤어요? 그 하세롯 사건에서 보면 모세가 그 온유했다는 말, 그게 괴로웠다는 말이야. 모세의 괴로움이 너무나 큰 거야. 괴로우면 입을 열거든요, 사람들은. 근데 모세는 입을 안 열은 것 같아. 그게 모세예요. 지도자는, 리더는 원망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리더라면 원망하지 마세요.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그 한마디만 하면 돼. 리더가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내가 해결하겠습니다. 그런 말 하세요. 자, 세 번째, 자기를 믿는 사람은 원망하지 않아요. 이건 뭐 신앙의 문제, 하나님을 믿느냐, 이거 신앙, 불신앙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교만하냐, 겸손하냐, 그 얘기하는 게 아니야. 자기 믿는 사람, 자기를 자기가 믿어. 자기를 믿지 못한 사람이 원망하는 거예요. 자신이 없어. 자기에 대해서 자신이 없어. 확신도 없어. 12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런 말씀하시죠. 나를 믿지 않는다. 나를 믿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그 한번더 한꺼풀 벗겨내면 결국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도 없어요.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 너의 기도를 내가 들어주마. 내가 너를 반드시 되게 할 것이다. 갈렙이 하는 말을 보세요. 아, 갈렙 말을 참 멋있어. 갈렙의 말을 보면 그 14장 8절. 갈렙이 하는 말. 자,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그랬어요. 그 앞에 한 말씀 뭐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건 기뻐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기뻐하지 않느냐. 갈렙은 그 자기에 대한, 자기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대상이라는 것을 알아, 믿어. 뭔가 담대하잖아. 무슨 일을 만나도 담대하잖아.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걸 알고 믿으니까 담대해지잖아요. 얼마나 그렇게, 그런 사람이 나를 따르라 할수 있는 거죠. 자기도 자기 길을, 이게 맞는지 뭐 틀리는지 불안해한 사람을 어떻게 쫓아가, 어떻게 따라가. 네 번째, 실력 있고 힘이 있는 사람은, 능력이 있는 사람은 원망하지 않아요. 원망은 힘도 실력도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 해요. 예, 원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예, 힘 있고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은 문제가 기회라고 생각해. 문제를 기회로 삼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 위대한 갈렙이 등장하는 사건이 여기야. 갈렙이라는 그 이름 한마디가, 그 이름이 13장 6절에서 처음으로 갈렙이라는 이름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13장 6절 가보세요. 읽어봅시다.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갈렙. 그리고 그 갈렙이 하는 말이 성경에 아주 울려 퍼지고 있어요. 13장 30절 읽어봅시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실력이 있잖아. 난이 싸움 이길 실력이 있어. 그러니까 어떤 적이 있어도 두렵질 않아. 이건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원망을 왜 해? 해결하면 되잖아요. 내가 책임지겠다 그러면 되잖아. 그런 사람이 어떻게 원망을 해요? 원망 안 해. 오히려 문제를 기회로 삼고 그 기회, 문제를 통해 그 사람은 등장하는 거야. 실력 없는 사람들이, 실력 없는 인간들이 원망.

하는 거예요. 원망할 시간에 실력을 기르세요. 싫은 걸 먼저 하세요. 그럼 실력이 될 테니까. 귀찮은 걸 먼저 하세요. 새벽에 일어나는 그 얼마나 귀찮고 있죠. 그걸 먼저 하세요. 침대에 들어갔으면 핸드폰 보지 말고 자요. 그게 실력이 되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귀엽고 빠득빠득 우기면서 해갖고 무슨 실력 있는 사람이 돼. 실력을 기르세요. 실력도 없고 힘도 없으면서 실력 있는 사람들이 다 만들어 놓으면 거기 참여해서 그냥 부스러기나 얻어먹고. 그러니 무슨 발전이 있습니까? 다섯 번째, 사명이 있는 사람은 원망하지 않아요. 사명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원망하지 않아요. 사명이 없는 그 한가한 사람, 사명을 맡겨도 안 하려는 사람들이 원망하는 게 일이 없으니까. 일이 없으니까. 입만 있어. 입만 있는 것도 아니야. 입만 살아있어, 그냥. 그러니까 뭐 일 맡기면 뭐 핑계대고 원망하면서 안 하려고. 사명이 있는 사람은 안 그래요. 한번 해봅시다. 한번 해봅시다. 그런 사람은 원망하지 않아요. 게으름뱅이들, 귀차니즘에 쩔어 있는 자들이 원망하는 거예요. 괜히 충성돼 일하는,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들을 뒤에서 비방하고 딴지나 걸고 있고. 잘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잘 되게 하겠어요? 여섯 번째, 꼭 필요한 사람. 그 사람은 원망하지 않아요. 그걸 인재라고 불러, 인재. 제목제자를 써서 인재. 그런데 원망은 누가 하냐면 있으나마나한 인간들이 원망을 해요. 그 사람 있으나 없으나 그 공동체 무너지지도 않아. 있으나마나야 그런 사람들은. 섞여 사는 인종 같은 사람들. 하세로세에서 원망한 또 가데스 기브롯 핫다와에서 원망한 사람들 섞여 사는 인종들이 문제였죠. 그들은 있으나 마나 원망한 사람들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꼭 필요한 인재는 원망하지 않아요. 정말 내가 이곳에 내가 있어야 될 내가 지켜야 될 자리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은 원망하지 않아요. 책임지려고 그러지. 일곱 번째, 현재를 바꾸고 개선하고 발전시키려는 사람은 원망하지 않아요. 현상 유지가 중요한 사람들이 원망을 하는 거예요. 현상 유지가 중요한 사람들은 시키는 일만 하려 하고 시키는 일도 제대로 못해.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창의적이질 못하지. 늘 시키는 것만 하고 시키는 일도 제대로 못하고 늘 빵꾸 나고. 근데 현재를 바꾸고 개선하려 하는 사람들을 고민을 하잖아.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걸 만들어낼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한테 무슨 원망할 시간이 있어.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항상 새롭게 보니까 창의적이지. 발전이 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 온거 아니에요. 얼마 전에 젠슨 황이 다녀갔죠, 우리나라에. 젠슨 황이 말하는 인재상이 뭐예요? 지능 좋은 사람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제. 아니, 필요한데 지능은 AI가 다 해결 안 돼, 이제는. 젠슨 황이 말하는 인재는 인간성이더라고요, 인간성. 인간성 좋은 사람. 창의성, 새롭게 생각하고. 그런 사람들이 현재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그걸 원망으로 푸는 게 아니라 창의적으로 풀어나가는 거지.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귀한 거죠. 그런 사람들이 정말 소중한 인재죠. 3인조교회 사역도. 어떻게 하면 이걸 더 잘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한번 주일날 해볼까? 이게 왜 틀렸어요? 이게 왜 잘못됐어? 그러니까 원망할 시간이 없어요. 창의적이고 정말 사명을 감당하고 뭔가 해보려는 사람들은. 여덟 번째, 미래가 있는 사람, 미래가 밝은 사람은 원망하지 않아요. 원망은 미래가 없는 사람, 미래가 어둡고 미래가 불투명한 사람들이 원망하는 거예요. 지금 이 여덟 번째는 운명에 대한 말이기도 하고 양자 역학에 대한 얘기기도 해요. 운명적으로는 원망했기 때문에 실패한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 원망했기 때문에 못 들어갔어. 이건 운명적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뭐, 예언적이라고 할수 있는데 아무튼 원망 때문에 못 들어갔어. 양자 역학은 거꾸로 얘기해요. 너못 들어갈, 이미 못 들어간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서 원망한다는 거야. 지금 못 들어가는 실패하는 일이 일어나진 않았어. 근데 이 사람은 이미

실패했기 때문에 지금 원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입에서 원망이 나오고 있다는 건 여러분은 여러분의 장래를 이미 본 여러분의 뭐가 있어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양자 역학 얘기예요. 원망하는 사람은 원망하기 때문에 미래가 어둡고 또 미래가 없지만 그래서만 아니라 그 사람 미래가 암울하기 때문에 지금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 원망은 패자의 몫이고요. 패잔병의 몫이고요. 승자, 성공자는 원망하지 않아. 여러분에게, 자녀들에게 밝은 미래를 물려주고 싶어요. 원망하지 마세요. 또 이미 일어나진 않았지만 여러분 자녀들이 밝은 미래를 살고 있는 사람들, 아직 온 건 아니요. 그러나 그 자녀들에게 이미 밝은 미래가 있는 사람들은, 주어진 자들은 원망하지 않아요. 아홉 번째. 아홉 번째, 열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아홉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튼튼한 사람은 원망하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부실하기 때문에 원망하는 거예요. 지금 이 문제, 하나님이 내 백인데, 내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신데, 이거 뭐 문제도 아니지 뭐. 앞에 무슨 적이 있어도 올라가라 그러면 올라가면 싸워 이길 수 있는 그 나의 백이 되시는 하나님이 있는데 뭐가 두려워? 원망할 게 뭐가 있어? 내 하나님과의 관계가 부실하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도와주실까? 나를 그냥 실패하고 망하게 만드는 거 아닐까? 그런 불안과 의심이 사로잡히는 거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르게 말하면 자존감의 근본이에요. 자존감. 아,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자신이 있잖아. 어디를 나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래, 원망은 자존감의 문제예요. 결국은 자기를 신뢰하고 자기를 괜찮게 보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아. 넉넉히 이겨. 하나님과의 관계. 마지막 열 번째, 이거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튼튼한데 그 관계가 사귐의 관계, 사귐 중심의 관계, 그 사람은 원망하지 않아요. 그러면 사귐 중심에 있다면 뭐가 있을까? 보상 중심. 하나님과의 관계가 보상 중심이야. 영어로 하면 조금 이해하기 좋은데, 보상 중심이라는 건 하나님과 나 사이에 what이 중요해, 무엇이 중요해. 내가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나한테 뭘 줄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일했을 때 하나님이 나한테 무엇을 보상하실까? 그 보상, what이 중요해. 사귐 중심이라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그 좋은 거야, 그냥. 하나님과 나 사이. 그냥 하나님과 같이 있는 게 좋아. 7시간 기도해. 7시간 했으니까 하나님이 뭐 하실까? 7시간 기도해도 뭐 아무것도 소용없더라. 그 사람이 바로 보상 중심으로 기도한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세팅되어 있는 사람. 그 사람은 힘들어요. 기도하는 게 힘들어. 피곤해. 재미도 없어. 근데 사귐 중심의 사람은 그냥 7시간 하나님의 임재 속에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그 자체가 그냥 좋은 거예요. 그게 그냥 즐거워. 여러분 다 그런 분들이잖아요. 보상 중심의 사람, 원망하는 사람 뭐예요? 뭐 주실까? 하나님의 정말 응답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한테 주시는 거예요. 거기 우리 읽었었지만 그 갈렙이 하는 말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는데, 그건 내가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말이지.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하나님이 내가 기뻐하는 걸 모를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말을 안 해도,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꼭 말을 해야지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자, 14장 34절 보세요.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무서운 말이죠. 너희는 그제서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갈렙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데, 그래 기뻐하신다 말하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싫어하나 봐. 거기서 죽이려나 봐. 하나님이 하신 말이, 내가 너희를 싫어하면, 응?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 즐거워하세요. 하나님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왜 안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자, 10가지.

0: 예? 원망지수 여러분 몇 점이에요, 여러분은? 0점이 좋은 거야, 이거는. 책임지는 사람 되세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지만 반복되는 말 한마디 하나가 있어요. 그건 11절 또 27절에 나오는 말인데 여러분이 한번 읽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얘기해 봅시다. 11절 읽어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27절.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어느 때까지, 어느 때까지. 27절에 참으랴, 어느 때까지 참으랴에 참으랴는 원문에 없어요. 어느 때까지로 끝났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이 그냥 완전히 뒤집어진 거야. 말을 못해, 하나님이. 내가 어느 때까지? 하나님이 오래 참으셨어요. 하나님이 지금도 오래 참고 있어요. 오래 참음은 분명히 복이에요. 은혜예요. 그런데 이 오래 참음이 이들에게는 화가 되고 저주가 됐어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오래 참음이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1: 말씀의 반석 지금까지 안강 영락교회 장대영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길 원하시는 분들은 안강 영락교회 지역번호 054-762국에 3459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반석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안녕하세요. 모닝 프레이즈 박은아입니다. 복된 주일 아침 인사드립니다. 성경에 보면요, 감사를 잘 표현해서 잊지 않아서 더 큰 복을 받은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예수님께 고침을 받은 10명의 나병 환자 중 한 명인데요. 기적을 경험한 10명 중에서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한 사람은 단 한 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물으셨죠.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고요. 감사할 줄 알았던 그 한 사람에게는 어떤 축복이 있었나요? 육신의 치유를 넘어 영혼의 구원이라는 최고의 축복을 안겨주셨습니다. 오늘은 한 해의 절반을 결산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아, 우리도 기적을 당연하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그냥 잊어버린 9명이 아니라 기억고 기억해내고 돌아와 엎드렸던 그 한 사람이 되는 복된 주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반년의 은혜를 벅차게 기억해내고요. 또 남은 반년 동안 채워주실 은혜까지 미리 감사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지요. 시편 100편 1절 말씀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 잠시 걸음을 멈추고 우리 주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복된 날 되시길 바라면서요. 넉넉하게 감사하는 복된 맥주 감사주일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영어 찬양 함께 하십니다.

감사하는 성도여 영어 찬양까지 이어졌습니다. 아주 오래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맥주 감사 풍경은 어땠을까요? 척박한 땅과 모진 날씨를 뚫고 맺힌 가장 귀한 첫 이사 간단을 품에 안았겠죠. 누구보다 먼저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서 하나님, 광야 같은 땅에서 이 귀한 열매를 맺게 하신 거 은혜입니다. 기뻐하며 춤추던 축제가 바로 오늘 맥주절인데요. 보리 한 단을 끌어안고 벅차게 달려갔던 그 농부의 마음 오늘 우리도 함께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지선의 감사 그리고 국립합창단의 찬송 이어집니다.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소프라노 신영옥의 찬양이었고요. 함께 들으신 곡 크룩스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이어졌습니다. 잠시 걸음을 멈추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해내고 또 감사를 표현하는 복된 주일 보내시고요. 넉넉하게 미리 감사하는 맥주 감사주일 되시길 축복합니다. 노미선 김성은의 연주 찬양 함께 하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닝프레이즈 저는 박은하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CBC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라디오 예배. 라디오 예배 이 시간에는 기쁨의 교회 지난 주일 예배 수량을 녹음 편집해 보내드립니다. 방송 들으시고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영원히 찬양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영광과 존귀를 받아 주시옵소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드리는 이 예배 위에 영광으로 임하여 주시옵시고, 예배드리는 온 성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가장 귀한 것을 포기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한없는 사랑을 확증하여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와 찬양밖에 드릴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과연 하나님의 과분한 은혜를 족하게 여기며 살아왔는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왔는지를 반성하게 됩니다. 감사와 찬양보다는 원망과 불평으로 살지는 않았습니까? 용서와 섬김보다는 남을 정죄하며 인색하게 그렇게 또한 살지는 않았습니까? 신앙의 성숙보다는 재물과 명예를 탐하며 그렇게 또한 살지는 않았습니까? 이 시간 우리 심령의 죄와 해물을 깊이 참여하며 하느님 앞에 진심으로 우리의 죄악들을 모두 고백하는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시옵소서. 아버지, 용서하시옵소서. 죄와 오늘을 풀어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다스려주시옵소서. 주님, 다스려주시옵소서. 정결케 하시옵소서. 주여, 용서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사죄의 말씀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9장으로 우리 하나님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 감사합니다. 벌써 한 해의 절반의 시간이 다 지나갑니다. 한결같은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으로 여기까지 지켜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말로도 할 수 없는 크고 넘치는 주님의 사랑을 지금까지 받아 누리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믿음이 부족하고 우둔하여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 욕망과 즐거움에 빠져 살아왔던 우리들의 믿음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의 모든 허물과 죄를 십자가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는 날마다 맑은 영으로 새롭게 무장되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며 믿음의 지경도 넓혀져서 아버지의 원대하신 뜻을 마음껏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를 사랑하며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시고 날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되게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 속에 형통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빛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현실이 아직 암흑합니다. 또 전쟁의 난리로 세상이 요동하며 경제적인 어려움과 고유가로 힘든 가정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우리들은 언제나 말씀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서 세상의 어떤 환난이나 시험과 유혹이 밀려와도 요동하지 아니하고 오직 살아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굳게 붙잡고 날마다 깨어 기도하며 성령 충만하여 세상을 섬겨갈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며 믿음의 부요함도 더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승리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하여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우리 주님이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주님을 깊이 만나며 주님의 은혜를 마음껏 받아 누리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기쁨의 교회가 80주년의 역사를 이어올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기쁨의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되고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되어 온 성도들이 성령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의 뜻을 힘써 지켜가는 제단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며 세상을 섬겨가는 선한 이웃이 되는 교회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구합니다. 다음 달부터 진행되는 미래세대 여름성경학교와 수련회를 계획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모든 일정 속에 시간 속에 성령 하나님 지켜주시고 이 잔치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수고하는 교사들의 헌신과 수고 위에 그 손길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우리 성도 환우들 하나님 만나 주시며, 또 삶의 여러 가지로 문제로 놓고 기도하는 성도들의 간구도 다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박진성 담임 목사님 말씀 선포하십니다. 성령께서 친히 붙잡으시고 갑절의 영감을 전입해 주셔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들이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말씀의 증거할 수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주관하여 주시며, 또 우리 성도들 그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 정성으로 준비한 호산나 찬양대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며, 이 시간 여러 곳에서 예배를 섬기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를 드려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2절과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76년 전 어느 주일 새벽 북한의 기습 남침이 시작됩니다. 주일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3일 만에 파죽지세로 수도 서울이 점령당합니다. 37일 만에 남한의 대부분이 점령당하고 경상도만 딱 남았어요. 다 점령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국군과 소수의 미군들이 낙동강 전선을 최후 방어선으로 설정하고 우리 포항도 그 최후 방어선 속에 있었잖아요. 55일 동안 결사항전을 하면서 버텼습니다. 그러자 참 하나님이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이 나이는 많이 들고 100살 거의 할아버지 같은 80살 나이였지만 미국 조화와 또 유대계 프란체스카 여사의 또 로비의 영향력을 힘입어가지고 맥카더 장군의 연합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합니다. 이게 5천분의 1의 확률이 있는 승리 확률이 있는 무모한 담대한 전쟁이에요. 그 양동작전의 일환으로 장사에 학도병들이 미군 수송선을 타고 오다 태풍 만나서 300명이 넘게 죽었죠. 우리는 이런 역사들을 잘 몰라요. 등 따시고 배부른 시대가 되었으니까. 그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함으로 기적같이 역전의 발판을 만들고 압록강까지 갔다가 또 이제 중공군이 30만 명이 개입해 들어오므로 지금 38도선이 그어진 것이죠. 70년이 넘는 평화의 시대가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지금 우리 남한은요 지도자나 백성이나 뭐 저나 저희들이나 여러분들 다 똑같아요. 다 안보 불감증에 걸렸습니다. 지금 나라에 정치를 세우거나 이런 모습들을 보면 여야를 막론하고 지도자들을 막론하고 백성들조차도 돈 많이 주고 이러면 그냥 다 표 찍고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지도자들이 백성들이 지식이 없으면 망합니다. 이 세상은요 전능하신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믿음으로 경외하는 지식이 없으면 망하고요 세상을 멸망길로 도적질하고 죽고 멸망길로 이끌어가는 마귀와의 세력과 영적 전쟁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망해요. 이 모든 일어나는 정치적인 사회 문화의 배경은 공중의 권세 잡고 이 세상 불법적인 임금 노릇을 하려는 사단과의 전쟁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교육자들까지 뭐 장로님과서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미 지금 이 따시고 배부르고 편안한 시대 길들어져 있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영적으로 잠들면 안 된다, 라오디게아처럼 미지근해지면 안 된다, 영적으로 무장하여 복음을 전하고 영적 전쟁을 감당해야 된다 싫어하더라고요. 괴로워하더라고요. 심지어는 욕을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좀 아팠지만 이게 반드시 일어나는 공식이구나. 덕분에 아 주님이 온 세상의 죄를 뒤집어지고 이 세상을 정죄하고 새로운 세상 주님이 피 흘렸기 때문에 새 피조물 새 하늘과 새 땅 새 세상 새 나라 한 새 사람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의 몸을 입은 영생의 몸을 입은 새 사람과 함께 세대토록 왕노릇을 하는 죄와 사망과 아픈 것이나 통과하는 것이고 전쟁도 없는 나라가 세워진단 말입니다. 우리 그거 믿고 있는 거예요. 종교 행위를 하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그래서 참 귀한 교회고 저를 이만큼 다듬어 주셨지만 많이 안타깝고 고통스러워. 왜냐하면 다가오는 이 시대가 너무 빠르게 변화되고 있는데 우리 어른들이 고생 참 많이 하셨잖아요. 젊은이들은 이미 이 등 따시고 배부르고 유튜브 보는데 길들어져 있고 고생한 어른들이 안 된다, 고생도 낙이다, 십자가를 져야 된다, 이 본을 보여야 되는데,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하기 위한 영적 전쟁을 감당해야 되는데 대부분은 무감각, 무감동, 무관심, 뭐 나는 할 것 다 했습니다 목사님, 이 생각을 몰아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활한 여우 때예요. 이 세상의 판도가 점점 달라질 때가 옵니다. 그러므로 깨어 방심하지 마십시오. 방심하면 한 방에 훅 갑니다. 나라를 위해서 간절히 여러분 틈틈이 기도하십시오. 틈틈이. 그리고 조국이여 안심하라. 이 세상 신에게 굴복하지 않은 기쁨의 교회가 있다. 복음 전하기 위해서 끝까지 남은 자 공동체가 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좌와 우 여야 싸움이 아니에요. 영의 전쟁부터 하는 거예요. 여기서 밀리지 마십시오. 주일을 한번 예배를 드리고 직분자라고 감당을 한다고요? 부끄러운 줄 아셔야 됩니다. 방심하면 한 방에 훅 갑니다. 우리가 상대하는 주적은 사람이 아니에요. 간교한 영물입니다. 우리의 주적 마귀에게 속한 악한 영들은 쉬지도 않고 자지도 않습니다. 영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과 물질이 하나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자기들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걸 알아요. 이 영들, 이 영체들은 영원한 지옥 불모, 유황 불모에서 다 던져집니다. 우리도 육체를 따라 살고 세상을 따라 살면 영의 영생이 있기 때문에 둘째 사망, 영원한 형벌에 처해서 떨어진단 말입니다. 그걸 성경은 지옥이라 그래요. 지옥. 육체에 생명이 있는 줄 알고 오직 육체만 다듬고 육체를 아름답게, 육체를 이쁘게, 잡티 하나도 용납할 수 없어. 이해합니다. 저도 좀 뺐어요. 그런데 아무리 빼고 난리법석을 떨고 발광을 해도요, 요새는 또 뭐 AI가 영노화 기술을 발견해 가지고 이제 잘하면 2045년에 영생할지도 모른답니다. 여러분, 이 썩어질 육체, 이걸 영생시켜 죽지도 않고 영생한다, 그게 자체가 저주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좀 오래 사세요. 많이도 살지 말고 한 200살은 너무 심하잖아. 한 120살까지만 살고, 자 때가 되면 뭐 해야 됩니까? 죽어도 여러분 죽는 게 아닙니다. 자는 겁니다. 자고 깨어나면 옆집에서 일어나요. 아버지 집에서. 이 영원한 생명의 말씀의 씨앗, 언약의 씨앗을 심지 않으면은 육체로 아무리 쾌락과 권력과 뭐 돈과 재벌, 영광, 거기 좋아 보이고 부럽지요. 부러우면 집니다. 생명의 씨앗이 없고 언약의 씨앗 쓰면 전능자의 법대로 갑니다. 그때는 뭐 아 좋은 데 갔을 거면 누구 마음대로, 누구 마음대로. 우리의 바라는 것이 육체와 이 세상 뿐이면 불쌍한 자예요. 왜 여기 와서 예배드리고 흥금 갖다 바치고 복음 전하고 왜 저는 여기 설교합니까? 말씀을 보니까 아 이것이 맞구나. 아버지들이 막 이러니까 여러분 주를 위해서 고생도 낙이다 하면 가는 거예요. 안 그러면 벌써 우울증 걸리고 공황장애 오고요. 할렐루야. 기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뻐하고 담대하면 원수가 두려워 뜹니다. 지금 여러분의 상황과 형편이 어떠할지라도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세상 임금, 이 세상 신이 막 흔드는 거예요 지금. 앞으로 속지 마십시오. 우리의 구세주는 우리를 위해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어린 양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절대로 없습니다. 우리의 주적인 마귀에게서 악하는 들은 우른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요. 육체를 삼키는 게 아닙니다. 영혼의 속사람의 마음과 생각, 그 감정과 의지를 딱 삼키는 거예요. 음란의 영이 딱 삼키잖아요. 그 음란한 생각을 계속 합니다. 여기에 중독되면 어때요? 살인도 하고 자기 육체의 쾌락을 미치는 거죠. 불이 들끓는 거예요. 중독되는 거예요. 마약해라 마약해라, 펜타닐에 중독되라. 그러면요 멀쩡한 사람이라도요 지금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고 행복하고 좋을 것 같아가지고 먹어버립니다. 우리나라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인기와 명예와 부를 위해서는 예수고 나발이고 말씀이고 복음이고 다 때려치워라. 쾌락이다. 그걸 아이돌이라 그래요. 아이돌. 알겠어요? 육체를 따르지 않고 예수를 믿었으면, 오랫동안 믿고 훈련 받았으면 성령을 따라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말해요. 금교에 지어놓으니까 말씀 듣고 밥 먹고 커피 마시고 아 하고 또 다 모시다, 이게 아닙니다. 사교 집단이 아닙니다. 종교적으로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그런 부모들 어른 세대들의 믿음을 보고 십자가를 지고 복음 전하고 고생도 나기다 길을 가겠어요? 여러분이 이 메시지가 강하다는 걸 알지만 저주로 먹이는 것이 아니라 제가 7년 전부터는 단단한 양식으로 먹이려고 작심을 한 거예요. 꿀꺽 삼키고 소화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손녀 이야기를 하면 만 원을 해야 되는데 저절 먹다가요 이제는 막 이렇게 뭐예요, 딱 단 걸 조금씩 먹어요. 이가요 한 두세 개 나가지고. 여러분 손주 보지 않은 사람은 인생을 논하지 마세요. 미안합니다. 밥 한 사야 되겠지. 미리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기름을 부음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까? 그러면요 집중적으로 원수 마귀가 불화살을 쏘아대고 시험하고 전쟁을 치열하게 해서, 여러분이 지금 그런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오히려 육체를 따라 살고 세상을 따라 완전히 타협한 사람은 화살도 안 쏩니다. 괜히 건드릴 필요도 없어요. 포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생각에 감옥에 두려움과 쾌락과 안일함과 세상 즐거움에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못한다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건드리지도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바보 같은 저처럼 나서면요 치열한 영적 전쟁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서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아멘을 안 하잖아요. 혹시 모르니까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옆에 옆 사람 딱 입을 쳐다보세요. 안 하면 이름 제가 내주세요. 그래도 나서라는 겁니다. 아, 이 정도 가지고 소년부대로 소년부. 그래도 나서야 됩니다. 알아요. 여러분이 나서야 된다고 그러고 못 나설 겁니다. 왜? 영적 성숙이 덜 되어 있기 때문에. 옛날에 복음 전하면 안 듣던데요, 상처받는데 힘든데요, 그건 당연한 수순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심정을 생각하면서 가다 보면 우리의 음란하고 분열하고 지가 제일 잘났고 교만하고 완악한 우리의 마음이 다듬어지는 거예요. 하늘의 영광을 담을 만한 은약궤처럼 여러분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을 보면 새 예루살렘 성은요 지성소 은약궤 상자입니다. 큐빅입니다. 큐빅 정육면체예요. 그게 뭐냐, 그렇게 우리 마음이 다듬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임재하는 거예요. 반듯해야지요, 반듯해야지요. 그거를 이루라고 우리가 감당할 시험을 허락하세요. 원수 마귀를 통해서. 그러면은 불평하고 엄마하고 욕하고 짜증내면 어린아이, 어린아이 버글버글합니다. 뭐 직분을 가져도 일을 해봅니까? 뭐 뒷말 앞말 많이 듣습니다. 저도 뭐 재팬 빌립보다 아바드다, 뭐 생선이다, 또 일본이다, 뭐 또 우리 사모는 제발 그만해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뒷말은 사모가 다 감당하고 앞말은 제가 감당해야 되니까. 여러분 앞말과 뒷말이 같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는 사람 다 이름 적었어요. 자기가 제일 잘났다 그런 사람들은요 건드리지도 않아요. 사단이 집밖에 없는데. 여러분 이 세상은요 이미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들은, 세상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다 삼켜버렸고요. 마음과 생각이 세상밖에 없고 육체밖에 없어요. 말씀 보고 주님을 찬양하고 얼굴 얼굴 보는 것처럼 찬미하며 깨어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십자가의 사랑이, 나타나는 사랑이 우리를 강권해요. 얘야 좀 해봐라. 이 사랑이 9년 반년 훅 들어오는데 뭐 저 왼수된 나라 아닙니까? 그래도 알겠습니다 아버지, 제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그 마음이 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뭐 쪽에다가 발을 실은 뭐 이가 어떻고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 그건 옛날에 그랬고 지금은 여러분 십자가의 시대를 열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스피릿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한반도 전체에 생명수의 강의 복음으로 흐를지어다. 여러분이 그 생명수의 수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자기 육체, 자기 자식, 자기 가족만 생각한다면 꽉 막혀버려요. 전부 다 안 해도 됩니다. 10의 1, 10시 1반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24반차로 흘러가는 겁니다. 자기 위치와 자기 분수와 자기 분량대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만 하지 마세요. 난 말하는 사람은 별로 인정 안 합니다. 많이 배신을 당해봤기 때문에 끝까지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귀는요 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1초도 방심하면 안 돼요. 영적인 경계를 늦추면 안 돼요. 속사람이 깨어 있어야 돼요. 기도 아니야 그러면 말씀 안 본다, 늘 깨어서 예배드리고 하지 않는다, 그러면 벌써 먹힌 거예요.

씁니다. 가라지가 막 돋아나는데 거기다가 말씀의 씨를 뿌려요. 전혀 깊은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어린아이 같은 육체를 따라서 온통 생각하고요, 강단에 뭘 설교해도 전혀 모릅니다. 여러분 아는 척하지요. 여러분 속히 말씀으로 돌아와 여러분의 오래 묵은 마음밭을 기경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거 기경 안 하면요, 아무리 좋은 씨앗을 뿌려도요, 이 여러분 마음밭이요 철과 같이 딱딱하게 굳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뿌려보세요. 뭐 너는 씨를 뿌려라 씨뿌려라 나는 모른다. 제가 욕을 안 하잖아요. 좋은 씨를 뿌리잖아요. 원래 씨뿌리라는 말은요, 좋은 씨를 뿌려달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해석합시다. 할렐루야. 살리는 말, 격려하는 말, 용기를 주는 말, 감사하는 말, 은혜를 주는 말 좀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앞에 나가서 지도자로 말합니까? 절대 좋은 거 아닙니다. 온갖 뒷소리 뒷말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걸 위해서 전신갑주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서지 말고 뒤에 서세요. 다 싸운 다음에 하는 척하고 따라오는 게 좋아요. 지금 이 나라도 그렇잖아요. 그러나 자기의 위치, 자기에게 맡긴 전쟁만 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곳을 세계 선교의 성지 21세 고센 땅 일본을 여는 일에 올인하고 나머지 분량은 우리 필요한 대로 감당하면 됩니다. 최근에요, 기독교 명문고 출신 한 집사님의 간증을 전해 들었습니다. 거창고등학교라고 들어봤어요. 대단한 기독교 명문가입니다. 이분이 학교 졸업하고 세상에 딱 진출해 보니까 한 20대 때입니다. 이야, 이 세상은 도저히 그 체벌 때 얼마나 들었겠어요.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세상이구나. 아예 이렇게 믿고 확신을 하고 뭐 교회를 왔다 갔다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예 그냥 뭐 세상과 짝하고 뭐 자기 정체를 드러내지 않은 거예요. 적들에게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 그냥 살은 거예요.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놓고 나의 과거에 무슨 기독교 대학 나왔다, 기독교 체플 다녔다, 기독교 명문고 나왔다 소용없어요. 여러분 순간순간 말씀으로 옷 입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이분이요 옆에서 장로님 권사님들이 계속 밀어붙였나 봐요. 이제 60대 중반이 됐으니까 아 그래도 70대기 전에 한번 해보라고 해가지고 이분이 억지로 코끼가 생활선교사 훈련을 했어요. 생활선교사 훈련은 교재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로 중심으로 읽으라는 거예요. 생활선교사 왜 해야 되느냐를 읽으라는 거예요. 그래 읽고 같이 온 젊은 사람들하고 막 토론을 하다 보니까 이분이 이런 고백을 하더랍니다. 이제 그 전해주는 거예요. 장로님 한 분이. 그런데 목사님 이분이요 60대 이제 중반이 돼가지고 아 말씀대로 사는 것이 맞구나 하는 생각이 점점 든답니다. 그러면서 좀 늦었지만 이제라도 열심을 낸답니다. 안 늦었습니다. 여러분 65은 애입니다. 애. 저는 완전 베이비고 65은 소년입니다. 안 믿네요. 여기 지금 손주를 안 낳아본 사람. 그럼 여러분 지금 수명이 자꾸 연장되는 시대에 무엇을 낳으러 여길 겁니까? 복음을 위해서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하루에 한 끼 먹고 아침에 저도 그래요. 계란하고 소금 좀 찍어 먹고 뭐 미숫가루 좀 먹고 저녁에도요 자꾸 덜 먹으려고 그래요. 어떻게 하면 안 먹을 수 있을까? 신방 가가지고 더 먹으라고 하는 사람들은 나쁜 사람. 부목사님들 많이 주세요. 저는요 딱 사과도요 딱 한쪽만 내놓으세요. 그리고 주스도 반잔만 내놓으시고 다 이게요 옛날하고 세사 순환이 다르잖아요. 여러분이 재벌이 되어도요 일하는 재미로 살아야 돼요. 100살이 돼도 일하는 재미로 살아요. 제가 일거리 드릴게요. 김형섭 철학교수 크리스찬 존경받는 분 아닙니까? 106살인가 그런데 여전히 철학하고 일을 하는 거. 우리는요 철학교수 아니라도요 영원한 복음을 위해 사세요. 그게 제일 잘하는 겁니다. 늙어가지 않아요. 그러면은 주름살은 늘고 연약해져가지만 속사람은 새롭고 복음을 주는 아침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우울증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우울증 걸려봤잖아요. 여러분 영적 전쟁의 원리를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레위기 23장의 여호와의 일곱 절기 알지요? 한 1000번은 반복해야 골수에 새겨질 겁니다. 구원의 추수농사 절기를 따라 일하고 계십니다. 선교의 절기를 따라 일하고 계신다고요. 유월절에 따라서 유월절에 하늘의 밀씨앗으로 땅에 떨어져 죽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유월절 희생양이 된 거예요. 그게 유월절입니다. 또 따라갑시다. 무교절에 누룩 없는 떡으로 무덤에 들어갑니다.

죽었기 때문에 예수 십자가에 죽었다는 말씀이 누룩 없는 복음이 되는 거예요. 누룩이 지금 너무 많이 들어갔어. 인간의 생각과 여러 가지 뭐 교활한 말들. 그거 먹으면 병듭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무교절에 누룩 없는 떡으로 무덤에 들어가고, 따라합시다. 초실절에 무덤을 박차고 부활의 첫 열매, 초실이 되는 거예요. 처음 초자, 열매 실자. 오늘 본문은 부활의 초실,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이 초실절 후에 그 다음 절기가 뭘까요?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오순절까지의 77이 49, 49일이 시작되는 첫날 저녁에 제자들과 대화한 내용입니다. 이때는 주님이 부활한 상태, 죽음에서 부활한 상태입니다. 아직 승천은 안 했지만 부활해가지고 주님의 지금 몸은 뭐냐? 영체란 거예요. 영과 물질이 자유자재인 영원한 생명체이기 때문에 죽어 우리도 그 옷을 입게 될 거예요. 그 몸을 받게 될 거예요.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생각만 하면 저 우주의 끝에 보좌 앞에도 가고요. 생각만 하면 어디도 갑니다. 타임머신도 필요 없어요, 여러분. 벽을 뚫고 제자들이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자기의 두려운 생각, 염려하는 생각, 야, 앞으로 뭐 먹고 살아? 물고기를 잡을까? 야, 우리 괜히 예수 따랐다가 예수가 메시아인 줄 알고 한자리 하는 줄 알고 따랐는데 이게 뭐고? 비참하다. 이 갈등, 의심, 배신, 온갖 거 있잖아요. 이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다 그런 거 있잖아요. 노후 대책, 대한민국 어떻게 될까?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 우리 손주, 우리 자녀 어떻게 될까? 이런 거 다 있잖아요. 그 마음과 생각, 육체의 생각이 감옥에 갇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육체의 생각을 하면 로마서 8장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자식이지만 원수 같은 자식, 아직 영적인 어린아이, 세상과 육체에 속한 어린아이 같은, 맨날 하는 생각이요, 내 자랑, 내 자식, 내 가정, 내 육체, 건강, 이것밖에 세상 나가도요 전혀 복음 전하는 표가 안 나요. 그리고 전혀 복음 전할 성령의 강권, 사랑의 강권도 느끼지 못합니다. 그렇게 예수 믿고 겨우 자기 믿음 하나 지키고 주 보좌 앞에 가서 네 뭐하다 왔노? 예, 제 믿음 지키다 왔습니다. 알았다 그래. 상급과 면류관이 있겠어요? 보석집이 있겠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성경을. 제가 왜 자녀들을 위해 주야로, 손주들을 위해 주야로, 손주 아직 한 명만 학교 안 태웠어요. 주야로 기도하느냐? 틈틈이 기도하느냐? 이 세상에, 자기들 세상에 먹고 살고 앞발이 말 수 있을 정도로 행복을 누리며 살지만은 이 아이들이 자기 몫에 대인 십자가로 복음을 기꺼이 전함으로 말미암아 주오실 때에 상급과 면류관을 받기를 바라며 주와 함께 천년 동안 세세토록 왕노릇 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영원한 복을 주려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뭐 여러분 중에요 자식 잘 키웠다고 뭐 건강하고 출세하고 돈 많다고 그것만 자랑하지 말라고요. 그 사람의 믿음에 얼마나 알곡으로 연결고 자기 몫에 대인 십자가를 지고 가는지를 자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무감각, 무관심, 무감동. 예수자들이 정말 이기적이 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빼고 제가 그래요. 제가 얼마나 인색한지 몰라요. 얼마나 인색합니까 우리가. 안 그런 척 했더래요지. 안 그런 척 했더래요. 여러분 두려움의 생각, 염려, 근심,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식 문제, 여기 다 갇혀있으면 감옥입니다. 여기가 지구가 감옥이 돼요. 세상이 감옥이 돼요. 이 세상은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래요. 천국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옥이 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감옥이 안 되려면 여러분 육체의 생각과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2000년 전에 예수와 함께 못 박았다, 날마다 죽었다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러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흘러가는데 종교적인 쓴물의 영이 막 흘러가니까 여기저기 누룩 있는 떡을 먹고요 여기저기 쓴물을 마시니까 양들이 흉악해져 가고요. 또 어때요? 열매들이요. 파리해져 가고 메말라 간다고요. 7년 후 6년의 시대도 아직은 아닌 것 같은데 정신을 차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뭐 여기가 천국이고 등 따시고 배부르고 기대하지 마세요. 점점 더 많이 흔들릴 거니까 준비하세요. 고생당을. 할렐루야.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의 가장 먼저 하신 축복의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났단 말이다. 여러분이 그러면 여러분 무슨 말 할 것 같아요? 아이고야 죽다가 살아났다, 큰일 날 뻔했다, 이런 말 하겠죠. 근데 주님은 영원히 죽지 않는 모든 만물의 주관자요 원래 그 자리로 간 거예요. 우주 만물을 통치하는 만왕의 왕으로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옮겨주신 분으로서 얘들아 너 육체지 평안할지어다. 두 번을 말해요. 두 번을 말하는 건 내가 책임진다는 말입니다.

이 평강의 축복을 두 번 하신 후에 영원한 생명 주시는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어 죄가 파도치는 바다, 이 세상은 바다입니다. 칼 융의 용어로 말하면 이 세상을 사는 사람 모든 83억 인류들의 마음 밑바닥에 집단 무엇이 뭐냐,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그 두려움으로부터 근심, 염려, 찢어고 뽑고 이런 거 다 있어요. 자아거든요. 이 두려움은 뭐냐, 어디서 오냐, 죽을까봐, 죽을까봐. 두려워하지 않아도 다 죽여줍니다. 한번 정한 것은 죽는 거예요. 아주 그냥 죽여줘요. 원죄가 흐르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죽지 않는 영생 주시는 길, 십자가 지고 가는 복음의 길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온통 육체로 생각하고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의지하고 하지 않고, 또 예수 믿은 지 오래되는 분들은 대부분 그냥 자기 마음밭을 부지런히 기경하지 못해요. 주일 한번 예배 나오는 것도 그냥 겨우 와가지고 체면 치레로 안내인 겁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다 속은 다 비치는 거예요 여러분. 왕년에 많이 했다 그런 거 없어요. 현재입니다. 항상 현재 진행형. 회개하고 열심을 내시기를 축원합니다. 평강의 축복을 두 번 하신 후에 영원한 생명 주시는 하나님의 숨결, 다시 살리시는 성령을 불어넣어 세상으로 파송합니다. 요한복음 20장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 성령의 호흡이, 하나님의 영생 주시는 호흡이 들어왔을 때가 어때요? 초실절 이제 끝나고 49일 오순절까지의 첫날이 시작되는, 49일이 시작되는 첫날 이 성결을 받은 거예요. 성령을. 그래서 제자들의 몸이 이제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영, 생명 살리는 부활의 영을 모신 성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어때요? 예수님이 덜락날락 하나님 나라 일을 말하고 40일 뒤에 승천하시고, 내가 감람산에 승천할 때에 내가 아버지께 요엘서 2장에 약속한 것을 비와 같이 성령으로 부어줄 테니까 약속한 걸 기다리라. 그래서 예루살렘 마가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막 기도하다가 이들의 몸이 이제는 뭐 성전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영을 모신 성전을 넘어서서 거룩한 산재물로 드려지는 거예요. 성전으로만 살면 안 돼요. 여러분 이제는 자기 몸을 거룩한 산재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재물 위에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들이 성전으로 있을 때는 여전히 두렵고 염려, 근심, 비교, 갈등, 의심, 뭐 음란, 별것에 다 시달리는데, 자기 몸을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는 거 어때요? 불이 떨어지는, 하늘에서 불이, 성령의 불이 떨어져가지고 재물을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때 우리를 동아줄처럼 묶고 있던 정욕, 미움, 시기, 질투, 갈등, 의심, 실패, 상처, 쓴뿌리, 이게 다 태워져 버리는 거예요. 불이 태워져 버리는 거예요. 왜 불 받은 사람이 적으냐고요? 자기 몸을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지 않는 거예요. 나는 성전이다, 성전이다 하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어때요? 장사하는 집, 강도의 속을, 뱀의 속으로 돼가는 거 아닙니까? 우상 숭배의 속을, 이걸 태워버려야 돼요. 그러려면 반드시 여러분의 몸을 분량대로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면 태워집니다. 불이 임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성령의 기름이 부어져요. 복음을 감당할 수 있는 왕같은 제사장. 그때부터 여러분 영적 전쟁이 본격화됩니다. 그때부터 자기 체제에, 마귀의 체제에 위협이 되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사람들 때문에 치열한 전쟁이 벌어져요. 그래서 그때부터 여러분 빛의 갑옷, 성령의 갑옷,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날마다 뱀과 전갈, 공중의 거세 잡은 자들, 이들이 내 마음의 두려움과 공황장애와 의심과 갈등과 실패와 좌절과 이런 걸 저도 다 겪어봤잖아요. 치열해요 여러분. 이것을, 이게 마음에서 일어나는 전쟁이에요. 생각에 일어나는 전쟁. 이거를 밟고 이기며 전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 전쟁을 계속 치러본 결과로요, 바울이 하는 말이 맞아요. 이 전쟁을 계속 치르면 마귀는 불화살을 쏘는데 진짜 화살이 아니라, 여러분 기계를 가면요,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나 또는 교회 안에도 육체를 따라서 믿는 영적 어린아이들이 안 된다, 불가능하다, 하지 마라, 못한다, 죽인다, 살린다, 이런 수준으로 계속해서 여러분 불화살을 쏘아야 돼요. 그러면 갈기갈기 찢겨집니다. 상처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두면 안 된다고. 그러면 악에 바치고 분노하고 욕하고 싸우, 아군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의의 흉배를 붙이고 하나님의 전신갑주 전부 다 붙이고, 그 다음에 에베소 6장에서 바울이, 그리스도의 장수 바울이 지휘관이 뭐라고 말합니까? 평강의 복음으로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 그러잖아요. 반드시 이 신을 신어야 뱀과 전갈, 마음속에 새어나는 두려움과 음란과 갈등과 염려와

의심, 낙심, 실패할까봐 이런 걸 다 밟는 거예요. 이걸 밟으면서 전진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는 항상 우리를 육체의 생각에 감옥 속에 가두려고 늘 집요하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지만은요, 자기 몸을 들이지 않기 때문에 몸의 생각에 딱 갇혀가지고요,

한번 신고 싶잖아요. 저 밑에 저 징 보세요. 저걸로 걸어가면서 뭐 정갈이 나오면 밟아버리고 독사가 나도 밟아버리고 아무리 험악한 산지도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험하고 힘든 길도요, 저 신을 신으면은 사뿐히 저를 밟고 가시 없어서가 되는 거예요. 세계 최강의 군인들은 이 칼리가 구단을 신고 30km 이상 가는 군장을 메고 하루에 여러분 30km에서 40km씩 막 달리면 생군을 했어요. 지금 뭐 이런 해병대 훈련 세다지 이러면 이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훈련인 거예요. 왜냐하면 막 눈앞에서 중요한 산업화의 전쟁이 벌어지니까, 세계 최강의 제국을 이루어야 되니까, 또 로마 제국도 엄청나게 투자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출애굽의 사명을 받을 때 신을 벗으라고 명하지요. 총사령관께서. 또 여호수아도 약속의 땅을 정복하기 위해 믿음의 싸움에 나설 때 신을 벗으라고 명하지요. 모세 때도요, 여호와의 군대 제사장들이 있는데, 60만 명이 있는데 이들이 어때요? 싸우지 않아요. 훈련이 안 됐으니까. 40년 동안 훈련 받으면 다 죽어요. 이게 율법의 시대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여호수아는 복음의 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예수가 죽어 부활함으로 세상을 이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혈과 육의 능력, 우리의 인간의 혼적 지혜로는 안 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성령의 갑옷을 입고 이걸 전신갑주라 그래요. 그리고 평안의 복음으로 예비한 걸 신을 신어야, 그래야 여러분 바른 거예요. 그래서 모세도 신벗어라, 여호수아도 신벗어라, 이건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너희는 내가 주는 하늘의 능력으로 옷 입고 너희들은 평안하게 가라. 뭐 두렵고 힘들고 어렵고 아말렉이 나타나고 뭐 나쁜 놈들이 나타나더라도 밟으면서 가라. 내가 책임진다. 평안의 복음으로 담대하고 거침없이 쉽고 가볍게 2.5 요로코비 항상 기쁨으로 밟고 가라. 이것을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쁨의 교회는 이 시대에, 점점 후퇴하는 이 시대에 이 커버를 역전해서 모두가 이 길을 가야 된다. 복음의 갑옷을 입고 복음을 전하는 길로 나아갈 때 은혜와 만가지 복이 임한다. 나라도 산다. 제사장 나라의 비전으로 나가야 된다. 이것을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앞장설 때는 힘들어요. 저항이 있어요. 갈등이 있어요. 그러나 지난 10년 기꺼이 감당하면서 잘 왔고 앞으로 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그냥 교회 안에서 좋은 말 듣고 교제하고 아닙니다. 기쁨의 교회 DNA는 처음부터 복음을 던지는, 열방을 던지는 그물 찾고 시작했어요. 이 DNA를 회복하십시오. 어른들 고생한 건 말지 하지만 여기에 머물지 말고 6.25 전쟁 났다 생각하고 우리 자녀들 잘 가르치고 공부 가르치고 서로 도와서 영원한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날마다 깨어나 복음의 일터에 가서 씨를 뿌리고, 복음의 씨를 뿌리고 날마다 공중의 곳에 잡은 마귀의 세력들을 밟고 놀라운 영적 전리품을 안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약속의 땅이 확장되어지는 은혜가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권능으로 옷 입혀주시고 이 시간 모든 우리를 결박하는 두려움과 뱀과 전갈, 음란과 가정한 육체의 생각들은 다 깨어질지어다. 근심과 염려는 깨어질지어다. 담대함으로 옷 입고 날마다 걸어가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일어나십시다. 전심으로 찬양합니다.

0: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 땅에 우리가 복음을 전합시다.
1: 아멘.
0: 그리고 홋카이도도 오키나와까지 99.6% 우리에게 주신 희열을 추수한 기회의 땅입니다.
1: 아멘.
0: 복음의 씨를 뿌리세요.
1: 아멘.
0: 여러분 여러가지 시험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평안의 복음으로 예비한 씨를 신고 뱀과 전갈을 밟으며 전진하십시다. 아멘.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1: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히 전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무장하여 말씀의 검을 들고 우리가 행진하기에 하나님 왕의 대로와 열을 이하여 주시고 많은 경우들을 추수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걸어갈 때에 여리고 성이 무너지게 하시고 홍해가 갈라지게 하시며 주님의 크고 놀라운 일이 역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에 갈 줄을 믿습니다.
0: 하나님, 성전된 우리 몸을 이제 거룩한 산재물로 그리스도의 것으로 드립니다.
1: 아멘, 아멘.
0: 그리스도의 일심동체로 삼으사 하나님 성령의 불을 덧입혀 주십시오. 쓴뿌리와 상처와 분열과 아픔과 이간질하는 것과 음란과 모든 의심과 갈등은 태워질지어다.
1: 아멘.
0: 그 모든 밧줄은 태워질지어다.
1: 아멘.
0: 흉악 열박 가련한 열박은 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불로 소멸될지어다. 파괴될지어다. 태워질지어다. 주여,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옷 입고 평안의 복음으로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우리 마음에 도달하는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에 뱀과 전갈을 밟으며
1: 아멘.
0: 날마다 날마다 놀라운 전리품을 안고 제외하게 하옵소서.
1: 아멘.
0: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도우시는 귀한 은사가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라디오 예배 지금까지 기쁨의 교회 지난 주일 예배 실황을 녹음 편집해 보내드렸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길 원하시는 분들은 기쁨의 교회 지역번호 054-279-1000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예배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예, 포항전원교회 손태원 권사입니다. 저는 매일 죽도시장에서 포목하고 있는데 바느질하면서 출근하면 바로 극동방송 틀어놓고 말씀에도 은혜 받고 복음 전하는 데 너무

0: 진짜 감동을 먹고. 그거는 따로 없어요. 아침부터 털면 벌어 말씀이 나오잖아. 이 교회 저기 목사님들 그 말씀이 하고 그 다음에 또 뭐 등등등등 계속 찬양 좋지. 찬양도 좋고 그 또 이게 저거 믿다가 몇 년 방학하고 예 그것도 너무 내가 그 감동을 받았거든. 그래 정말로 방송이 하는 일이 너무 크고 보람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전파 선교사로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1: 손태원 권사님의 행복의 비결 바로 극동방송과 함께하며 매일 말씀과 찬양으로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파 선교사로 함께 동역한다면 그것이 바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 우리 함께 누려볼까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보내주세요. 방송을 통해 생명을 살리는 극동방송의 사역에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창사 70주년을 맞는 극동방송에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찾습니다. 1956년부터 지금까지 쉼없이 오직 복음만을 전해온 극동방송. 이 전파는 누군가에게는 절망의 끝에서 들려온 한 줄기 위로였고, 누군가에게는 막힌 길 앞에서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라디오 너머로 들려온 말씀 한 구절이 삶을 바꾸고, 죽음 같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게 한 찬양 한 곡이 있었습니다. 그 은혜의 순간을 이제 함께 나눠주십시오. 극동방송에서는 창사 70주년 기념 청취자 수기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접수는 7월 24일 금요일까지, 분량은 A4용지 2장 내외로 이메일과 우편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수상작은 단행본으로 출간되며 최신 휴대폰과 태블릿 PC 등 풍성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수기 공모전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을 문자로 받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수기라고 보내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문자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을 사랑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0: R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기분 좋은 오후였습니다. 남은 하루도 주님으로 기분 좋은 하루 되세요.
1: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2: 제 아내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제 와이프가 암투병을 한 4, 5년 정도 했었어요. 근데 24년도 2년이 다 돼가는데 이제 천국 갔죠. 그렇게 하면서 좀 더 신앙을 좀 매진을 해야 되겠다 이 생각도 하면서 극동방송을 들으면 왠지 고향에 온 그런 느낌, 우리 신앙인들의 천국의 어떤 느낌, 그렇게 해서 제가 극동방송을 애청하게 된 것 같습니다.
1: 사랑하는 아내를 천국으로 보내고 집사님은 더 간절한 마음으로 극동방송을 품었습니다.
2: 극동방송은 모든 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방송이고 극동방송은 이 세상에서의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방송이다. 저도 극동방송을 통해서 주변의 모든 한 분 한 분들이 극동방송의 진심을 알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관심을 더 가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1: 극동방송의 진심은 복음 전파입니다. 땅끝까지 예수님의 생명을 전하라는 말씀을 붙들고 북한과 중국, 복음이 간절한 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 전도의 길을 걸어보시겠어요? 주님이 필요한 영혼에게 복음이 들려집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문자 메시지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이 전파가 되고 복음의 길이 확장됩니다. 복음의 진심을 담는 방송, 여기는 극동방송입니다.

0: HTBC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0: 말씀의 오후. 말씀의 오후 오늘 이 시간에는 포항중앙침례교회 김중식 목사님께서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빈방이 있습니까? 라는 제목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들으시고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은 마음안에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나는 어떻게 하면 믿음을 가질 수 있나? 나는 제가 도저히 안 믿어지는데 저 사람 어떻게 저걸 저렇게 철석같이 믿을 수 있을까? 믿음에 대한 궁금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 생겨요.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생기는지 설명하기는 어려운데 그냥 내 안에 믿음이 생겨요.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무엇보다 우리 마음 안에 구원자를 받아들일 빈방이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 2절인데요. 읽진 않습니다. 로마의 초대 황제인 아우구스투스가 호적 명령을 내렸습니다. 황제의 명령이니까 로마의 지배를 받는 모든 나라의 백성들은 다 고향으로 가서 호적 등록을 해야 했습니다. 3절에서 5절입니다. 황제의 호적 명령이 내려졌으니 모든 사람이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도 호적하러 갈릴리 나사렛에서 유대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었는데, 이것은 단순히 만삭이 된 여인이 호적을 위해서 힘든 여행을 했다는 훨씬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구원자에 대한 많은 예언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몇 가지를 살펴보면 구원자가 올 텐데 구원자는 이렇게 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 처녀의 몸을 통해서 오신다. 그는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신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다. 배신당하시고 은 30에 팔려 고난을 겪고 십자가를 지신다. 부자의 무덤에 묻힌다. 그리고 부활한다는 예언이 구약 성경에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 예언을 다 이루어야 그가 구원자예요. 이 예언이 다 이루어져야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이루어야 하는 예언이 뭐냐? 출생 장소예요. 구원자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합니다. BC 700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사역했던 미가 선지자는 미가서 7장 2절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장소를 예언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미가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 사람인데 메시아가 올 것인데 그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메시아는 반드시 어디서 태어나야 됩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출산 때가 다 되어 가고 있는데 아직 어디 살고 있냐면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고 있어요. 자, 지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갈릴리 나사렛이 보입니까? 보이죠? 베들레헴 보이십니까? 자, 메시아는 어디서 태어나야 됩니까? 베들레헴이에요. 지금 어디 있죠? 나사렛에 있어요. 그 당시는 이동이 잦지 않은 시대죠. 우리도요, 50년, 100년 전만 해도 태어나면 그 동네를 한 번도 벗어나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 많았어요. 이때는 더 했죠. 뭐 교통수단이 있나요? 다 끌어다녀야 되고, 좀 괜찮으면 그래서 짐승을 타고 다닐 때였는데요. 특별한 이슈가 없다면 저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거리가 140여 킬로가 돼요. 그 먼 길을 갈 이유가 없죠. 그런데 만삭이 다 된 여인이 갑작스럽게 내가 베들레헴 가겠다 그렇게 할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메시아는 어디에서 태어날 확률이 높죠? 나사렛에서 태어날 확률이 높아요. 나사렛에서 태어나면 그는 메시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출생의 예언부터 안 맞으면 그는 메시아로 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자, 만삭이 되어갑니다. 나사렛에 살고 있어요. 미가 선지자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예언했어요. 누가 마리아와 요셉을 베들레헴으로 보낼 수 있나요?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갑자기 황제가 뜬금없이 호적 명령을 내린 거예요. 여러분, 가이사 아구스도는 이 선지자 미가의 예언에 예언을 염두에 두고 호적 명령을 한 게 아니에요. 이 황제는요, 미가에 대해서 관심도 없어요. 미가 예언이 뭔지 몰라요.

다만 인두세를 거두기 위해서 그리고 동원할 수 있는 노동력과 징집할 수 있는 군인의 수를 파악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명령했을 뿐이에요. 본인도 몰랐을 거예요. 그가 내린 호적 명령이 이 땅에 오시는 구원자를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가게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몰랐을 거예요. 호적 명령의 진짜 이유는 뭘까요? 이 땅에 오시는 구원자를 예언한 대로 베들레헴으로 보내기 위함이에요. 가이사가 이런 호적 명령을 내렸다는 얘기는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온 우주를 자신의 뜻대로 운행하는 주권자이시고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왕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자, 이렇게 마리아는 황제의 호적 명령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왔어요. 자, 6절, 7절을 봅니다. 베들레헴으로 갔는데 여러분 만삭이 된 몸으로 144km를 이동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막상 베들레헴에 도착해 보니까 문제는 세상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구원자의 출생을 위해서 방을 내주는 사람이 없어요. 곧 아이가 태어날 텐데 여관마다 찾아가 보니 모두가 만원이에요. 이곳저곳 문을 두드리다가 아무도 문을 안 열어주고 방을 내주지 않아서 결국은 마구간에 가서 짐승의 먹이통인 구유에서 태어나셨어요. 온 세상의 왕이 이렇게 오셨어요. 너무 초라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세상에는 왕이 오면, 왕이 행차하면 왕을 맞이하기 위해서 엄청난 준비를 합니다. 2025년 APEC 정상회담이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경주에서 있었어요. APEC 회의가 끝난 다음에 제가 목자의 밤 때문에 힐튼 호텔에 가서 직원을 만나서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힐튼 호텔에 머물렀는데 혹시 보셨습니까? 물어봤어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그분의 대답이에요. 경호팀이 얼마나 철동같이 경호를 하고 대통령이 움직이는 것은 전부 천막으로 가려서 얼굴을 한 번도 못 봤답니다.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대요. 전부 커튼으로 가린답니다. 세상은 왕을 이렇게 엄청나게 대우를 해요. 하늘의 왕도 그렇게 대우하는 게 맞아요. 그뿐 아니라 세계 정상이 온다고 경주에 있는 좋은 숙소를요 전부 리모델링했습니다. 1년 동안 문 닫고 전부 객실을 개조하고 수리하고 왕이 머물 수 있는 숙소를 준비했어요. 뿐만 아니라 보문 관광단지 구석구석을요, 그 사람들은 한 번도 안 가보겠지만 구석구석을 전부 다 정비를 했어요. 이게 세상의 왕을 맞이하는 방식이에요. 세상의 왕은 이렇게 야단스럽게 맞이합니다. 놀랍게도 온 세상의 왕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세상은 너무나 무관심했어요. 베들레헴으로 갔을 때 아무도 방을 내주질 않았어요.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입니다. 자기 땅에 왔지만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자기 땅에 왔지만 아무도 방을 내주는 사람이 없었다. 다 그 왕을 거절했다는 말이에요. 왜 사람들은 예수님께 자기 마음의 빈방을 내주지 않았을까요? 이미 마음에 본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가득 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왕의 왕을 거부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이미 무언가가 담겨져 있어요. 꽉 차 있습니다. 무엇이 담겨져 있을까요? 여러분의 마음에는 지금 무엇이 담겨져 있나요? 사람들의 마음에는 육신의 정욕이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세상을 즐기고 싶은 마음으로 꽉 차 있어요. 인생을 누리고 싶은 마음으로 꽉 차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이 가득 담겨 있어요. 어떤 것도 비집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안목의 정욕이 담겨 있어요. 여유가 생기면 사치합니다.

0: 눈에 좋아 보이는 거, 명품 다 갖고 싶어 합니다. 그를 갖고 싶은 욕심이 마음에 가득 담겨 있어요. 그리고 이생의 자랑거리가 담겨 있어요. 모두의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이 있어요. 보란듯이 살고 싶은 마음이에요. 우리 이렇게 빨리 집 샀다. 우리 이렇게 넓은 평수에 산다. 보란듯이 살고 싶어요. 뭔가 사람들에게 내놓고 자랑하고 싶은, 그것을 갖고 싶은 마음이 가득 담겨 있어요. 이걸 버릴 수가 없어. 늘 마음에 담겨 있어. 늘 그거를 추구해요. 그것을 추구하는데도 바빠요. 그런데 예수라는 분은 당장 도움이 되지 않아 보여요. 예수라는 분 관심 없어요. 노골적으로 말합니다. 난 예수라는 사람에게 관심이 없다. 그런 얘기는 하지 마라. 나 예수라는 사람 필요 없어. 나도 사람 필요치 않아. 매정하게 거절하면서 주님께 자기의 마음의 방을 내놓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빈방을 주님께 내드릴 용의가 있으신가요?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구원자로 오신 진정한 왕이신 그분을 이렇게 무시하고 거절하고 대해도 되는 겁니까? 아무 일이 없을까요? 진짜 왕을 이렇게 무시하고 박대해도 되는 걸까요? 아무 상관이 없을까요? 여러분, 세상의 왕도 모독하면 법 중에 원수 모독죄 이런 게 옛날에 있었어요. 네, 원수를 모독하면 잡혀갑니다. 그런데 진짜 왕이신, 우리의 창조주이신 그분을 모독하고 거부하고 무시하고 박대해도 진짜 문제가 없을까요? 우리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쉽게 생각합니다. 쉽게 거절합니다. 쉽게 무시하죠.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오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0: 이 말을 간단히 설명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에게 방을 내주지 않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예루살렘 도성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지금 울고 계세요. 왜 우셨을까요? 진정한 왕에게 마음의 방을 내주지 않았던 그들이 받을 심판의 혹독함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저 힘겨운 심판을 어떻게 감당할까? 주님이 그 도성을 보시면서 우셨어요. 왜 그들은 심판을 받는가? 4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 너를 찾아오신 때,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러 오신 때, 너희는 그때를 깨닫지 못했다. 그래서 너희는 혹독한 심판을 받게 된다. 그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께 마음의 방을 내드리지 않으면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혹독한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 빈 방을 드리지 않으면 천국 가면 천국에 내 방이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 중에는 예수님을 거부하지 않고 호의적인 마음을 갖고 있지만 당장 내일이 너무 바쁘기 때문에 주님에게 이 마음을 내어드리는 것을 늘 다음으로 미루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빈 방이 없다고 대답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에 방이 여러 개 있는 집으로 이사가면 그때 다시 오십시오.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아, 저는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요. 공부 다 마친 다음에 오십시오. 미뤄요. 또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0: 아, 지금 내가 너무 달콤한 신혼을 즐기고 있습니다. 신혼이 끝나고 오십시오. 예수님 찾아오셨어요? 아, 지금 아이 키우느라 너무 바쁩니다. 아이 다 키우고 나면 오십시오. 또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지금 사업이 너무 바쁩니다. 지금 사업이 너무 잘 됩니다. 사업이 완전히 자리 딱 잡고 나면 그때 오십시오. 또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아, 지금은 손주 뒷바라지 않는다고 너무 바쁩니다. 손주 다 크고 나면 오십시오. 또 찾아오셨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식놈 뒷바라지 않는다고 재산 다 날리고 우리 부부 지금 단칸방에 있어서 방이 없습니다. 그렇게 죽어 인생을 마감한 후 두려움에 휩싸여 어둠의 길로 빨려 들어가다가 어디에선가 빛이 나오는 문이 하나 딱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이 다급하게 그 문을 두드리면서 이렇게 말아요. 예수님, 혹시 제가 들어갈 방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문을 닫으면서 너를 위한 방은 없다. 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 방을 내어드리지 않고 살다가 죽으면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0: 우리가 세상의 왕을 환영하고 극진하게 맞이하는 이유가 뭡니까? 간단합니다. 그가 가진 권세, 힘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거절하는가? 그분에게 힘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을 거부해도 별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정하게 거부하죠.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보십시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뿐 아니라 영혼까지 지옥에 던지시는 분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여러분, 세상 권력이 아무리 강해도 사람은 몸밖에 못 죽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몸과 영혼을 지옥으로 던지는 분이 계십니다. 누굽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빈방을 내어달라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진짜 두려워할 분이 누구인가? 몸만 죽이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몸과 영혼을 지옥에 던지는 그분이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분입니다. 그분을 두려워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기회는 무한정 있질 않아요. 마태복음 25장 10절입니다. 잊진 않습니다. 눈으로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지금은 주님에게 우리의 방을 내드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아직은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회의 문이 닫히는 날이 와요. 중요한 건 이 문은 닫히면 안 열립니다. 이 문이 닫히기 전에 우리는 구주께 우리의 방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이 기회를 놓치는 건 작은 일이 아니에요.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지만 죽으면 끝나지 않고요. 죽는 그 순간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멸하기도 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그분을 만나게 돼요. 사실은 세상에 가장 두려운 시간이 그 시간이에요. 여러분, 가장 안타까운 일이 뭐냐면요. 구주에게 방을 내드리지 않은 채로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서 가장 안타까운 일이고 가장 애석한 일이고 가장 슬픈 일이에요. 죽음 저편의 세계는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1: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0: 자, 이 말씀의 배경을 여러분이 아실 텐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양쪽 편에도 두 강도가 십자가에 달렸어요. 그 중에 한편 강도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해요. 십자가에 달렸으니까 이제 곧 죽지 않겠어요? 죽음을 목전에 둔 한편 강도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 말이에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 한편 강도

저는요, 죽음 저편에서 맞이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봤어요. 당신의 나라, 낙원이겠죠. 그걸 봤어요. 그래서 부탁하는 거예요.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 모두가 부탁드려야 하는 내용 아니겠어요?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죽음 저편에서 맞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왕이신 그분에게 그 나라에서 나를 기억해 달라고 부탁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요,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여러분의 영혼을 맡길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을 맡길 분이 있어요? 내 영혼을 맡길 분이 있어야 돼요. 그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에요. 아버지께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 달라는 이 강도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은 그가 가진 믿음을 보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진실로 내가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 구원이요. 저는 오늘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은 인생의 마지막 자리가 낙원, 즉 천국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인생의 마지막 자리는 지옥이 아니라 천국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끝이라고 생각하는지 몰라요. 죽음의 끝이야. 죽음 아무것도 없어. 헨리 나우엔이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책에 적은 이야기인데요. 미국의 유명한 심리치료사이자 작가인 웨인 다이어라는 사람이 자기의 저서에 인용을 했어요. 많은 사람이 이 글을 읽으면서 굉장히 큰 울림을 받게 되었는데요. 상둥이의 우화라는 이야기입니다. 상둥이의 우화. 어쩌면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면서 죽으면 끝이다 아니다라는 논쟁이 이 뱃속에 있는 상둥이의 논쟁과 비슷할 수 있어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궁 속 상둥이의 대화입니다. 엄마의 뱃속에 두 아기 상둥이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좀 흘러 의식이 생긴 한 아기가 옆에 있는 다른 아기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너는 태어난 후의 삶을 믿니? 다른 아이가 대답했어요. 당연하지. 태어난 다음에도 분명히 무언가 있을 거야. 우리는 아마 그 다음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 여기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걸 거야. 그러자 첫 번째 아이가 코웃음 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말도 안 돼. 태어난 뒤에 무슨 삶이 있어? 거기는 탯줄도 없을 텐데 어떻게 살아? 게다가 그 세상에서 살아 돌아온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어? 출산은 그냥 끝이야. 그 뒤엔 캄캄한 어둠과 허무뿐이야. 그렇게 말했어요. 두 번째 아기가 다시 말했습니다. 잘은 모르지만 거긴 여기보다 훨씬 밝을 거야. 우리의 다리로 걷고 입으로 음식을 먹게 될지도 몰라. 그리고 거기선 엄마를 만나게 될 거야. 엄마가 우리를 돌봐주실 거거든. 첫 번째 아이가 황당하다는 듯 반박했습니다. 엄마라고? 넌 엄마를 믿니? 엄마가 어디 있는데? 내 눈에 안 보여. 두 번째 아이가 다정하게 웃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는 우리 주변 모든 곳에 있어. 우리는 엄마 안에서 살고 있잖아. 가끔 우리가 아주 조용히 귀를 기울이면 엄마의 따뜻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 라고 얘기했어요. 이것이 오늘 가보지 않는 죽음 저편의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고 있는 대화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궁은 아이에게 가장 완벽한 세상입니다. 그런데 엄마의 뱃속에서 나오면 엄마의 자궁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엄청 큰 세계가 있어요.
그런데 자궁 속에 있는 아이,

이 탯줄을 자르고 좁고 어두운 터널을 통과해 나가야 더 큰 세계가 있다 라는 말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공포예요. 이게 제일 좋거든. 어마 태중이 제일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면 죽는 줄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거기에서 나와야 새로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양수가 터지고 몸이 막 조여오면 아이는 자기가 죽는다고 생각하지요. 그래서 막 울잖아요. 그런데 그 고통스러운 터널을 딱 지났어요. 눈을 딱 떴어요. 상상하지 못했던 밝은 세상과 자기를 환영해 주는, 자기를 꼭 껴안아주는 엄마가 기다리고 있어요. 출산이 끝이 아니잖아요. 죽음 또한 또 다른 세계로의 이동일 뿐입니다. 끝이 아니에요. 우리가 맞이한 죽음의 터널 역시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소멸이 아니에요. 자궁 밖을 나오는 아기처럼 새로운 차원의 거대한 세계로 이동하는 이동의 과정, 출생의 과정일 뿐입니다. 아마 우리도 죽으면 어떤 터널 같은 곳을 지날 것이고 그 터널을 지나면 우리를 기다리고 환영하는 사람을 만날 것이고 우리가 그리워하던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일이 바로 죽음의 강을 딱 건너는 죽음 저편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 터널을 지나가면 이 땅에서 주님께 빈방을 내어드린 사람은 주님께서 천국에 마련하신 그 방으로 들어가게 되겠지만 빈방 없다고 거절한 사람은 지옥에 마련된 방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쉽게 생각해서 관심 없어하고 거절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거절로 절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분이 정말 창조주라면 그분은 쉽게 우리가 거절하거나 무시할 대상은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마음에는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시고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이 거할 자리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에게 여러분의 마음의 빈방을 내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내어드려야 합니다. 성탄절이 되면 단골로 등장하는 연극 있습니다. 1981년에 초연된 이후에 원래 45년째 계속되고 있는데요. 제목이 뭐냐면 빈방 있습니까? 입니다. 빈방 있습니까? 1980년 성탄절 무렵 미국 신문에 실린 실제 사인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에도 최종률 작가가 극본을 쓴 창작극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미국의 한 작은 마을에 밀리라는 9살 먹은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이 아이는 지능은 2살이에요. 나이는 9살인데 지능은 2살이에요. 그 동네 교회에서 크리스마스 연극을 하게 되었는데 연극의 내용이 뭐냐면 누가복음 2장이에요. 선생님은 밀리가 9살이지만 지능이 2살밖에 안 된다는 걸 알았죠? 이 아이를 격려하기 위해서 얘를 등장을 시킵니다. 그리고 가장 짧은 한마디의 대사만 있는 역할을 맡겼어요. 밀리가 맡은 역할은 여관집 주인이었습니다. 그가 그 연극에서 해야 되는 대사는 딱 하나입니다. 빈방 없어요. 이러면 돼. 그래서 맡겼어요. 연극이 시작됐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여관문을 두드리는 장면에 밀리가 나왔어요. 요셉이 물어요. 빈방 있습니까? 밀리는 대본대로 얘기했습니다. 빈방 없습니다. 매정하게 대답을 했어요. 실망한 요셉과 마리아가 나가려고 하니까 밀리가 너무나 쓸쓸하게 돌아서는 요셉과 마리아를 보고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외쳤어요. 요셉! 가지 마세요! 우리 집에 빈방이 있어요. 내 방을 쓰세요. 그러면서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밀리는 말했어요. 눈물이 범벅이 되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0: 예수님께 방을 드리고 싶었어요. 연극은 엉망으로 끝났어요. 그러나 오히려 거기에 참여한 모든 사람이 깊은 감동을 받습니다. 빈방 없습니다. 대신 빈방 있어요. 제 방을 쓰세요. 이 밀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해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할 마음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오늘 밀리처럼 빈방 있어요. 제 방을 쓰세요. 그렇게 구주를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베들레헴에 방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방이 있었어요. 어떤 방이 없습니까? 구주에게 내어드릴 방이 없었던 거죠. 우리 마음에 방이 없진 않습니다. 다만 구주에게 내어드릴 빈 방이 없을 뿐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다가오셔서 내가 좀 들어가고 싶다고 빈방 있냐라고 물었을 때 우리는 빈방 없다고 예수님을 거부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예수님을 거부하고 일생을 마치게 되면 한편 강도처럼 주님의 나라에서 나를 기억해달라고 부탁할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부탁할 분이 없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에서 나를 기억해 주지 않는다면, 내 영혼을 부탁할 분이 없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는 어디로 가겠어요? 지옥 가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계속 찾아오세요. 마음문을 두드리십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도 주님은 내가 들어갈 빈방이 있는지를 물으시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주님께 빈방을 드리면 인생이 달라져요. 새 마음을 갖게 돼요. 평강이 생깁니다. 기쁨과 감사가 생겨요. 무엇보다 영혼을 부탁할 분이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나라에서 나를 기억해 주실 분이 계시게 돼요. 죽음을 목전에 둔 한편 강도가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한 것처럼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이 나를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할 수 있고,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영혼을 부탁하신 것처럼 내 영혼을 부탁할 수 있도록 오늘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만왕의 왕이신, 진짜 왕이신 그분을 받아들이고 여러분의 마음의 빈방을 그분에게 다 내어 드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말씀의 오후 지금까지 포항중앙침례교회 김중식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054-272-1126번, 054-272-1126번 포항중앙침례교회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오후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어떤 라디오도 선명하게 들리지 않던 섬 울릉도. 지금 이곳에는 FM 96.7MHz 복음의 주파수가 울려 퍼집니다.
3: 그 96.7MHz 안내판을 차량에 붙이고 다니는 것들을 보면서 이 그 극동방송이 일반 성도님들이나 또 이 96.7이 뭐야?

0: 이런데 호기심을 갖는 분도 생겨서 또 FM 방송이라고는 정말 깨끗하게 잘 들을 수 있는 방송이 울릉도에서는 극동방송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1: 그동안 울릉도에서 정말 그 일반 라디오 청취도 쉽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제 운전하고 다니면서 또 밭에서 일하면서 우리 성도님들도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할 수 있어서 너무 좋다고 찬양도 듣고 말씀도 듣고 굉장히 좋아하고 있어요. 성도님들도 굉장히 반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극동방송도 세워지고 또 많은 극동방송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들께서 사랑을 불어주셔서 여러 가지로 많은 혜택을 얻게 된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2: 울릉도에서 가장 선명하게 들리는 포항극동방송. 예수님의 생명을 간절히 바라는 이들의 기도와 헌신이 바다를 건너 복음의 길을 만들었습니다. 포항극동방송은 상업광고 없이 오직 전파 선교사님들의 후원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매월 만 원의 정기 헌금으로 복음 사역에 함께 하시는 분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고 부릅니다. 대한민국의 동쪽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 전파 선교사로 함께 해 주세요.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극동방송의 사역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전도,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포항극동방송은 대한민국의 동쪽을 복음으로 책임집니다.

0: FE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평안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인생에는 크게 세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누구를 믿고 살 것인가,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누구와 함께 하며 살 것인가. 네, 이세 가지 문제들 중 가장 중요한 문제는 누구와 인생을 함께 할 것인가입니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 앞에 두 문제의 결과까지도 달라지기 때문이죠. 그만큼 누구와 함께 하느냐는 모든 경우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함께 있을 때 행복한 사람과 함께 하세요. 언제나 사랑을 선택하세요. 그 무엇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는 행복보다 크지는 않습니다. 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만으로 우리는 정말 행복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요? 이 시간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향기로운 찬송 첫 곡입니다. 옹기장의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그리고 변찬은 주님의 사랑과 안산시립합창단의 찬송 이어집니다.

날마다 주님과 함께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요한 1서 3장 1절 말씀. 아낌없이 주다라는 말은 우아하고 호화로운 것을 떠올리게 한다. 이 말을 들으면 우리의 욕망을 만족시키고 우리의 진가를 보여주기 위한 어떤 것, 예를 들면 고급 호텔에서의 하룻밤, 깜짝 여행, 명품 같은 것이 떠오른다. 우리는 부유한 사람들이 자기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특전을 마음껏 베푼다고 생각한다. 하나님께서는 유형의 자산이나 세련된 광고에 나오는 사치품으로 우리를 축복하지 않으실지 모르지만 날마다 우리에게 그분의 사랑을 넘치도록 베풀어 주신다. 우리는 호흡할 수 있는 공기와 우리 몸에 필요한 음식과 마실 물을 통해 그동안 당연하게 여겨왔던 것들이 거저 받은 선물임을 깨닫게 된다. 우리 삶에 허락된 사람들, 우리가 사는 곳, 우리의 일 같은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주신 축복의 증거이다. 오늘 당신이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임을, 왕의 아들, 딸임을 기억하라.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요한 1서 3장 1절 말씀.

강원명님의 나는 주의 자녀라 찬송 들으셨습니다. 찬양이 있어 행복한 시간, 여러분은 지금 향기로운 찬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번에는 찬송 세 곡 연이어 함께할게요. All My Days, 마라나타 싱어스의 영어 찬송, 그리고 이은정님의 바이올린 연주 찬송 내구주 예수님, 극동방송 윤학원 코랄의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연이어 함께할게요.

누구와 함께하는가가 내 행복을 결정짓습니다. 언제나 사랑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함께할 때 행복한 사람을 선택하세요. 사랑이신 하나님, 사랑 그 자체이신 주님을 매 순간 선택하고 참된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향기로운 찬송 끝으로 에이맨의 내 안에 있는 것 찬송 전할게요. 지금까지 저는 신혜선이었습니다. 평안하세요.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이 시간은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님께서 출애굽기 16장 12절 말씀을 본문으로 내 일이 막막할 때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2022년 미국의 더글러스 러시코프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미디어 언론가가 있는데 하루는 세계 최상위권의 IT 재벌들로부터 은밀한 초대를 받습니다. 더글라스가 그 모임에 가보니까 대단한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뭘 논의하느냐? 이 지구가 언젠가 멸망한다면, 예를 들어서 기후의 위기나 전쟁 같은 이런 문제로 지구가 멸망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이런 논의를 하던 끝에 이 세계적인 억만장자 몇 명이 수천억 원을 들여서 아주 산속 깊은 곳에 완벽한 벙커를 짓습니다. 웬만한 폭탄도 견뎌낼 수 있는 요새, 그리고 한쪽에는 평생 먹을 수 있는 식량을 재워놓는 창고. 자, 이만하면 세계 최고의 두뇌들이 가장 완벽하게 내일을 대비한 겁니다. 그런데 이 벙커를 다 완성하고 나서 여기에 참여했던 억만장자 멤버들이 다시 회의를 합니다. 야, 우리가 세상이 망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돈도 휴지 조각이 될 거 아니냐. 특별히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가 고용한, 우리를 지키기 위해 고용한 저 경호원들이 만약에 우리를 죽이고 이 식량과 요새를 뺐으면 어떻게 할 거냐. 소위 자기들이 고용한 경비원들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내놓은 대안이 뭐냐면 식량 창고

창고의 비밀번호를 우리만 독점하자. 또 하나, 경호원들의 목에다가 전기 목걸이를 채워서 유사시에 우리가 통제하자. 여러분, 기가 막힌 얘기예요. 아무리 많은 돈으로 그들이 불안한 내일을 완벽하게 대비한다고 해도 여전히 그 내일에 대한 두려움, 걱정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을 열심히 사는 이유는 내일을 안정되게 살고 싶은 욕구를 해소하는 거예요. 오늘도 치열하게 힘들지만 그 자리를 묵묵히 버티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일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의 행복을 위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라는 것은 아무리 내일을 잘 대비하고 오늘을 열심히 살아도 우리 마음 한 구석에 누구나 내일을 생각하면 막막함, 불안, 두려움이 존재합니다. 특히 최근처럼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이런 현실 속에서는 내일을 생각하면 사람들은 막막한 거예요. 과연 우리에게 내일은 보장될까?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 사람들은 막막하죠. 우리가 이런 내일에 대한 두려움과 막막함이 생길 때 무엇을 기억하면 좋을까? 오늘 저는 여러분을 출애굽기 16장의 말씀으로 안내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한 지한 달쯤 되었을 때 일어난 사건을 다루고 있어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 두 눈으로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목격하고 파라오의 전차 부대가 거대한 바닷물에 삼켜지는 것도 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엘림이라고 하는 오아시스에서 충분히 그들에게 갈증도 해결하게 하고 쉼을 주시고 다시 출발을 하도록 해요. 그들의 다음 목적지는 시내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출발을 한지 얼마 되지 않아 그들은 숨이 막히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마주한 환경은 온 사방이 흙먼지고 보이는 건 바위와 거대한 볼모지예요. 성경에서는 그것을 신광야라고 불러요. 그들이 걷는 땅에는 아무리 쳐다봐도 나무 한 그루, 물한 모금, 그늘 하나 없는 곳이었습니다. 배고프고 목마르고 너무나 힘든 그들이 드디어 폭발하기 시작하죠. 오늘 본문 2절,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주려 죽게 하는도다. 차라리 이렇게 고생하느니 이집트에서 죽는 게 나았을 것이다. 근데 이 불평은 단순한 불평이라고 치부하기에는 조금 지나쳐요. 지금 이들이 말하는 불평은 하나님의 구원 자체를 아예 부인하는 아주 심각한 원망이거든요. 이들의 불평과 원망이 얼마나 어이가 없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할때 그들은 고기를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당시에 고기라는 것은 최상류층이 먹는 음식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고기를 먹어본 적도 없으면서 마치 이집트에서 고기를 먹은 것처럼 자신들의 과거를 뻥튀기하고 이집트를 미화하는 거예요. 불과 한달 전만 해도 하나님이 자신들을 구원할 때 환호했던 이들이 한달 만에 전혀 다른 사람으로 돌변해 있어요. 왜요? 현실적으로 그들이 출애굽하면서

챙겼던 비상식량이 딱 떨어지는 시점이에요. 또 자기들이 준비한 비상식량이나 물이 떨어졌지만 뭔가 내일에 대한 기대가 있고 환경적으로 조금만 더 가면 먹고 마실 수 있는 것이 존재한다면 불평이 덜했을 텐데 자신들이 지금 걸어가는 길은 물도 없는 광야를 계속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이 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참지 못하고 폭발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정말 아무 대책도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조건 광야로 끌어내신 거냐? 모세가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4절에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니라. 그날 저녁 광야에 어둠이 내려앉자 저 서쪽에 홍해 바다 쪽에서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리고 그 바람을 타고 기적이 날라오는 거예요. 바로 메추라기 때였어요. 조류학자들의 얘기에 의하면 해마다 봄이 되면 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 올라가는 이 메추라기가 수백만 마리가 이동을 한답니다. 그때 이동 경로가 시내산 반도를 통해서 이동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긴 여행을 하다 보니 지친 이 메추라기들이 그냥 중간 시내산 반도에 뚝뚝뚝 떨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바로 그 메추라기 때를 정확한 타이밍에 정확한 장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쏟아 부으시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 막말을 쏟아내며 원망과 불평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에게 하나님이 이 엄청난 먹거리를 주자 할 말을 잃고 그토록 원하던 고기를 실컷 먹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새벽이 되었어요. 사람들이 눈을 떠서 밖에 나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진영에 이슬이 소복히 내려앉았어요. 그리고 잠시 뒤 햇빛이 이슬에 쬐이자 이슬이 증발하면서 바닥에 하얀 알갱이들이 남기 시작했어요. 한 번도 누구도 본 적이 없는 물체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물어요. 히브리어로 만후. 이게 뭐야? 이게 뭐냐? 만후. 그리고 서로 얼굴을 바라보고 당혹해하는 표정으로 질문만 하는 거예요. 바로 그들의 처음 보는 이 물건이 뭐야? 만후라는 질문이 그대로 이름이 되면서 만나가 되는 거예요. 그 맛은 마치 꿀을 넣은 과자처럼 너무나 달콤하고 또 먹으면 배도 부르고 누구든지 새벽에 나가서 떨어져 있는 것을 거두기만 하면 되는 이 만나. 바로 이날부터 40년 동안 광야 식탁을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들으시는 이 이야기 속에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내일에 대해서 먹을 것이 없다고 푸념하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다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하나님만을 믿으면 사실은 내일에 대한 두려움, 막막함, 이것은 다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우린 대개 이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조그만 어려움에 불평불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을 지적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들의 모습은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거든요. 우리는 조금만 살아가다가 어려우면, 힘들면 우리가 받은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을 원망해요.

우리가 하루하루 그렇게 바쁘게 사는 이유는 내일을 안정되게 살고 싶은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하루하루를 사는데 때때로 내 뜻대로 안 되는 문제가 너무 많잖아요. 나는 누구보다 성실하게 열심히 오늘을 살지만 내일이 보장되지 않고 내일이 불안하고 내일이 더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도무지 내가 계획한 일이 풀리지 않거나 경제적으로 점점 더 어려워지거나 가정에 근심, 걱정, 기도 제목이 더 많아지는 사람들. 당장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뭐 우리 현실적으로 대출금 갚고 공과비 내고 아이들 학원비 내고 뭐 그러면 쥐꼬리만한 얼마 현금 가지고 한 달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우리 다 누구보다 열심히 오늘 하루를 살지만 내일을 생각하면 답답하고 고민되고 짜증나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오늘을 열심히 살면서 내일을 걱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의문이 하나 들어요. 우리가 내일을 걱정한다고 해서 내 삶이 걱정한 만큼 나아질까? 만약에 내일의 문제를 오늘 한숨 쉬고 막 걱정하고 염려해서 나아질 수 있다면 그 방법이 좋은데 그렇게 걱정하고 염려한 만큼 우리의 문제가 내일은 괜찮아지는 걸까? 자, 그러면 우리가 살면서 이 내일에 대한 고민을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을까? 세상에서는 이런 질문을 하면 가장 많이 돌아오는 답이 마인드 컨트롤을 하라고 해요. 생각을 긍정적으로 고치라는 거예요. 근데 이 방법이 전혀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단히 불완전한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감정이라는 것은요, 그때 그때마다 기복이 있고 흔들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기복이 있는 방법 말고 완전한 방법은 없느냐? 있어요. 완전한 방법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내일을 완벽하게 준비하고 예비하심을 믿는 거예요. 내가 뭘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아, 내 환경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내 주변에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나를 위해, 우리 가정을 위해, 내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고 예비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이걸 믿으면 이 세상에서 가장 담대할 수 있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완벽하게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곳곳에서 기록해놨어요.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엘리사 선지자의 얘기가 나와요. 당시 그가 살던 도시가 도단이라는 도시였는데 밤중에 수많은 아람의 군대가 이 엘리사 집을 포위합니다. 아침이 되어서 엘리사 비서 중에 하나가 밖을 나갔다가 우연히 아람 군대에게 겹겹이 포위된 장면을 보고 겁에 질려서 엘리사에게 우리 이제 다 죽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말할 때 엘리사가 이 비서를 위해 기도해요. 그게 열왕기하 6장 17절에 나와요.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엘리사가 기도하자 비서의 눈에 불말, 불병거가 온 산에 가득해서 자신들을 완벽하게 호위하고 있는 광경을 보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의 예비하심은 우리의 걱정보다 항상 빠르고 우리의 준비보다 완벽합니다. 그리고 그 예비하신 것으로 우리를 지키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걱정에 빠져 있는 순간에 우리가 내일에 대해서 염려하고 한숨을 쉬고 있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와 생업에 내일의 만나와 불병거를

준비하고 계신 분이 내가 믿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면 지금 내 앞에 주어진 이 상황,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에 집중할 때 오늘 내게 허락하신 하루치의 만남

썩고 냄새가 나고 벌레가 껴서 다 버려야만 했다는 거예요. 결국 이웃이 굶어서 죽든 말든 내가 더 많이 쟁여둔다고 광야에서 살아남는 게 아니더라. 하나님이 정해주신 오늘의 은혜로 살고 이웃들이 배고프지 않고 이웃들도 똑같이 누릴 수 있도록 그들의 빈손을 채워줄 때 하나님은 그 거친 광야에서도 모두가 걱정 없이 살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잘 배워야 돼요. 사람들은 인생의 위기가 닥치고 내일이 막막해질수록 본능적으로 더 많이 내 손을 더 많은 것을 담아서 움켜쥐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우리 지성인들 같지만 가끔 우리 도심 안에서 무슨 사재기 파동이 일어나거나 뭐 이런 게다 뭐지요? 내 이웃이 죽든 말든 나만 편하고 괜찮으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마치 유능하고 지혜롭고 현대사회에서 남을 이기는 가장 귀한 걸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가르침은 역설적이에요. 이웃의 빈손을 보라는 거예요. 아니, 무슨 그런 비현실적인 소리를 합니까? 이웃에게 줄거다 주고 내가 어떻게 내일을 대비할 수 있습니까? 우린 이렇게 항변할 거 아니에요. 1995년 7월, 미국 시카고에 역사상 최고의 폭염 재난이 맙니다. 이때 체감 온도 섭씨 48도, 도심의 전력이 완전히 끊기는 폭염 재난이 지속돼요. 그런데 그 시카고의 저 남쪽에 길 하나 사이를 두고 두 빈민가가 붙어 있었는데, 한쪽은 잉글우드라고 하는 마을이고 또 한쪽은 오번 그레셈이라고 하는 마을인데, 두 빈민가가 희비가 완전히 엇갈려요. 우선 이 폭염 재난이 임하니까 잉글우드 사람들은 혹시나 내 집에 있는 생수나 식량 이런 걸 뺏길까 봐, 도둑질 당할까 봐, 폭동이 일어나서 내 것을 뺏길까 봐 사람들은 창문을 걸어 잠그고, 어떤 사람들은 못질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겹겹이 쇠사슬을 채워요. 이 재난 속에 아무도 믿을 수 없으니 나는 혼자 살아남아야 한다. 그리고 펄펄 끓는 방 안에서 혼자 버티는 거예요. 며칠 뒤에 구조대가 잉글우드 사람들의 대문을 뜯고 들어가 봤더니 그 안에 수십 명의 시신들이 발견돼요. 반면에 길 건너에 5번 그레셈은 달랐어요. 이 폭염 재난이 임하자 사람들은 오히려 밖으로 나와 평상시에 홀로 살고 있는 노인들, 장애인들, 이런 가정집에 가서 문을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대답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문을 부시고 들어가서 쓰러진 노인의 목을 축여주는 거예요. 지금 내 코가 석자인 이 불지옥 속에서 오번 그레셈 주민들은 이웃의 빈손을 잡아줬어요. 이 재난이 물러간 뒤에 뉴욕 대학의 연구팀이 두 동네를 조사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문을 잠그고 홀로 살겠다고 했던 잉글우드 사망자는 10만 명당 33명이 나왔는데, 문을 열고 나왔던 5번 그레셈의 사망자는 10만 명당 3명뿐이더라. 이웃을 향한 나눔, 같이 살아야 한다는 연대감, 이런 것들이 거대한 재난을 이기고 그중에 나를 살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치명적인 위기 속에서 나를 살리는 게 뭐냐? 이기적으로 나만 많이 쌓아둔 양식이 아니라 기꺼이 이웃에게 손을 내미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게 위기의 순간에 우리의 의지와 감정으로 쉽게 행동으로 옮겨지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이런

0: 그런 얘기를 들어도 막상 그 상황이 되면 우리 모두가 우리의 감정과 의지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잘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 내려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결과와 상관없이 이 팍팍하고 어렵고 정말 살기 힘든 세상에서 여러분의 가족을 지켜내시고 지난 한 주간도 버텨서 어떻게든지 오늘 이 예배까지 걸어 나오셨다 하면 여러분 결과와 상관없이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온 인생길에 박수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여러분에게 제가 목사로서 꼭 드리고 싶은 얘기가 이거예요. 여러분 너무 서운해하고 내 뜻대로 안 되는 내일에 대해서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걸어온 그 길을 여러분이 애쓰고 노력한 그것을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필요에 따라 여러분 인생과 가정과 자녀들의 앞길에 하나님이 예비하고 준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막막한 내일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가 주님께 맡기고 오늘을 최선을 다해 사는 거예요. 이기심의 벙커를 허물고 이웃의 빈손을 나로 하여금 채워주는 사람이 되어보십시오.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 보여주신 광야에서도 그들을 살리시고 인도하시는 은혜가 우리들에게도 임할 줄 믿습니다. 그들이 만난 신광야나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어렵게 살아가는 이 광야나 다를 바가 없어요. 똑같은 광야를 걷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시냐 아니냐의 문제예요. 여러분 내일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서 준비하시고 여러분을 이끌고 계십니다. 광야가 찬양의 걸음이 되시고 모두가 다 아름다운 목적지에 도달하는 귀한 가정,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지금까지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31-407-9191번 031-407-9191 꿈의 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HTBC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플랫워십과 함께하는 날마다 찬양으로를 청취하시는 예배자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찬양과 경배로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0: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1: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플래더십의 날마다 찬양으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영광이 이곳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그런 소망을 품으며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소망 되시며 영광이 되신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그런 주님의 말씀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0: 호항 극동방송입니다. 여러분, 가슴에 품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으신가요? 여기 두 팔 가득 선물을 안고 방송사를 찾은 한 어머니가 계십니다.
1: 제 막내가 원래 특수교사 임용 준비가 있었어요. 3년 만이니까 좀 저도 간절했고 본인도 간절해가지고 극도 방송에 기도 제목 올렸어요. 아, 너무 감사하게 됐어요, 정말.
0: 오랜 시간 딸의 취업과 어머니의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해왔던 이경혜 권사님.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를 통해 중보기도의 힘을 체험한 권사님의 고백입니다.
1: 이거는 하나님 원이 아니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저희 엄마가 많이 아팠을 때도 사실은 이 소망의 기도에 중보기도를 올렸었는데 내치료로 의식이 거의 없었을 때 그날 밤에 예수님에 대해서 기도해달라고 말씀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내 힘으로 진짜 할 수 없을 때는 기도의 힘이 정말 가장 강력하고 크니까 진짜 하나님 하신 일이다.
0: 여러분은 어떤 기도 제목이 있으신가요? 극동방송은 오늘도 수많은 기도 제목을 품고 중보합니다. 이 기도의 역사가 계속 이어지길 원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작정해 주시는 헌금이 주님의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전파 선교사로 동역해 주시고 기도 제목도 함께 나눠주세요. 극동방송은 오늘도 여러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0: H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아름다운 고백. 샬롬, 한 주간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아름다운 고백의 이기양 목사입니다. 잠언서 12장 14절과 13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잠언서 12장 14절입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잠언서 13장 2절입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쇄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은 사람은 그 입의 열매로 인하여 행복과 불행을 당할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은 말의 내용에 의해서 삶의 열매를 맺고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가 행한 대로 그 말의 열매를 얻을 수 있다, 소득을 얻을 수 있다 그럽니다. 또한 마음이 괴쇄한 자는 강포를 당한다. 마음이 괴쇄한 자는 누구예요? 말을 함부로 하는 자. 말로 상대방에게 아픔과 고통을 주고 말로

부정적인 말을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잘못된 정보를 주고 사람을 모독하고 또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는 이런 나쁜 말하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자기가 어려움을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말 한마디.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듣고 계신다는 사실 여러분 믿습니까? 민수기 14장에 보면 이런 말이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해주겠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어떤 말을 자주 해야 될까요? 지혜로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믿음의 말을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기 생각 속에 머물러 있다. 그러면 나는 지금 어떤 말을 자주 하고 있는가? 내 입에서 어떤 말이 자주 나오는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커스 라이브 7집에 있습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마커스 라이브 월 17집에 있는 주는 완전함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완전하십니다. 완전하신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말을 듣고 그대로 해주신다는 사실, 여러분 혹시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말이라는 것을 참 위력이 무섭습니다. 우리가 우리 입에서 말이 나오는 그 순간 상상할 수 없는 초월한 힘을 지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그 전달하는 피상적인 기능을 넘어들어서 우리들의 생각과 감정, 더 나아가 우리 인생에까지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합니다. 바로 말은 무서운 힘이자 동시에 긍정적인 가능성과 부정적인 가능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내용과 환경을 좋게도 만들 수도 있고 나쁘게도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폭력 사건의 시작이 어떻게 될까요?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가출의 시작이 어디서 시작될까요? 그리고 성도들이 교회에서 상처 입은 그 시작점이 어딜까요? 그것은 대부분 말 한마디 때문에 온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말 한마디가 자녀들의 인격에 상처를 주고 그 자녀들이 집을 떠나고 가출을 하고, 말 한마디 때문에 관계가 틀어지고 감정이 상하여서 그것이 폭력으로 연결되는 것도 있고, 성도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특히 먼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정적이거나 험담하거나 뒤에서 수군수군하거나 잘못된 이야기를 퍼뜨린다고 한다면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마음에 상처를 당하고 더 나아가서 실족하여 교회를 떠나고, 이런 얘기도 합니다.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런 말을 할 수가 있으면서 교회를 떠나고 신앙생활을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교도소에서 복음을 전하는 목사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수많은 그 사람들이 다양한 범죄를 가지고 그 범죄 때문에 수감돼서 오는데, 대부분 보면은 물론 경제사범도 있고, 경제사범 중에 돈을 빌려서 못 갚은 사람도 있고 그래서 오는 사람도 있고, 의도적으로 돈을 빌려서 갚지 않은 사람도 있고, 뭐 기업 사기꾼도 있고, 상상할 수 없는 의도적 범죄도 행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을 가만히 상담하고 그 내면을 돌아보면 어렸을 때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받았다 겁니다. 그리고 자기만 알았다. 그리고 그들의 입의 내용을 보면은 감사가 없다는 겁니다. 자신들의 그 아름다운 인격의 모습이 없다. 불평, 불만을 참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의 무서운 힘은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를 동시에 형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모든 관계의 시작점은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의 내용에서 결정된다. 그런 겁니다. 원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떠나는 이유 대부분 어디서 나온 걸까요? 아니에요. 담임 목사의 메시지의 통일 때문에 상처입어 나가는 사람들보다 인간관계에서 오는 말의 몇 마디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말 한마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입술에 재갈을 물린다고 하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떤 말을 많이 하는가 한번 객관적으로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내가 기록해보고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김현진이 부릅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 봐.

신의 내 영혼의 은총 입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늘 명심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임말루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 누구랑요? 그의 백성들과. 왜요? 상급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주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말의 내용을 하나님은 안 들을까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럼 내가 응답해 주었다. 구하고 찾으고 두들기라 구하는 자를 얻을 것이요 찾는 자는 찾을 것이요 두들기는 열릴 것이다. 이게 다 뭡니까? 말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말하는 것을 내가 듣고 그 필요한 것을 해결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 우리의 기도만 듣고 일상적인 말을 안 들을까요? 여러분 말은요 지금 우리가 말할 때 사람도 듣고 짐승도 듣고 자연도 듣고 영적으로 사탄도 듣고 하나님도 듣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야 말을 듣고 영적으로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고 한 영혼을 주님 앞에 세우고 또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스리려 했으니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영역을 줄 수 있는 그런 말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의학이 어디까지 발전했냐면 식물들도 사람의 말을 듣고 성장을 한다는 것을 의학적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에 보면 하늘은 하늘을, 낮은 낮은, 밤은 밤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 그랬습니다. 또한 바람소리, 새소리, 물소리, 나무들도 하나님을 송축한다 그랬습니다. 모든 소리가 하나님을 송축한다, 하나님을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가 그리스도시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그러면서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다고 하는 성도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어떤 말이 될까요? 덕 있고 사람을 살리고 소망과 비전과 꿈을 주는 말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한 영혼을 실족시키는 거, 한 영혼을 회복시키는 거, 그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냐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소리알입니다. 위로성.

소리엘의 위로송이었습니다. 맨 마지막에 가사가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랬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들이 어떤 종교 가치관을 살렸든 어떤 삶을 살았든 지난 과거 어떤 행정이 있든 아니 지금 현실 어떻게 살아왔든 모든 사람들은 다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 진리 가운데 이르기를 원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모든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아 진리 가운데 바르게 살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복되다가 되어야 됩니다. 원래 많은 사람들 위로받고 싶어합니다. 상처 속에 있습니다. 힘듭니다. 너무나 어렵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이랍니다.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목사님 우리 가정 너무 힘들어요. 사업에 힘들어요. 미래가 안 보여요. 교회 가면서 상처 입을 때 많아요. 그런 얘기하는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그때는 얘기합니다. 하나님만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관리하고 그 모든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덕담해 주시는 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성도님이 입에서 덕을 베푸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말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사도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모든 환경을 만들 수 있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사람 보지 마세요. 경제 보지 마세요. 사람들의 사상과 이념 보지 마세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말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으쌰 으쌰 으쌰. 다른 사람의 말 때문에 너무 상처 입지 마세요. 그건 그 사람의 생각입니다. 그 사람의 생각에 당신의 미래를 섞지 마시길 바랍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말을 듣고 그대로 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라고 합니다. 오랜만에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너무 안타깝고요. 혹시 이 방송 듣고 계신 여러분들 중에 여러 가지 상처 때문에 교회 안 나가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만 보시고요. 주의 몸된 교회 나가서 믿음의 옷깃을 연매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 여러분의 말을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을 부끄럽지 않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극동방송 듣게 해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찬양 어노이팅이 부릅니다. 날 찾으신 주의 은혜. 이 찬양 듣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샬롬 축복합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생명수 강가에서 생명수 강가에서 오늘 이 시간에는 경주중부교회 진형민 목사님께서 로마서 14장 17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 백성답게 산다는 것 이란 제목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들으시고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하나님 백성답게 산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합니다. 인생에서 참 중요한 게 속도보다 방향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 속도에 굉장히 민감해지고 경쟁하게 됩니다. 그러나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방향입니다. 아무리 고성능 자동차가 있어도 목적지가 잘못 설정되어지면 잘못된 곳으로 빨리 도착할 뿐입니다. 그래서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방향이다, 또 기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에서도 그러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냐, 여기에는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신앙생활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종종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자주 점검해야 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기준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느냐, 이걸 점검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로마 교인들에게 문제가 일어난 게 바로 이런 것이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있었고 열정도 있었어요. 그런데 가장 문제는 뭐냐면 이 하나님의 기준을 놓쳐버립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빼고 나니까 각자 다른 내 생각이라는 기준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 생각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갈등하고 교회 안에서 싸우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는 말을 듣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이 있으나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하게 된 겁니다. 자,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드려봅니다. 과연 하나님 백성답게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여기에 명확한 대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이 기준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본문에서는 하나님 백성답게 산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 그 기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준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겁니다. 자, 17절 말씀 전반부를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아멘. 자, 하나님 백성답게 산다는 것의 가장 첫 단추는 뭐냐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겁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건강하고 하나님 백성다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이런 거예요. 바로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겁니다. 이 모습이 있어야 이게 신앙생활의 기초가 다져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하는 거죠.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되게 억울한 말인데 이게 사실 인간 사회에서도 그러합니다. 노예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은 그냥 노예이고요. 왕족에서 태어난 사람은 또 왕가에서 태어난 사람은 왕족이에요.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나냐가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아담과 하와 이후에 모든 인류는 죄인으로 태어나요. 이 죄인은 죄인인 상태로 하나님을 만나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과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 의로운 하나님입니다. 이 공의 하나님이 죄인을 만나게 되면 반드시 심판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죄인인 상태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이건 불행입니다.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구원의 길을 열어 주셨어요. 이것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여 주인으로 받아들일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라고 여겨 주시는 거예요. 객관적인 의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대신 갚았기 때문에 의롭다고 여겨 주시는 것이죠.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의롭다움을 받는 장면도 동일하게 이루어집니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아브라함의 삶이 완벽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도 연약한 부분이 있고 허물이 있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칭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동일합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언어가 그랬어요. 다 갚았다.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이것을 믿고 내가 예수님을 이제 나의 구원자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면 여러분 죄사함 받고 이제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이제 하나님 백성이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하시느냐? 봤더니 하나님 자녀라고 선언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이 양자로 삼아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믿어지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겨지고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이 가장 신앙의 핵심 기준입니다. 핵심 기초예요. 이것이 무너지면 다른 모든 수고와 봉사가 헛수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좋은 관계 맺으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 의롭다함 받는 거는 어느 누구도 대신해 줄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부모도 가족도 대신해 줄수 없습니다. 종종 엉뚱한 질문들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쳐주실 때, 혼자 올수 없으니까 네 명의 친구들이 그 중풍병자를 침상에 뉘어서 들고 옵니다. 우여곡절 가운데 예수님께 가까이 가요.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봤더니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병자를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을 보고, 아니, 목사님, 성경에 보니까 주변 사람들의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이 사람도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이런 질문을 해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어떻게 되냐면 병이 고침받았어요. 여기까지는 사실 성경에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도 중보기도,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때로는 장모를 고쳐주기도 하고 자녀를 고치기도 주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의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구약 성경에도 나옵니다. 중보기도를 통해서 병이 고침받고 문제가 해결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나 주변 사람의 믿음을 보고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내용은 성경 어디에도 안 나옵니다. 너무 확대 해석하시면 안 돼요.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하셨느냐 봤더니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선언해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그 사람의 인생에서 중풍병이라는 것도 너무너무 큰 문제였지만 더큰 문제는 죄의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병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죄사함의 권세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선언해 주신 겁니다. 이런 예수님의 은혜가 성경에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에서도 나타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 받는 이 관계, 이것이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너도 의로운 사람이라고 여겨지는 이 은혜가 임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웃과 화평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웃과 화평을 만드는 것이에요. 17절 중반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아멘. 자, 하나님 백성답게 산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받은 그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삶이

바로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입니다. 오늘 17절에 평강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평강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원어로 보게 되면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이게 익숙한 단어죠. 에이레네. 이 에이레네라는 뜻은 뭐냐면 이 평강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은혜를 의미합니다. 그냥 옆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은혜를 평강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평강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19절 말씀과 연결해야 정확한 뜻이 해석이 되어집니다. 17절과 19절이 연관되어 있어요. 자,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자, 아멘. 자, 17절에 나오는 평강이라는 단어와 19절에 나오는 화평이라는 단어가 원어가 같아요. 에이레네. 자, 이건 무슨 뜻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은혜를 가지고 옆 사람에게 흘려보내며 화평한 관계를 만들어 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은 뭐냐?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그것을 이웃에게 흘려보내고 화평한 관계를 만들어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입니다. 우리가 인간관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사실 헷갈릴 때도 많고요. 고민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기준으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이 세상 처세술이 정말 만만치 않잖아요. 때로는 나도 세상 처세술처럼 살아갈까 이 고민을 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옳은지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느냐 봤더니 대접받고 싶은 마음을 인정해 주셨어요. 우리 다 그렇잖아요. 존중받고 대접받고 싶은, 섬김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너희가 먼저 섬기라는 거예요. 너희가 먼저 사랑을 주라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방식이에요. 근데 세상 논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죄성을 가진 사람들의 논리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논리는 어떠하냐면 내가 힘드니까, 내가 약하니까 나부터 챙겨줘. 나를 먼저 섬겨줘. 이게 세상 사람들의 논리예요. 때로는 뭔가 이렇게 큰일을 하고 나면 내가 수고했으니까 나를 먼저 좀 알아줘. 아니, 내가 당연히 대우받아야지. 이게 세상 사람들의 논리입니다. 이런 마음을 갖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주변 사람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점점 많아져요. 뭔가 요구하는 것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내가 기대하고 요구했던 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그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섭섭한 마음이 들어요. 섭섭함. 또 마음의 상처가 되어집니다. 인간관계가 망가지기 시작하죠. 이웃에게 뭔가를 기대하고 요구한 만큼 결국 그 사람은 섭섭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가르침대로 먼저 섬기려고 한다면 어떨까요? 내가 주려고 하고 섬기려고 한다면요. 섭섭한 마음은 점점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섭섭한 마음의 시작이 어디로부터 시작되느냐 봤더니 내가 뭔가를 기대하고 요구하는 것에서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어쩌면 예수님의 방식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쓸데없이 교회에서까지 섭섭한 마음이 드는 거죠. 여러분, 교회 와서 섭섭한 마음이 들지 아니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정말 위험한 거예요. 교회에 섭섭한 마음이 든다면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정말 예수님 가르친 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왜 나에게 이렇게 해주지 않지? 이것이 아니라 나는 오늘 이웃에게 사랑하고 섬기고 있는가? 사실 이걸 먼저 물어보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로마 교인들의 문제가 바로 이런 것이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웃과 화평하지 못했어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가지고 이웃에게 좀 흘려보내고 화평한 관계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사실 너무 안타까운 모습이죠. 왜 하나님 백성인데, 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인간관계가 망가지고 교회 안에서 섭섭하고 갈등이 일어났을까? 사실 성경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모습이 오늘 한국 교회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국 교인들은요, 예배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굉장히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는 것에 대한 열정.

있어요. 그래서 종종 저에게도 요구합니다. 목사님, 은혜로운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저도 그 심정을 알아요. 그래서 저도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까 노력하는 목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 심정이 충분히 이해돼요. 사실 여러분 주일에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이 힘과 능력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일주일을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에너지가 생기잖아요. 사실 이건 너무너무 좋은 모습이고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그 능력, 사랑이요, 사실 옆 사람에게 흘러가야 돼요. 자꾸 흘려보내야 이게 화평한 관계가 만들어지는데, 문제는 받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열정이 있지만 흘려보내고 화평한 관계를 만드는 것에는 상당히 소홀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은 좋은 것 같은데 인간관계는 안 좋아. 사실 이건 굉장히 신앙이 병든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백성답게 산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 받아서 나눠주는 축복의 통로로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기준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사랑이 체험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용기, 믿음의 용기가 일어나고 또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임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지 마시고 하나님께 받은 그 힘과 능력, 사랑 가지고 우리 옆 사람에게도, 여러분 가족에게도, 이웃에게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모습이에요.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화평을 만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길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 백성답게 산다는 것은 뭐냐? 17절 후반에 나타납니다. 내가 성령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에요. 내가 성령 안에서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입니다. 17절 후반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희락, 기쁨은 상황에 따라 주어지는 기쁨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희락, 이 기쁨은 상황과 여건에 관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어지는 구원의 감격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의 감정은요, 상황이 좋아지면 기뻐요. 좋은 일 있으면 기쁘죠. 그러나 상황이 어려워지면 어떻습니까? 이 기쁨이 순식간에 사라져요. 이 사람의 감정은요, 아홉 가지가 잘될때 기쁘지만 한 가지가 부족할 때 순식간에 기쁨이 깨지는 게 감정적인 기쁨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상황을 뛰어넘고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주시는 내가 구원받은 감격, 하나님이 나를 오늘도 사랑하시고 나를 통해서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그 믿음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기쁨이, 구원받은 기쁨이 일평생 함께 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다 보면 왜 어려운 일이 없겠어요? 내 뜻대로 일이 안 풀어질 때가 있습니다. 일이 꼬여져요. 사람들로부터 믿었고 사랑했던 사람에게요,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또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갑자기 엄습할 때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순식간에 우리가 주눅들고 기쁨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그때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황은 어렵지만 그 너머에서 여전히 일하고 계신 하나님, 십자가 예수님을 통해서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꾸자꾸 하나님께 시선을 돌릴 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구원의 기쁨이 다시 불타오르는 거예요. 사실 상황이 어려울 때 기쁨을 유지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구원받은 기쁨의 불길은 꺼지면 안 되는 거예요. 참 어려운 일들이 많아요. 저도 지난주에 너무 속상하고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어요. 그냥 가슴이 너무 점이어지고 그냥 눈물이 주르륵 흐르더라고요. 어렵죠.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왜안 어렵겠어요? 기쁨 웃는다고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상황 자체를 막 안 좋은데 기뻐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상황은 슬프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구원의 감격은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감격 잊지 마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 안에 있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볼수 있는 거예요. 성경 안에서 나를 보니까 나는 죽을 수밖에 없었고 나는 죄인이고 나는 지옥 가는 인생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나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천국 백성이 되고 천국 간다라는 사실은 이건 감사해야 될 일인 겁니다. 이게 바로 구원의 기쁨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상황적으로 항상 기뻐하는 것 불가능해요. 사람은요, 10가지 중에 9가지가 잘될때 기뻐하다가 한 가지만 어그러지면 기쁨이 사라지는 존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은 우리가 구원받은 감격,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 여기에 대한 감사와 기쁨은 그 불꽃이 꺼지지 않아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상황은 어려워도 구원받았다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이 모습에 대한 기쁨과 감사는 여러분 항상 간직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기쁨을 빼앗아 가는 것들이 있어요. 세상에 여러 가지 함정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함정은 뭐냐면 비교의식입니다. 비교의식.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하고 우리 가정과 다른 가정을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하는 순간 어떻게 되느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더 이상 보이지 않아요. 나에게 없는 것만 보여요. 하나님, 저 사람에게는 다, 저런 저, 저, 저 저들에게는 다 있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는 안 주셨나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십니까? 이게 비교의식에서 나오는 실망감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꼭 필요한 게 뭐냐면 청지기의식이에요. 청지기의식. 여러분 인생 여러분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해요. 우리의 인생이 우리 게 아니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우리 게 아니래요. 왜냐? 그랬더니 결산의 때가 있대요. 결산의 때. 하나님이 잠시 맡겨주신 겁니다. 그리고 인생을 다할 때 하나님 앞에 결산해야 돼요. 주어진 것 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살았느냐. 그래서 우리의 삶을 일컬어서 청지기의 삶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로 하실 때도 동일한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각자 다르게 맡겨주셨어요. 다르게. 그리고 주인이 원하는 것은, 예수님이 원하는 건 뭐냐면 주어진 것 가지고 충성하라는 거예요. 자, 칭찬의 내용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입니다. 종이 주어진 것 가지고 최선을 다했어요. 충성합니다. 그러자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그런데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것은 뭘 가졌느냐가 아니라 주어진 거 가지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충성하느냐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평등하신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러나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믿어지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충성할 때, 이건 굉장히 중요한 신앙관리입니다. 감사할 때는 오히려 내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내 마음도 관리가 되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면 어떻게 되느냐? 내 믿음도 흔들리고 마음도 깨집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것이 내 주변 사람들에게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면 어떻게 되느냐? 내 주변 사람들에게 불평과 낭망의 마음이 전달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보니까 나만 망하는 게 아니라 옆 사람이 같이 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심각한 일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생명과 용기를 주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힘 빠지게 하고 불평과 낭망을 주는 사람입니까? 이건 하나님 앞에도 결산해야 될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사셔야 돼요.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 주변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믿음으로 잘 사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쁨이 회복되는 게참 중요합니다. 내가 기쁨이 있어야 다른 사람에게 예수 십자가 복음도 전할 수 있어요. 내 안에 구원받은 기쁨의 불이 꺼졌는데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복음 전하는 능력이 현저하게 줄어들어요. 누가 말하지 않았는데 그냥 내 스스로 생각이 드는 겁니다. 너나 잘 살아라. 이런 말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구원받은 감격의 불꽃이 꺼지지 않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상황이 아닙니다. 자꾸자꾸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 십자가 앞에 서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걸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전도가 왜 어려울까 봤더니 내 안에 구원받은 그 기쁨이 꺼져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하기 어렵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영혼들을 품고 또 부흥하기 위해서 또 많은 영혼을 살려내기 위해서 참 중요한 게 뭐냐면 교회에 대한 적어도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한때 신학 공부하기 전입니다. 지금 주변에 이제 친구들이 많으니까 예수님 믿고자 하는 친구가 있어요. 교회에 가고 싶어 해요. 그래서 어느 날 친구가 저한테 묻습니다. 야, 너네 교회 같이 갔으면 좋겠어. 근데 그 당시에 교회가 좀 힘들었거든요. 제가 뭐라고 했냐면, 야, 그거 참 기뻐할 일이다. 네집 주변에 어느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가라. 제가 실제로 그랬어요. 마음이 정말 아팠어요. 근데 이게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왜요? 내 안에 구원의 감격이 식어지고 우리 교회에 대한 자신감이 없을 때, 부끄러울 때 우리는 얼마든지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일이에요. 이게 로마 교회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한국 교회에 종종 일어나는 일이에요. 종종. 그래서 날마다 예수 십자가 앞에 서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지, 내가 어떤 사랑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인지, 사실 이게 믿어지고 이 구원의 감격, 기쁨이, 영적인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이게 잃어버려졌다면 다른 거 잠깐 내려놓으시고 다시 십자가 앞에 쓰셔야 됩니다. 예배 자리, 기도 자리를 통해서 이게 회복되는 게 우선이에요.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이 오늘도 여러분을 사랑하시며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예수님 믿고 이제 다시 한번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그 기쁨이 여러분과 일평생 함께 하시길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산다는 것은 굉장히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또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좀 흘려보내면서 주변과 이웃과 화평을 만들어가고 또 오늘 구원받은 영적인 기쁨을 간직하며 살아가는 것, 또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함께 하시길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생명수 강가에서 지금까지 경주중부교회 진영민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054-771-1004번, 054-771-1004번 경주중부교회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수 강가에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0: FE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는 지어린이 친구들 반가워요. 한국 어린이전대협회 이선영 전도사예요. 여러분, 진짜 덥지요? 우리가 사는 초록별 지구는 점점 뜨거워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다스리도록 주신 이 지구를 어떻게 잘 돌볼 수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일, 우리의 모든 문제의 답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첫째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우리도 우리가 사는 지구도 안전할 수 있답니다. 오늘 첫 곡으로 한국 어린이전도협회 내 마음과 내 정성을 찬양을 들으며 오늘도 우리는 주여리니 시작합니다.

오늘 첫 곡으로 내 마음과 내 정성을 찬양을 듣고 왔어요. 우리는 쥐어린이 친구들, 오늘 여러분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왔나요? 찬양도, 기도도, 헌금도 모두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드렸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예배를

0: 받으셨을 거예요. 전도사님 교회에 무척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예배하는 친구가 있어서 우리는 쥐어린이 친구들에게 소개하고 싶어요. 6살 여자 어린이 김서아 친구예요. 주일에는 엄마 손을 잡고 일찍 교회에 와요. 다른 친구들보다 집이 멀어서 지하철을 타고 와야 하는데도 거의 매 주일 아침마다 일찍 교회에 온답니다. 교회 오면 해맑은 미소로 선생님들께 인사하고요. 교회 오면 제일 먼저 기도 의자에 앉아 하나님께 감사한 것을 말씀드린답니다. 정말 사랑스러운 친구이지요. 지난주에는 서아가 어른들이 주신 용돈이 담긴 가방을 가져왔는데 갑자기 돈을 꺼내더니
1: 오늘은 내 용돈으로 헌금할 거예요.
0: 이렇게 말하고는 스스로 헌금 봉투에 헌금을 넣는 게 아니겠어요? 와, 여러분, 전도사님은 그 모습을 보며 정말 감동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도 서아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헌금하는 그 모습을 칭찬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세요. 돈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헌금을 드리며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받으시지요. 우리는 쥐어린이 친구들, 친구들이 드리는 매 주일의 예배, 찬양과 기도와 헌금이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과 정성이 가득 담겨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시간이 되길 기도합니다. 우리 두 번째 찬양, 노가은의 곡, 솔로 김태희 어린이가 부르는 너는 가장 귀하다, 함께 듣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우리는 쥐어린이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이사야 43장 10절 말씀을 암송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증인으로, 종으로 택함을 받은 우리 친구들, 그 말씀대로 잘 살아보았나요? 친구들이 열심히 암송

0: 아멘. 여러분을 택하여 주님의 일을 할 증인으로, 종으로 세워주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그 일을 하도록 늘 함께 하시며 도우실 거예요. 이번 주에는 어떤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게 될까요? 오늘의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1: 마가복음 16장 15절.
2: 마가복음 16장 15절.
1: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2: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1: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2: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1: 마가복음 16장 15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0: 아멘. 여러분, 이번 주 암송할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이에요. 다시 사신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복음의 기쁜 소식을 우리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세요. 말씀에 나오는 온 천하는 하늘 아래에 있는 이 세상 모든 것을 말해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들어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또한 만민은 모든 사람을 말해요. 키가 크던, 키가 작던, 부자든 가난하든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아이든지 어른이든지 모든 사람은 다 복음을 들어야 해요.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순종하려면 전 세계에 다니며 세계 여러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지요. 정말로 예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해서 전 세계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계세요. 바로 선교사님이시지요. 우리가 우주와 미션 스토리 시간에 만나고 있는 코리와 많은 선교사님도 바로 예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여 그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선교사님들 덕분에 오늘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당장 선교사님들처럼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갈 수는 없어요. 하지만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 친구, 이웃, 그리고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을 말해주세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사람에게도 말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하신 그 놀라운 일을 말해주세요.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은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부르며 암송해 볼까요? 악보를 보며 함께 따라하기 원하는 친구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 단문 50번의 유료 문자로 지금 악보라고 적어 보내주세요. 친구들이 악보를 보며 함께 성구를 암송할 수 있도록 악보를 보내줄게요.
1: 마가복음 16장 15절.
2: 마가복음 16장 15절.
1: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2: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1: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2: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1: 마가복음 16장 15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0: 아멘.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하고

0: 복음을 들은 친구가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고 거절할까 봐 걱정되기도 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할 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할 수 있답니다. 우리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 담대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을 함께 불러보기로 해요.
1: 마가복음 16장 15절
2: 마가복음 16장 15절
1: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2: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1: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2: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1: 마가복음 16장 15절
2: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1: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0: ミッションストーリー。 친구들, 우리는 우주와 미션 스토리 시간에 코리텐 붐의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지난주 이야기를 기억하나요? 수용소에서 석방된 코리는 수용소에서 끔찍한 고통을 당한 사람들을 돌보며 그들의 회복을 위한 일을 했고, 이후 하나님께서는 코리가 전 세계를 다니며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에 대해 전하도록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코리에게 수용소가 있던 독일의 라벤스비르큐로 가라고 하셨지요. 코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까요? 과연 그곳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코리텐 붐의 마지막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고고! 독일국민은큰사랑과친절로코리를맞이했어요. 코리는 교회, 그리고 이제는 피난민 수용소로 개조된 강제 수용소와 그 밖에 여러 곳에서 연설을 했어요. 코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관해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던져넣는 바다와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고기잡이 금지라고 쓴 작은 표지판을 세워놓으시지요. 여러분, 코리가 한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번 용서해 주시면 더 이상 그 죄에 대해 묻지 않으시고 심판하지 않으신다는 뜻이에요. 코리는 미넨에 있는 한 교회에서 연설하도록 초청을 받았어요. 그런데 예배가 끝난 후에 한 남자가 앞으로 나와 코리에게 다가왔어요. 친구들, 그 사람은 코리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 같았지만 코리는 그 사람을 금방 알아보고는 갑자기 겁에 질렸어요. 그 남자는 수용소에서 가장 잔인한 경비원 중 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는 코리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어요.
1: 텐붐 여사님, 저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했습니다. 여사님은 바다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셨고 저의 죄도 그 속에 들어가 버렸다고 말씀하셨지요. 저는 그 수용소에서 있었던 사람들에게 용서를구하고싶어요.
0: 그리고그남자는손을내밀며이렇게말했어요.
1: 텐붐여사님,저를용서해주시겠어요?
0: 그가손을

들어갔을 때 코리는 그의 손을 잡을 수 없었어요. 그렇게 끔찍한 일을 한 사람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때 코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마태복음 6장 14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아멘. 코리는 그를 바라보며 속으로 기도했어요. 예수님, 이 악독했던 사람을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바로 그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의 사랑이 코리에게 가득 찼고 코리는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형제님, 저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것은 정말 진심에서 나오는 말이었어요. 정말로 예수님께서 코리가 용서하도록 도우셨던 거예요. 그 후에 코리는 자주 독일에 방문했어요. 코리는 아프리카, 아메리카, 인도, 대만, 그리고 많은 나라를 여행했어요. 그리고 1958년에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도 방문했었답니다. 코리는 항상 자신이 어디를 가야 할지 하나님께 물었어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저를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코리를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어 갇혀있는 사람들이 사는 감옥으로 인도하셨어요. 코리를 처음 보았을 때 화난 모습으로 노려보던 죄수들이었지만 코리를 통해 듣게 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에 그들의 마음이 녹았답니다. 대부분의 죄수와 심지어 간수들도 예수님을 믿겠다고 손을 들었고 그들의 눈은 기쁨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여러분, 코리는 30년 이상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했고 많은 책을 썼어요. 코리가 기력이 다해 더 이상 주님을 위한 여행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코리에게 미국의 집을 하나 마련해 주셨어요. 코리는 그 집을 평화라는 뜻의 샬롬이라고 불렀고 코리는 끝까지 예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어요. 코리가 91살이 되었을 때 코리는 마지막 여행, 하늘나라로의 여행을 떠났답니다. 여러분도 하늘나라로 갈 준비가 되어 있나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모든 죄의 값을 치러주셨다는 것을 믿고 있나요? 그렇다면 우리도 하늘나라에 갈 수 있어요. 언젠가 우리가 그곳에 가게 되었을 때 코리와 예수님을 사랑했던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될 거예요. 우주어 미션 스토리에서 듣지 못했던 그들의 많은 이야기를 우리 함께 듣기로 해요.

우리는 지혜어린이 벌써 마칠 시간이 되었어요. 이번 한 주도 오늘 배운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을 암송하며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로 해요. 오늘 방송을 들으며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친구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사연을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주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 마지막 찬양 미션 원정대에 전하고 싶어 함께 들으며 인사해요. 우리는 쥐어린이 지금까지 제작의 이하영, 진행의 저는 이선영 전도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은혜의 동산. 오늘 이 시간은 경주 경일교회 이왕재 목사님께서 전도서 1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내가 살아가는 이유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전도서는 지혜의 왕이라고 부르는 솔로몬이 기록한 것입니다. 인생 최고의 삶을 누렸던 그 솔로몬이 자신의 인생을 살고 인생은 이렇더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남깁니다.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거기에 대한 지침을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주시는데 귀를 기울여 들어보면 결코 손해는 안 될 것입니다. 집중해서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을까? 전도서 1장 3절에서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런 황당한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얼마나 열심히 부지런히 사는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가 뭐가 유익하냐고 묻다니. 솔로몬은 지금 우리가 하는 수고들이 뭐가 유익한지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인생의 경험을 들려줍니다. 2장으로 넘어갑니다. 2장에 1절에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이렇게 말을 하고 난 다음에 2절부터 계속 얘기를 합니다. 2장 1절부터 제가 쭉 흘러가면서 얘기할 테니까 눈으로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따라오십시오. 1절에 낙을 누리고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봤다. 2절 웃음과 희락도 느껴봤고 4절 사업을 크게 하고 집도 짓고 포도원을 일구기도 했다. 5절 동상과 과원을 만들고 과수를 심고 6절 수목을 가꾸고 못들을 파고 7절 노비들을 사고 집에서 종들을 낳고 짐승의 소유를 많이 했다. 8절 금과 보배를 쌓았고 노래하는 남녀들과 천명의 처첩들을 두었고 9절 모든 자들보다 창성하고 지혜로웠고 10절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은 금하지 않았고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막지 않고 마음껏 했다. 모든 수고 마음이 기뻐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2절을 다시 보십시오. 2절에 보면 그것은 미친 짓이더라. 성경에 미친다는 말이 나와. 헛되더라. 아니 쾌락을 누리기도 해봤고 큰 사업도 해봤고 내가 원하고 성취도 해보고 자만족도 다 해봤는데 누릴 거 다 누리고 즐길 거 다 즐기고 해볼 거 다 해봤는데 이룰 수 있는 거 다 이루어봤는데 만족스럽지가 않아요. 소위 오늘날 우리가 성공해보겠다고 아마 이 가운데도 나름대로 나는 내 인생을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릅니다. 부를 축적하고 높은 지위에도 올라가 보고 명성을 얻으신 분들 남들보다 누릴 거 다 누려보고 할 거 다 해보고 가질 거 다

가져보신 분들 어떠신지요? 저는 모릅니다. 안 해봐서. 부럽기도 합니다. 그런 분들이. 가고 싶은 곳, 하고 싶은 것, 누리고 싶은 것 다 해보신 분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사는 이유가 뭡니까? 이거 하자고 지금 열심히 살죠, 여러분. 좀 더 많이 가져보자고, 좀 더 많이 누려보자고 열심히 살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인생이 만족한 인생이 될까? 바로 이것 때문에 더 성공하고 더 즐기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싶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누려봤던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헛되고 헛되더라. 미친 짓이더라. 여자 하나로 만족이 안 돼서 솔로몬이 1,000명의 여자를 거느렸습니다. 자기가 할 걸 다 해봤는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의 결론이 이거예요. 전도서가 솔로몬의 인생 결론입니다. 왜 그러면 이런 것들이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는 걸까요? 오늘 전도서 2장 11절 보십시오. 전도서 2장 11절.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 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헐, 이럴 수가. 아니, 해본 사람이 이러면 안 되죠. 너무 억울하잖아요, 우리는. 해보지도 못했는데. 그걸 해보겠다고 우리가 지금 얼마나 열심히 살고 있는데 다 해보고 난 다음에 다 헛된 거야 이러면 진짜 어쩌란 말입니까, 우리를 보고. 이유가 뭔가 하면 솔로몬이 다 헛되고 미친 짓이더라. 바람을 잡는 것이더라고 말한 이유가 뭐냐 하면 해봤는데 하나 안 하나 비슷하더라 그 말입니다. 가져봐도 그렇고 안 가져도 그렇고 해봐도 그렇고 안 해봐도 그렇더라. 비슷비슷하더라 그 말입니다. 뭐 시간이 지나니까 다 잊혀지고 그때는 뭐 반짝해서 뭔가 한 것 같은데 뭐 지나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2장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장 17절.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느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열심히 살았는데 사는 것도 별거 없고 아유 살기도 귀찮고 뭐하러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나 싶더라 그 말입니다. 연세가 되시면 그런 생각이 드신가요? 우리 어르신들. 저도 아직 좀 덜 살아가지고 좀 더 살아보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렇게 허무한 대답이 어디 있어요? 이런 대답이 어디 있냐고요? 할 거 다 하고 누릴 거 다 누려본 사람이 할 만하더라. 야, 인생은 가치가 있더라. 그래야 되는데 뭐 이렇게 대답하니까 그냥 인생은 괴로운 거고 바람을 잡는 거고 우리가 좀 더 낫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보겠다고 이렇게 열심히 달려가는데 어떡하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는. 어떡하라고요. 만족도 없고 행복하지도 않고 채워지지도 않아요. 왜 채워지지 않을까요? 안 채워지는 이유가 뭘까요? 솔로몬이 거기에 대한 답을 해줍니다. 3장 11절. 3장 11절을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는데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 영원을 사모하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뜻입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이 영원이라는 공간을 두셨다는 거예요. 영원이라는 공간을 두셨어요. 이 공간은 시간적이고 물리적인 것으로는 절대 채워질 수 없는 공간입니다. 무한한 공간이기 때문에 유한한 것은 어떤 것을 다 갖다 집어넣어도 안 채워져요. 물질과 쾌락과 뭐가 솔로몬이 했던 모든 것,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것들을 다 집어넣어도 안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영원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곳에 있는 게 계신 분들 가운데 느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하나님으로 채워지면요. 아무것도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누려보고도 헛되다 바람잡는 것 같다고 하는데 하나님으로 가득 차면요. 하나님 나인 충분합니다. 나는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더 이상 나에게는 필요한 것도 없고 만족합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졌을 때 느끼는 거예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오래 살고 싶다는 뜻이 아니라 영혼을 향한 갈망이에요. 이 영혼의 공간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공간입니다.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어요. 솔로몬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쾌락과 사업성

정치와 소유와 자유, 자아만족 이런 것들을 다 해봤지만 누릴 건 누리고 하고 싶은 거 해보고 즐길 거 다 즐겨보고 갖고 싶은 거 다 가져봤지만 안 채워지는 그 공간은 그곳으로 채울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여, 당신은 우리를 당신을 향해 살도록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당신 안에서 안식하기까지는 우리 마음에 참된 평안이 없습니다. 어거스틴은 어떤 것으로 채울 수 없다는 마음들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의 고백과 같은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 누구든지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리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앞에 나오는 물은 세상적인 갈망입니다. 세상에서 주는 물질과 쾌락과 이런 것들로 주는 갈망 이것은 채우고 또 채워도 여전히 다시 갈망이 생깁니다. 채우면 채울수록 갈망이 더 커져요. 그런데 주님께서 주는 물, 영원한 것은 우리로 충분하게 만드는 거예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채워지지 않는 것은 뭔가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너무 커서 그래요. 여러분, 사람들 누가 다른 사람 보기에는 우리가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만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크게 만들어 놓으셨는지 세상을 다 집어넣어도 안 채워지는 영원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공허함, 이 목마름은 하나님께로 초대하는 초대장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에게 이 공허함과 목마름이 없으면 하나님을 찾을 리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니 목마르고 가람이 생기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우리에게 주신 초대장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설계하셨어요. 그렇게 만드셨어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을 위해 창조되었고 하나님 안에서만 완전한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손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우리가 우리 인생을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앞에서 있는 질문을 다 생각해 보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된단 말이죠. 어떤 것을 하려고 그렇게 노력해도 안 돼요. 어떤 것은 노력하지도 않았는데도 그냥 돼요. 맞죠? 어떻게 하면 될지도 몰라요. 열심히 하면 될 것 같긴 한데 어떤 때는 되고 어떤 때는 안 되고 우리가 많은 것을 계획하지만 계획대로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성경이 왜 그런지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3장 1절 보시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다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어떤 때가 있습니까? 2절부터 보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도 있고 뽑을 때도 있고 울 때도 있고 웃을 때도 있고 슬퍼할 때도 있고 춤출 때도 있고 찾을 때도 있고 잃을 때도 있고 뭐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럴 때가 다 있다 그 말이에요.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때 되는 것이 아니라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3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3장 11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우리가 시작하고 끝나는 것들을 우리가 측량할 수 없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형통하고 어떤 때는 공고한데 왜 그런지 이유도 모르겠고 맨날 우리가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겁니까? 하나님 뜻이 뭡니까? 맨날 물어도 모르겠죠.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르게 해두셨어요. 왜 모르게 해두셨을까? 여러분 알면 좋을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르게 해두셨다고 말합니다. 이유가 7장에 나옵니다. 7장으로 넘어가 보십시오. 7장 14절 13절부터 보시면 7장 13절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거스를 수 없다는 거예요. 형통하고 14절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장래일을 모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형통했다가 어떤 때는 공고했다가 왔다 갔다 합니다. 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는 게 좋을까요? 모르는 게 좋을까요? 알고 싶죠? 내 인생을 좀 알았으면 좋겠잖아요. 답답하니까 자꾸 무당을 찾아갑니다.

좀 알려달라고. 근데 하나님은 모르는 게 낫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는 게 은혜인 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몰라서 더 안전하고 몰라서 더 바른 인생을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장래일을 안다면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장래일을 알면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뒤에 가다가 내 인생이 내리막길 될 것 같다.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내 인생은 그러니까 그러겠습니까? 장래에 보면 내 인생이 막 빛날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으세요? 좋을 것 같으세요? 거기에 만족할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인생은 그걸 알면 더 악하고 더 교만하고 미래를 조정하려고 할 거예요. 우리가. 우리가 우리 인생을 알고 내 인생을 내가 내 계획대로 책임지려고 하면요, 우리 인생은 망할 거예요. 잘 될 리가 없어요. 나를 위해서 잘한다고 하는 것이 나를 망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을 한번 해보세요. 잘 될지 안 될지. 여러분이 모든 것을 주고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하면 여러분 인생이 어떨 것 같으세요? 찬란하게 빛날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겨진 인생은 우리 인생을 망치게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를 따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장래를 모르게 해서 그래서 답답하고 힘드니까 갈망이 생기니까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고 의지하도록 하는 겁니다. 나는 내 인생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미래를 모르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분께서 나의 인생을 책임져 줄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도록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책임져 줄게. 나만 믿어. 여러분, 우리를 괴롭히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꾸만 하나님께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미래를 닫아두시고 어떤 때는 형통하고 어떤 때는 공고하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처음과 끝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유를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고 전능하시고 우리에게 최고의 길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그분께 맡기면 우리를 우리 인생에서 가장 빛나게 최고의 작품으로 만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분께 우리 인생을 맡기는 만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뜻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니 어떻게 살라고 하는가? 어떻게 살라고 하는가? 전도서가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우리는 그분께 맡기면서 살면 되는데 어떻게 살라고 하냐면 5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5장 18절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 사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솔로몬이 생각해 보니까 일평생 먹고 마시며 해 아래 사는데 그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 내게 있는 주어진 것을 누리고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누리고 사는 것이 복이더라. 그 사람의 몫이라 그 말이에요. 19절에서도 선물로 주신 것을 누리고 살라고 말씀합니다. 근심과 걱정과 염려하지 말고 그런 거 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준 것 가지고 누리고 기쁘고 행복하게 좀 살아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라고 하신 뜻입니다. 9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9장으로 넘어가면 9장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9장 7절에 보시면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여러분 이게 보고 아 포도주 마셔도 되네 그러면 안 됩니다. 이게 그 말씀 아닙니다. 자꾸 이런 거 한마디 가지고 성경에도 했다고 자꾸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 성경을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않도록 하라고 합니다. 의복을 희게 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흰 옷을 언제 입냐 하면 축제할 때, 잔치할 때 흰 옷을 입습니다. 향기름을 늘 바르는데 언제 향기름을 바르지 않느냐 하면 슬플 때 향기름을 바르지 않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흰 옷을 입으라는 것은 늘 축제하듯이 잔치하듯이 살다는 거예요. 향기름을 늘 바르고 살라는 것은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슬픔에 빠지지 말고 오늘 나에게 주신 허락하신 것을 기쁘게 기꺼이 누리면서 살아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9절에서 그런 말씀하고 있죠.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여러분, 여러분의 아내 때문에 행복하세요? 남성 동무 여러분, 아내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이 아멘사라고 왜 이렇게 신통치 않습니까? 아내 대신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별로 없네. 이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솔로몬이 지금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있냐면, 내 아내는 하나님께서 내게 내 복으로 주신 몫이라는 거예요. 부부간에 찢고 볶고 싸우지 말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 노래처럼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고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뭘 잘 살겠다고, 얼마나 멋진 사람을 바꾸겠다고 그렇게 닥달을 하세요. 여러분 남편 아무리 잔소리해도 안 바뀝니다. 제 아내가 저한테 한 말입니다. 아무리 말로 제가 말을 안 듣는데요. 여러분이 아무리 잔소리해도 안 바뀝니다. 여러분 해보셨잖아요. 30년 넘게 제 것을 듣는데 안 바뀌어요. 바꾸려고 하지 말고 그냥 누리세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 사람 그 됨대, 여러분이 선택하셨잖아요. 근데 속았다. 뭘 속아, 속기는. 아, 속은 거 아니에요. 그때는 그렇게 보였는데 내 마음이 바뀌어서 이상하게 보이는 거지.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내게,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주신 아내와 함께 누리라는 거예요. 자식들 여러분 닥달하지 마세요. 그렇게 막 좋아가지고 잘 될 것 같으면 다 하죠. 자꾸 어긋나가지. 불행하잖아요. 힘들잖아요. 여러분, 공부 조금 덜 해도, 아까 그 솔로몬이 한 얘기 못 들었어요. 공부하는 거 너무 피곤하다. 그냥 피곤해요. 잔소리하고 스트레스하고 그러지 말고 얼마든지 행복하게, 욕심 부리지 않고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요. 10절 말씀에 자신의 손에 일이 주어지면 힘을 다해서 열심히 하면서 욕심 부리고 비교하고 질투하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분복을 누리면서 즐겁게 열심히 살라는 겁니다. 가족들끼리. 여러분, 목장에서도 좀, 목장에서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 없으면 재미가 없어요. 아, 저런 사람도 있구나. 아이고, 내, 저 인간 때문에 못 가요. 그러지 말고. 목장에 그런 사람을 하나 두셨잖아요. 아, 저 사람 참 신기한 사람도 있어. 어떤가 좀 살펴봐야 돼. 이러면서 좀 가서 같이 좀 축복도 하고 좀 즐겨보세요. 즐겨보세요. 싸우지 말고. 솔로몬이 그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 한 얘기가 그거예요. 우리 인생이 너무 짧아. 너무 짧아. 바람처럼 지나가 버려. 그 짧은 시간에 누리고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도 모자란데 뭘 해보겠다고 그렇게 악을 쓰고 사냐 그 말이에요. 즐겁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싸우지 말고 가정에서도, 목장에서도, 교회에서 만나면 행복하잖아요. 만나면 좋잖아요. 네 잘났네, 내 잘났네 그러지 말고 형제자매로 가족으로 사는 겁니다. 그렇다고 대충 적당하게 살라는 말은 아닙니다. 할 본분을 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간의 참된 목적과 참된 본분이 어디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2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2장. 우리 인생은 이렇다는 거예요. 결국 전도서가 들려주는 메시지는 뭔가 하면, 인생을 살아보니 물질을 쫓아가고 쾌락을 쫓아가고 성공을 하고 소유하는 것도 다 바람잡는 것 같더라.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더라. 할 것 다 해보고 노력할 것 다 해봤는데 결국 바람잡는 일이더라. 내 뜻대로 되지도 않고 장래일도 모르겠고 결국 알고 봤더니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으니 그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즐겁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행복이고 기쁨이고 가치 있는 인생이구나 하는 걸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 결론이 이거예요. 12장 1절.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그 날이 오기 전에 솔로몬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3절부터 보십시오. 3절부터 제가 해석한 대로 읽겠습니다. 여러분 3절부터 쭉 따라가면서 보십시오. 제가 해석을 해서 이렇게 비유로 해놨기 때문에 해석하면서 제가 읽겠습니다. 팔다리가 떨리고 허리가 구부러지고 이가 빠지고 눈이 어두워지고

이 되고 정력도 그치고 잠시 후면 조문객들이 왕래하게 될 것이고 혈관도 약해지고 심장에도 문제가 생기고 그러다가 결국 우리 몸은 흙으로 영은 하나님께로 갈 것이다. 그러고 보니 우리 인생은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우리가 좀 더 가져보겠다고 막 몸부림 치며 애를 쓰고 살아왔는데 내가 좀 더 남들보다 높은 위치에 올라가서 그럴듯해 보였는데 금방 휙 지나가고 나니 나도 그 모양으로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13절에 1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여러분 모르는 사람 계세요? 이렇게 될 것을 모르는 분이 계세요? 성경이 우리가 들려주잖아요. 어린 아이들도 압니다. 실감은 안 나지만 그래서 헛되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전도서가 허무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허무주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을 우리 계획대로 우리 목적대로 살면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13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인생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아는 것도 없으면서 아는 체하고 한 치 앞도 모르는 우리가 우리 인생을 책임질 것처럼 그렇게 살다가는 여러분 후회합니다. 우리 인생의 처음과 끝을 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사랑하시고 선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데 그것을 못 믿고 나는 내 힘대로 살 거라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말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인지를 솔로몬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계속 우리에게 들려줬잖아요.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감사하고 살아라. 누리면서 살아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서 그 뜻 안에서 살아라. 이거잖아요. 그거 하자고 우리가 뭐합니까? 그거 하자고 우리가 실천사항 하잖아요.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뜻을 찾아보고 기도하면서 나의 인생을 조정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 살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즐기고 누리고 살면서 이 삶을 모르는 분들에게 너도 그렇게 살자고 말하는 것이 전도이고 불평하고 원망할 일도 많지만 하루를 다 살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내 인생 오늘 하루를 이렇게 복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로 사는 것 그거 내게 하자고 살는 거잖아요. 이렇게라도 해보면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앞에 살아갈까 싶어서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도 못하고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말할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12장 14절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여기 선악간에 심판하신다는 것은 착한 일을 했나 나쁜 일을 했나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은 내 인생을 인정하고 내 인생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기고 사는 사람이 선한 삶입니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서 아 하나님 그렇군요. 하나님의 뜻은 이런 거군요. 저의 목적은 이런 거군요. 제가 그래서 그렇게 살아보겠습니다. 말씀 속에 나를 조정해서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것 그것이 선한 거예요. 선 그것을 거부하는 것은 악이에요.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선악 간에 심판하시리라. 여러분 우리의 눈에 보기에 뭐 돈은 좀 있고 힘도 좀 있고 능력도 있어 보이지만 괜찮은 메이크 옷을 입고 남들보다 좀 비싼 가방을 들고 다니고 좀 더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분들이 있죠. 어떤 때는 부럽기도 합니다만은 글쎄옵시다. 그렇다고 뭐 그것이 뭐 별거일까요? 금방 지나고 공고한 날이 올 텐데 결국 마지막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결정될 텐데 잠깐 사는 시간 진짜 가치 있는 것을 붙잡아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영혼을 산다는 것은 영원하신 그분을 내 안에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사는 것이 영혼을 사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영원하신 분이 들어오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온 것을 우리는 믿는다라고 합니다. 창조주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는 실제적인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영이신 성령 안에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고 지금까지 어떤 인생을 살아오셨습니까?
오늘 말씀 앞에서 어떤 인생을 살지를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0: 어떻게 살아야 내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이 될까? 어떤 인생을 살아야 마지막을 살고 난 다음에 후회하지 않을까? 오늘 말씀에 청년의 때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창조자를 기억하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누리고 함께 살다가 주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지금까지 경주 경일교회 이왕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777국에 1009번 777-1009 경주 경일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동산,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FE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이 있는 말. 안녕하세요. 찬양이 있는 마을 진지혜입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머리인데요. 이 머리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예민하게 보호하고 지키는 것은 눈입니다. 우리 주위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제일 먼저 반응을 보이는 것은 다름 아닌 이 눈인데요. 먼저 눈동자를 지키기 위한 행동에 들어가도록 머리에서 명령을 내리고 그 명령을 받은 기관은 눈을 빨리 감을 수 있도록 전달합니다. 그래서 어떤 갑작스러운 상황에 놓였을 때 우리가 눈을 가장 먼저 질끈 감게 되고 또 큰 사고를 당해서 온몸이 다 깨져도 멀쩡한 곳은 이 눈동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강한 보호 본능이 눈에 제일 먼저 작용했기 때문이죠.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로 이 눈동자처럼 지켜주겠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눈동자와 같이 아주 중요하고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일을 만나도 무사할 수가 있고 온전한 삶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그 애틋한 사랑과 보호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들의 바로 그 연약함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날 기회가 됩니다. 찬송을 받으실 그분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거나 버리질 않으십니다. 연약함이 크면 클수록 그는 자기의 힘을 나타내시려고 더 가까이 오십니다. 우리들의 궁핍이 크면 클수록 그가 친히 우리의 친구이심을 믿을 수 있는 더 큰 근거를 우리는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70여 년 살아온 나 자신의 체험입니다. 시험이 크면 클수록 난관이 크면 클수록 주님의 도우심은 더 가까이 나타나십니다. 때때로 나는 완전히 어쩔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든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질 않았고 앞으로도 그렇게 되지 않을 겁니다. 더 많은 기도, 더 많은 신앙, 더 많은 인내와 실천이 그 축복들을 가져다 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할 일은 우리들의 마음을 그분 앞에 쏟아놓는 일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자기가 원하시는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실 겁니다. 라고 말했죠. 우리가 연약할 때가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시간이 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과 더 많은 교제를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신명기 32장 10절 말씀입니다.

찬양이 있는 말, 매주 토요일 이 시간에는 시편 묵상으로 함께합니다. 아름다운 시로 가득한 성경 시편은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와 찬양을 선물하는데요. 이 시간 시편 말씀 묵상과 함께 그 말씀에 아름다운 곡이 붙은 찬양들 함께 나눌게요. 오늘은 시편 62편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사람을 죽이려 너희가 일제히 박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저희가 그를 그 높은 위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진실로 천한 자도

헛되고 높은 자도 거짓되니 저울에 달면 들려 익김보다 경하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 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 치심치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출애굽기 14장 4절 말씀인데요. 출애굽 당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며 보호하셨는지를 잘알수 있습니다. 이 말씀만 읽으면 딱 떠오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어렸을 적 집에 닭을 여러 마리 키웠었는데요. 잘 지내던 중 위험한 상황에 닥치면 어미 닭은 자신의 날개 아래 병아리들을 싹 감싸던 장면입니다. 병아리가 세 마리가 됐든 네 마리가 됐든 여섯 마리가 됐든 정말 감쪽같이 숨기는 걸볼수 있었는데요. 병아리들에게는 어미의 날개가 세상 그 무엇보다 안전하고 견고하고 탄탄한 보호막이 되는 겁니다. 하물며 이 말씀에 나오는 독수리의 날개는 얼마나 더 크고 든든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보호하심을 이 날개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수리의 날개와 같이 어려움에 처한 우리를 건져내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세상 그 어떠한 요새보다 안전하고 든든한 하나님의 날개인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려움을 만나면 인간적인 고집을 부리고 내 생각대로 하려 하고 옛 습성을 따라 돌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를 향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꼭 기억하며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믿고 그 날개 아래 진정한 평안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기도 많이, 걱정 조금. 이 시간에는 사자와 어린 양 출판사에서 펴낸 도나 말티즈의 묵상집 기도 많이, 걱정 조금을 나누고 있습니다. 근심 걱정이 찾아올 때 힘이 되는 말씀 묵상 함께 하시죠.

도움을 구하며 부르짖는 이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귀 기울여 들으시고 구하시리라. 시편 34편 17절. 하나님이 듣기는 하시는지 궁금할 때가 있으십니까? 당신의 기도가 묵살당할까 걱정이 되십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당신의 염려, 문제, 질문에 대해 하나님이 관심도 없으시고 듣지도 않으신다고 생각하도록 하는 것은 악한 영입니다. 당신과 주님 사이를 틀어지게 하려는 자는 거짓의 아비인 사탄입니다. 진실은 당신이 기도 가운데 내뱉은 모든 말이 향기로운 연기처럼 하나님께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러 갈 때 그분이 당신의 말을 몹시도 듣고 싶어 하시며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을 머릿속에 그려보십시오. 한마디 한마디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 말씀드린 후 그분의 반응을 기다리십시오. 그분의 말씀이 당신을 더 가까이 그분 곁으로 이끌고 구원할 겁니다. 하나님, 가까이 오십시오. 주님의 귀를 활짝 여셔서 제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제 기도를 주님께 피어오르는 향으로 여겨주십시오. 들어올린 두 손은 나의 저녁 기도입니다.

이 나무는 매서운 겨울 폭풍이 불어오고 지독한 가뭄이 찾아와도 결코 시들거나 쓰러지는 법이 없는데요. 주변의 나무들이 비옥한 땅에서도 쉽게 꺾일 때, 이 절벽이의 나무가 그토록 굳건하게 생명을 지켜낼 수 있는 비결은 참 의외의 곳에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줄기는 비록 거친 비바람을 온몸으로 맞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뿌리는 단단한 바위 깊숙한 틈 사이로 밀어넣어 반석과 하나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사방에서 거센 태풍이 흔들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거대한 바위가 나무의 뿌리를 완벽하게 움켜쥐고 보호해주고 있었던 거죠. 우리의 삶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이와 참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의 보호하심은 우리의 삶에 바람이 불지 않게 막아주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풍랑이 와도 우리를 붙들어줄 단단한 반석이 되어주시는 은혜입니다. 세상의 기준이 흔들리고 감당하기 힘든 시련이 찾아올지라도 우리의 피난처이신 주님께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린 사람은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내 삶을 뒤흔드는 거친 환경 때문에 마음이 불안하고 지쳐 있다면 변함이 없으신 반석 되신 주님을 더 의지해 보면 어떨까요? 나의 요새이자 방패이신 주님의 품 안에서 영혼의 안전함을 누리며 오늘도 담대하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시편 18편 2절 말씀입니다. 찬양이 있는 마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 더 행복한 찬양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복음 70년 그리고 영원히 이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금으로 제작됐습니다.

0: SD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을 애청해 주시는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온의 찬송의 찬송지기 음악목사 김성식입니다. 네온의 찬송은 애청자들과 함께 혈중 찬송으로 찬양의 제단을 쌓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입니다. 우리의 찬양을 제물로 받으시고 예비하신 은혜를 풍성하게 내려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어 볼 때, 스웨덴의 전래 민요를 사용하여 칼 구스타프 보레리 목사가 이 놀라운 찬송을 만들었습니다. 개혁교회에서 가장 많이 들려지는 찬송 중에 하나이죠. 학자들은 20세기 최고의 찬송으로 꼽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이 찬송이 서방에 알려지게 된 과정도 신비합니다. 스웨덴에서 만들어진 이 찬송은 독일 루터교의 목사였던 만프레드 폰 글렌이 독일어로 번역하여 독일 루터교에서 부르던 것을 제정 러시아의 목사로 러시아의 마틴 루터로 불리는 이반 부크로하프노가 러시아로 번역하여 우크라이나 지방에서 민요처럼 부르게 되었는데, 우크라이나 선교사로 사역하던 미국 목사인 스튜어드 하인이 1949년 영어로 번역하여 미국에 소개했고 사절을 추구하였는데, 빌리 그레엄 목사의 집회와 방송 설교에 시그널 음악으로 사용되면서 세계 모든 성도의 사랑을 받는 찬송이 되었습니다. 너무나 은혜로운 찬양이죠. 코리아 남성합창단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한국 교회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찬송가가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한 것들이어서 새로운 찬송가가 편찬될 때 번역상의 문제가 있으면 가사가 수정되곤 했습니다. 1919년 신증 찬송가에 수록된 이후 100년이 넘도록 수정 없이 사용하고 있는 찬송가 중에 한 곡인 태산을 넘어 험곡의 가도를 다음 찬양으로 준비했습니다.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네, 그렇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님과 동행하면 승리합니다. 기쁨이 차고 넘치는 할렐루야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LA 남성 선교합창단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와 동행을 주제로 한 찬송을 선곡했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애청자 여러분들도 느끼셨을 것 같은데요. 주와 동행에 관련된 찬송의 가사들, 특히 후렴에는 대부분 기쁨과 즐거움의 가사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탄의 강력한 무기 중 하나가 근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근심은 현대인들에게 가장 많이 나타나는 일종의 질병입니다. 우울증도 심한 스트레스도 그 근본 원인이 근심입니다. 그러나 주 안에 거하면 근심은 우리 곁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이노스 합창단의 찬양으로 드리겠습니다.

찬송 작가 중에 MG 차피라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한 곡의 찬송이 얼마나 많은 영적인 영향력을 가졌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통일 찬송가의 세 곡, 21세기 찬송가의 두 곡이 편집되었지만 실제적으로 한 곡의 찬송곡이 가사가 다른 내용으로 되어 있는 찬송이 있습니다. 바로 MG 차핀이 만든 찬송입니다. 미국 찬송 작가로는 특이하게 오음계를 사용하였는데요. 그래서인지 한국과 일본에서의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부르는 찬송이기도 합니다. 한 곡의 선율에 세 개의 가사가 있는 아주 특별한 찬송인 이 곡은 로엘 메이슨이 편곡을 하였지만 원래 곡의 이름이었던 골든 힐의 선율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가사는 아무 흠도 없고입니다. 국립합창단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러분은 극동방송의 네온의 찬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곡은 일본과 한국 초기 찬송가에는 아론 차핀의 작곡으로 되어 있었지만은 사실은 그의 동생이었던 MG 차핀의 작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버지니아 주에서 가창학교의 선생으로 있었고 후에 가창학교를 세웠고요. 남부 민요 찬송가를 수집하여 미국 교회에 소중한 자료를 많이 남겨놓으신 분이십니다. 같은 곡이지만 다른 가사, 고요한 바다로를 다음 찬송으로 준비했습니다. 이 고요한 바다로는 영국 찬송가 작가 톰 네이디 목사가 작사한 찬송으로 영국의 복음 잡지에 처음 실린 후 미국과 미국 선교사들의 영향을 받은 나라들에서 많이 불리게 되었습니다. 같은 곡인데 가사가 다르고 연주자가 다를 때 어떤 변화가 있는지 경험해보는 좋은 시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횃불 합창단이 찬양합니다.

원래 오늘 찬송은 이 세상 풍파 심하고를 찬양드리면서 문을 닫겠습니다. 19세기 미국 음악사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토마스 헤스팅스의 작곡인 이 찬송은 영국 국교회의 열정적인 복음주의자인 휴 스토웰의 시에 의해서 만들어진 찬송입니다. 삶이 찬양이 되고 찬양을 삶으로 고백하는 저 방송가족들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제작은 문영선 PD, 저는 찬송지기 김성식 목사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주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랑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게 도와주시옵소서. Amazing Grace 이승입니다. 1년의 반이 흘러갑니다. 와, 정말 빠르죠? 모진 풍파가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서 보호받고 매일매일 우리가 그런 거를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위로받고 찬양으로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죠. 첫 곡입니다. 빛의 사자들이요.

십계명 중 제2계명이 있는데요.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라고 네, 잘 알고 있죠, 우리는. 우리도 약속을 지켜서 이 엄청난 축복을 모두 받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그리고 이어서 저 장미꽃 위에 있을 두 곡을 들으셨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이 찬송을 저는 참 좋아하는데요. 요한복음 20장 18절의 말씀으로 지어진 곡입니다. 미국의 복음 찬송 작가 마일스가 작사 작곡한 곡입니다. 네오스카이노스, 새롭게 질적으로 변화한다는 뜻입니다. 우린 역할과 섬김으로 정말 새롭게 변화하고 계신가요? 찬양과 기도가 가득하여서 나의 인생길이 평안하다고 느끼고 계신가요? 늘 감사하며 매일매일 말씀으로 순종하고 계신가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음성을 듣기를 위하신다면 우리는 계획을 세워서 남은 6개월 동안 축복이 가득하시며 하나님을 만나시는 축복이 있으시길 기도합니다.

Give Thanks 그리고 축복 두 곡을 들려드렸습니다.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느니라. 이사야서 44장 6절의 말씀이죠. 네, 다른 신은 없습니다. 주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감사함이 넘치는 한 주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제작의 양현민, 진행의 강남대학교 이승희 교수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JT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주님이 붙잡아 주셨습니다. 찬양의 심포니 7월의 첫 번째 주 첫 곡은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러시안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그리고 이어서 거기 너 있었는가 베이스 함석헌입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이 찬양을 지은 리디아 백스터 여사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녀는 참 쾌활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지만 안타깝게도 극심한 질병으로 인해 무려 30년이라는 긴 세월을 침대에서만 누워 있었습니다. 누구나 절망하고 불평할 만한 환경이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녀의 방을 찾는 사람들은 늘 위로를 받고 돌아갔습니다. 참다 못한 한 친구가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리디아, 당신은 평생 침대에 갇혀 고통받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늘 밝게 웃을 수 있나요? 그때 리디아 여사는 환하게 웃으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게는 아주 특별한 무기가 하나 있답니다. 바로 예수의 이름이에요. 슬픔과 낙심이 나를 찾아와 흔들 때마다 나는 그 이름을 높여 부릅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모든 어둠이 떠나가고 내 마음에 천국의 기쁨이 가득 차오릅니다. 그녀는 자신이 평생 고통을 이겨내게 해준 그 위대한 비밀을 담아 시를 썼습니다. 그것이 바로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라는 찬송의 탄생이었습니다. 움직일 수조차 없는 작은 침대가 세상의 전부였던 그녀였지만 예수라는 이름의 방패를 가졌기에 그녀는 그 어떤 건강한 사람보다 자유롭고 행복했습니다. 혹시 지금 감당할 수 없는 슬픔과 외로움으로 마음이 아프신가요? 리디아 여사가 평생을 바쳐 불렀던 그 보배로운 이름, 세상의 소망이자 천국의 기쁨이 되는 예수의 이름을 이 시간 조용히 불러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름이 오늘 당신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리디아 백스터 여사의 신앙 고백을 담아 함께 찬양 듣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피아노 이경미, 그리고 이어서 안산시립합창단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지금 감당할 수 없는 슬픔과 외로움으로 마음이 아프신가요? 사방이 꽉 막힌 침대 위에처럼 내 힘으로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답답한 환경 속에 계시진 않으신가요? 세상의 소망이자 천국의 기쁨이 되시는 예수님이 오늘 당신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찬양이신 분이 마지막 찬양은요, 오 나의 자비로운 주, 트럼펫 최병용, 그리고 이어서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김해시립 합창단입니다. 지금까지 찬양해 주신 분이 제작의 문명선, 진행의 함석권이었습니다. 평안한 저녁 되세요.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참 좋은 내 친구 가족 여러분, 심준구입니다. 1년 12달 중 성장이 가장 왕성한 달을 꼽으라면 아마도 바로 이달 7월일 겁니다. 그래서인가요? 시인은 내고장 7월은 청포도가 익어가는 시절이라고 노래하기도 했죠. 그 축복의 시간에 우리는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은

굳세다가도 때로 바람 앞에 갈대처럼 흔들리기도 하죠. 성장과 시련을 함께 겪곤 합니다. 풍부한 햇볕이 생명을 일까요 보다가도 어느 순간 태풍이 몰아치는 자연이지만 산천 초목은 푸르기만 한데요. 그 모든 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길고 깊은 뜻 안에 있으니 우린 그저 넉넉한 마음으로 견디어낼 뿐입니다. 그렇게 멈추지 않는다면 어느새 훌쩍 성장해 있을 겁니다. 피아오십 앨범 중에서 함께 듣습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니라.

이루지 못함이라. 야고보서 1장 2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원하시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이라면 누가 뭐라 하지 않더라도 절로 품게 되는 마음일 겁니다. 그렇다면 속내는 것부터 삼가야 하겠습니다. 그 표정, 그 말투, 그 몸짓으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의의를 결코 이룰 수가 없으니 말이죠. 주리의 찬양 함께 듣습니다. 나의 갈길 다가도록.

여러분은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참 좋은 내 친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첫 사연은요, 9507님 사연이에요. 몇 주 전 저희 시어머님 81세 생신이셨어요. 온 가족이 모여 축하해드리는 시간 가졌습니다. 찬송 여기에 모인 우리 들려주세요. 9507님 와, 제가 이 시간 사연 함께하면서 야, 역시 성도는 다르다 이런 말씀 자주 하게 되는데요. 9507님 사연에서도 똑같이

티느꼈어요. 이야, 시어머니. 81세 생신이셨는데, 이야, 이렇게 축하사연, 신청곡 또 함께 이렇게 보내주고 계시잖아요. 와. 아, 여러분, 오죽하면 저 10월대라는 말이 있는 거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아니, 저, 뭐, 시자가 들어가면, 뭐, 모두 다 싫어진다면서요. 아, 근데, 시어머니 생신. 어, 아, 근데 또, 시어머니가 이제 81세. 아, 네, 연세 높으신데, 아, 얼마나 행복할까요? 이런 며느리 둔 시어머니들. 네. 또, 온 가족이 모여서 이렇게 축하해드리는 그 모습들을 제 머릿속으로 쫙 그려봤거든요. 여기에 모인 우리, 아, 찬양, 또 함께 하면서, 또 그 시간 보내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면서, 너무 행복한 시간이구나. 머릿속에 막 그려지면서 그런 마음 가졌습니다. 주 안에 산다는 거네요. 정말 행복한 일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신청곡 띄워드릴게요. 여기에 모인 우리, 예라모십 앨범 중에서 함께합니다.

이 예배당에 모여서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 함께 하는 거 너무나 은혜롭죠. 가족들이 모여서 이 찬양 함께 하는 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또 이 방송 함께 하면서 여기에 모였다. 네, 이렇게 느낄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네, 그런 느낌으로 함께 했던 찬양이었습니다. 0689님 사연 보내주셨어요. 쉬는 날이고 비까지 오는데 보탬이 되고 싶다고 새벽부터 쿠팡 단기 알바 나간 남편 픽업하러 왔습니다. 항상 고맙다는 말 전하고 싶어요. 더불어 5년째 아이가 생기지 않고 있는데 그래도 항상 제 걱정 먼저 해주는 남편 사랑한다는 말도요. 0689님 0689님 남편분 사랑합니다 라는 말 전해달래요. 와, 너무너무 행복한 남편입니다. 아, 그리고 저 가끔 이런 생각 들어요. 여러분, 나는 그런 말 간지러워서 못해. 그거 자랑 아닙니다. 못하면 고쳐야죠. 고치세요. 할 수 있는 내 스타일로 바꾸십시오. 힘내봐야죠. 사랑한다. 말로 시인해야 되는 겁니다. 당신 때문에 많이 위로를 얻고 있어. 내 인생의 최고의 선물이야. 진정 사랑의 마음 전하고 싶어. 이런 말 해야죠, 여러분. 목사님은요, 하세요. 네, 저도 잘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잘 못하는데, 네, 저도 포함해서 네, 말 좀 합시다, 우리. 네, 말 한마디가 때로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네, 마음 알아주라고요? 네, 마음에 내 마음은 그런 거라고요? 여러분, 마음 그것도 이해하려면 힘들어요. 그거 들여다 봐야 되잖아요. 네, 말 듣는 게 쉽잖아요. 네, 부담 주지 말자고요. 네, 저 목사님 잘하냐고요? 네, 죄송합니다. 아이고 참. 네, 그렇습니다. 아유, 얼굴 오늘 또 빨개지네. 네, 그렇습니다. 근데 남편도 대단하셔요. 지금 직장에 다니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쉬는 날이에요. 아우 직장에서 힘들었어. 아유 나 힘든 거 알아줘. 네, 그러면서 소파에 누워서 TV 앞에 뒹굴뒹굴하는 네, 그런 남편들이 세상 남편들 대부분 아니에요. 근데 또 더 보탬이 되겠다고 비까지 오는데 새벽부터 또 단기 알바. 알바 줄임말 뭐 다 아시죠? 아르바이트? 네, 요새 하도 줄임말을 짧게 이래서 깜짝깜짝 놀라고 하는데 또 그렇게 단기 일자리를 찾아서 또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근데 또 아내는 그런 남편 또 픽업하러 비오는데 또 차 몰고 왔다는 거 아니겠어요? 야 부부가 이러니 서로 고맙다는 말 전하고 싶고 참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말이죠. 근데 5년째 아이가 생기지 않아요. 원하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으면 이것 또한 사실 다툼의 이유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서로 걱정 먼저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루속히 귀한 선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리라 믿습니다. 제 주위에도요 7년 만에 아기를 낳았어요. 그래서 아기 이름을 찬양이라고 지었어요.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린다면서요. 또 찬미라고 짓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0689님 소원 두고 기도하세요. 주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시리라 믿습니다. 참 좋은 내 친구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려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1069번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됩니다. 함께해 주신 분들께는 다양한 선물들 추첨을 통해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그 마음 환경은 믿음의 크기, 쉼 없이 다름질하는 의지에 있을 겁니다. 어차피 건너야 할 한여름의 강, 이제 시작인데요. 힘껏 전진해서 더위도 삶의 방해물도 능히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언어인 탱의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찬양 함께 듣고요. 저는 다음 주 토요일 이 시간 여름 특집 방송 서머 스페셜로 다시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조시현, 구성의 홍만유, 진행의 심준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찬양의 오솔길 찬양사역자 구순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목소리와 소식 속에 살아갑니다. 해야 할 일들은 많고 마음은 분주하고 때로는 영혼조차 지쳐 있음에 느끼게 됩니다. 그럴수록 우리에게 더욱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조용히 머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가 필요합니다. 기도는 단순히 원하는 것을 구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고 시선을 다시 주님께 맞추는 시간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부르짖다는 원어의 뜻은 간절히 부르고 전 존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에게 기도는 단순한 종교 행위가 아니라 삶 전체를 하나님께 의탁하는 관계의 표현이었습니다. 기도는 문제를 피하는 도피처가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거룩한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분주함 속에 영혼이 메말라 있다면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며 찬양의 오솔길 첫 찬양으로 올려드립니다. 나무엔의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여러분께서는 찬양사역자 구선이와 함께 찬양의 오솔길을 거닐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애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 것이 기도의 시간이었습니다. 수많은 사역과 사람들 사이에서도 예수님께서는 한적한 곳으로 물러가 기도하셨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 기도의 자리를 놓지 않으셨다면 연약한 우리들은 더욱 기도의 무릎이 필요합니다. 기도는 능력을 얻는 자리이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자리입니다. 유대 문화 속에서 새벽 기도는 하나님께 하루를 온전히 드리는 경건의 표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문제 앞에서 먼저 기도하셨고 십자가를 앞두고도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신을 내려놓는 순종의 자리입니다. 기도를 통해 방향이 새로워집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고 새 힘을 주십니다. 찬양 올려드립니다. 한웅재 목사님의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찬양의 오솔길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빌립보서 4장 6, 7절 말씀입니다. 기도는 염려를 멈추고 평강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통로입니다. 상황이 즉시 바뀌지 않더라도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 안에서 새로워집니다. 기도는 우리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기도는 신앙의 호흡이며 영혼의 생명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긴 한숨도 들으시고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하는 눈물의 기도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한 주간도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과 같이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주간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도의 무릎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찬양의 오솔길 마지막 찬양으로 저의 목소리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

사랑의 풍경이 있는 시간 찬양의 향기를 만나는 찬양 스케치 인사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지켜주시고 하루를 살아갈 힘을 주시는 그 손길을 의지합니다. 가정과 이웃, 나라를 주님의 평안을 덮어주시고 어둠이 내려앉은 이 시간도 주님의 빛으로 마음을 밝혀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루를 감사 기도를 올려드리면서요, 우리 마음을 담아 이 시간 라디오 볼륨에 귀 기울이시는 찬양 가족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여서 더욱 행복하고 감사한 시간이 아닌가 싶어요. 한 주 주님을 기대하면서요, 아름다운 일을 행하시는 뜻대로 귀히 여김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첫 찬양입니다. 우리 어노인팅의 찬양 함께 할게요. 왕 되신 주께 감사하세 이어지는 찬양 C5가 함께합니다. 감사함으로

비아 워십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찬송의 마음은 무엇일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대체 무엇이 있길래 말할 수 없는 슬픔과 눈물 속에서도 노래를 할 수 있는 것일까 하고요. 고통의 눈물이 시가 되고 마음 깊은 곳에 부르짖음이 멜로디가 되는 그 순간의 벅찬 기쁨과 기이한 신비를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노래를 쓰고 부르며 조금씩 겨우 헤아려 가는 것 같습니다. 마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처럼 오래되었으나 늘 새로운 이 노래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모두에게 사랑과 믿음이 되기를 바라면서요. 2021년 9월 5회 드림. 네, 바로 이 노래를 부른 오벳의 고백인데요. 여러분 찬양 함께 하시죠.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네, 우리 받은 복을 세어 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0.3MHz 포항 극동 방송 찬양 스케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찬양 더 라이트 워십의 찬양 함께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네, 이어진 찬양 홀리원의 믿음 위에서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함께 찬양드렸습니다. 네, 어느덧 인사드릴 시간이네요. 여행은 좋은 사람과 함께할 때 목적지보다 함께하는 시간이 더 소중한 것처럼요. 오래도록 그 모든 순간이 마음에 남는 것이죠. 여행의 아름다운 풍경은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7월은 모든 시간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여행 되시기를 소망하면서요. 호산나 싱어즈의 나의 등 뒤에서 찬양 함께 나누며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찬양 스케치 진행의 김경화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승리하는 한 주 되세요. 샬롬.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로 수년을 섬겨온 좋은 이웃교회 황용도 목사님입니다.
2: 아무래도 많은 분들의 그 기도 제목을 함께 또 듣고 나누다 보니까 아 우리가 참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모두가 또 연결되어 있고 같은 고민을 하고 아픔이 있구나 이러면서 더더욱더 이 한 가족이라는 그런 느낌을 참 많이 받아서 참 감사하고 참 귀하죠. 뭐 각종 모든 방송들이 지금 전부 다 기업에 후원받아가지고 굉장히 어떤 뭐 세상적인 광고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 순수 복음을 지향하는 이런 방송이 있으므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접하고 은혜로운 사연을 듣고 또 함께 나눔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확장하고 많은 사람들이 생기 있게 생명을 얻는 데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귀하게 쓰시는 저는 방송이라 또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25세면 가장 왕성한 청년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힘을 얻어서 다시 한번 또 25년을 힘있게 뛰어가고 도약하는 우리 방송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1: 지난 25년 동안 포항극동방송은 사명을 품고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말씀으로 찬양으로 또 한 줄의 기도로 주님의 빛을 전했습니다. 청년의 시절을 지나며 더 넓은 사역을 위해 나아가는 포항극동방송. 가장 힘있게 달려갈 이때에 여러분의 기도와 동역으로 마음을 모아주세요.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포항극동방송에 새로운 25년을 함께 열어가실 수 있습니다.
2: 하나님의 일에 동역한다는 그 뜨거운 마음과 사명감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 꿈이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Z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이야기가 있는 찬양. 생을 살다 보면 울어도 못하고 참아도 못하고 힘써도 안 되는 참 답답한 때를 맞이하게 됩니다. 어떤 경우는 위를 보아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뒤를 보아도 방법이 없고 앞을 보아도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죠. 아무리 애를 써도 도무지 풀리지 않을 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몸부림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비단 우리뿐만 아니라 위대한 사도 바울도 고민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다닐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시아에서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겁니다. 부르기아로 가는 길 막히고 갈라디아로 가는 길도 막혔습니다. 무시아로, 비두니아로, 드로아로 가서 기도하는데 환상이 보입니다. 환상에 마게도냐 청년이 하나 서서 말했습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바울은 마게도냐에 가서 복음을 증거해서 유럽의 복음화의 문이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유럽 최초의 교회인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되었다는 얘기죠. 루디아라 하는 여인이 바울을 기다렸다는 뜻이 맞아서서 그 집에 교회가 개척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악으로 잘 구분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선택의 문제 앞에서 어떤 경우 애를 써도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막힐 때가 있습니다. 애를 쓰는데 왜 막히는 걸까요? 오늘 이 질문에 관해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야기가 있는 찬양, 하나님을 기쁘시게 세상을 살맛나게 하는 군산중동교회 임재규 목사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찬양 띄워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44장입니다. 울어도 못하네, 김혜영님의 목소리입니다.

내 마음이 낙심되며 찬송가 300장 향유옥합 합창단의 음성으로 이어들으셨습니다. 사도 바울의 아시아의 복음전도의 길이 막혔습니다. 애를 써서 노력했는데도 왜 막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답을 내려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 때문에 막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이 내용을 빌어서 얘기하자면 하나님이 직접 막으셨습니다. 왜 막으셨는지 성경은 전혀 그 이유를 다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뜻입니다. 옛날 어릴 적 엿장수 아저씨가 엿가위를 1분에 몇 번이나 칠까요? 그 수수께끼의 답은 엿장수 마음대로입니다. 엿장수 아저씨가 1분에 가위를 몇 번 하든지 전적으로 엿장사 마음이죠.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이루시며 우리의 생각과 반대될 때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경에 보면 종종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욥은 동시대 사람이었죠. 욥은 동방에서의 제일 의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실 때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리 큰 믿음은 아니었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0: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죠. 그러나 본토는 떠났지만 친척은 데리고 갑니다. 아버지도 모시고 가고 가나안을 지시했는데 가나안으로 가지 않고 하란에 머무릅니다. 여러 명령 중에 하나는 지키고 여러 개는 지키지 않은 4분의 1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욥을 선택지 않으시고 아브람을 선택하여 이스라엘의 조상이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삼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모른다입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주권일 뿐입니다. 신약시대에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 그리고 야고보 각각 감옥에 갇혔습니다. 베드로는 감옥에서 기적으로 천사의 인도를 받아 살아났고 야고보는 순교했습니다. 왜 같은 제자인데 누구는 살리고 누구는 죽일까요? 우리의 대답은 우리는 모른다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 그리고 니느웨 성 두 성은 죄악 투성이였음을 성경이 말합니다. 그런데 니느웨 성에는 요나를 보내어 모두 회개하고 살리시고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는 선지자를 보내신 적이 없습니다. 왜 같은 성인데 하나는 살리고 하나는 유황불로 멸하셨을까요? 이에 대한 우리의 대답은 모른다, 하나님의 주권이다 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모를 것이 참 많지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까지만 아는 척하고 하나님이 안 가르쳐 주시는 것은 모른다고 하여야 한다. 안 가르쳐 주신 것까지 아는 척하다가 이단되고 잘못 해석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아시아 전도를 위해서 다섯 군데나 애를 썼는데 막혔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막으신 겁니다. 그러나 왜 막으셨는지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솔로몬은 잠언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서 19장 21절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찬양 나누시겠습니다. 영 프레이즈 음반에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이어서 들으시겠습니다.
1: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0: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주의 보좌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1: 영 프레이즈 음반에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연이어 들으셨습니다. 왜 애를 써도 막히는 걸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뜻이다 했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왜 아시아의 길을 막으셨는가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영혼 때문에 막혔습니다. 바울이 가려고 애쓴 곳은 거의 아시아의 내륙 지방입니다. 인구가 그리 많은 곳은 아니었죠. 그러나 나중에 바울이 가서 전도하게 된 유럽의 빌립보, 네아폴리, 데살로니가, 베레아, 고린도와 아덴, 겐그리에아 등은 모두 다 지중해 해변 도시입니다. 인구가 집중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곳에 가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었습니다. 같은 노력과 같은 시간을 들인다면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시아의 전도를 막으신 것이 아닌가 하고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깨달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처음엔 몰랐어도 시간이 지나면 다 알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그토록 애를 써도 안 되게 하셨던 거죠. 아, 그랬었구나. 아, 그래서 그리 하셨구나. 이런 탄송이 나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찬양입니다. 사랑나무의 음성입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연이어 들으신 찬송은 강찬의 내 평생 가는 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시아로 선교하려는 사도 바울의 길을 막으셨습니다. 왜일까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입니다. 두 번째는 영혼 구원의 가장 효과적인 길을 여셨습니다. 우리도 그런 경험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애써도 안 되는 것, 나중에 보니까 아하, 그랬구나.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리 하셨구나. 또한 사도 바울의 선교의 길을 왜 막으셨을까? 끝으로 세 번째는 한 사람의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이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환상을 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 뜻인 줄 알고 인정하고 마게도냐로 갔습니다. 그곳에서는 루디아라고 하는 자주 옷감 장사, 즉 고급 옷감 장사를 하고 있는 여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시 두아디라에는 직조업, 염색업이 발달해서 고급 옷감을 잘 만들었다고 합니다. 루디아는 그 비싼 옷감들을 고위층을 상대로 판매하는 사업을 벌인 여인이었습니다. 자주 옷이란 귀족의 색깔, 평민의 옷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공경하는 여인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루디아는 바울을 만나 그 집을 예배처소로 내놓아 유럽 최초의 교회가 개척되었습니다. 위대한 유럽 복음화가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루디아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여인이었는데 사업차 마게도냐에 왔다가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해서는 루디아의 기도로 바울의 아시아 전도길이 막히고 다시 빌립보로 오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기도는 이렇게 위대합니다. 바울은 기도하는 여인에게 움직인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사람은 하나님을 통하여 위대한 사람을 움직이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잘 하지도 못하는데 무엇이 잘 풀리고 있다면 누군가 뒤에서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살아갈수록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시고 또 원만하게 살게 하시는 것은 누군가 나를 위해서 오늘도 그것이 나의 부모님이거나 나의 친구거나 교우거나 눈물 어린 중보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조수아의 음성으로 들으시는 누군가 널 위하여 기도하네.

이모아님의 음성으로 이어 들으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사도 바울이 아시아의 전도길이 막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애를 쓰는데도 왜 막힌 것일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전도에 더 효과적인 유럽 선교가 열리게 됩니다. 세 번째는 루디아 한 사람의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 중 함은 적절치 못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홍수에 그가 살아난 것은 전적으로 아버지 노아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노아 한 사람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는데 온 가족이 생명을 건집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돔성은 너무나 음란한 곳이라 하나님이 유황불로 멸하시기로 했습니다. 그때 오로지 롯과 그의 두 딸만 구원을 받습니다. 롯은 유황불로 멸망당할 것을 몰랐습니다. 아니, 알았다 하더라도 기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롯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말이 성경에 한 구절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가 산 것은 오로지 아브라함의 생명을 건 중보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한 사람의 기도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경건한 여인 루디아 한 사람의 기도 때문에 유럽의 선교길이 열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기도를 통해 나의 후손이 삽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것도 믿음의 선조들 덕분입니다. 바울이 애써도 안 된 것은 루디아라 하는 여인이 마게도니아에서 교회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다는 결론입니다. 한 사람 때문에 선교 지도가 달라졌습니다. 찬양 나누시겠습니다. 옹기장의 음성입니다. 모든 것 되신 예수.

향기로운 나무의 나주의 믿음 갖고 이어 들으셨습니다. 오늘은 애써도 안 되는 일, 애써도 막히는 일, 사도 바울의 아시아 전도가 막혀서 유럽 전도가 시작됐고, 그리고 빌립보 교회 탄생이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이었죠. 그러면 애써도 안 될 땐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까요? 오늘 사도행전 16장 10절에는 바울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라고 써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인정하고 새로운 응답의 길이 열린다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지금 원하지 않는 길이라 할지라도 나중에는 분명히 더 유익하고 선할 것임을 인정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야기가 있는 찬양, 오늘 순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세상을 살 만나게 하는 임재규 목사였습니다. 오늘의 끝곡은 나무엔의 오 신실하신 주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행복한 나날 되십시오. 샬롬.

0: 여러분, 가슴에 품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으신가요? 여기 두 팔 가득 선물을 안고 방송사를 찾은 한 어머니가 계십니다.
1: 제 막내가 원래 특수 교사 임용 준비가 있었어요. 3년만이니까 좀 저도 간절했고 본인도 간절해가지고 극도 방송에 기도 제목 올렸어요. 아, 너무 감사하게 됐어요, 정말.
0: 오랜 시간 딸의 취업과 어머니의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해왔던 이경애 권사님.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를 통해 중보기도의 힘을 체험한 권사님의 고백입니다.
1: 이거는 하나님 원이 아니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저희 엄마가 많이 아팠을 때도 사실은 이 소망의 기도에 중보기도를 올렸었는데 내치료로 의식이 거의 없었을 때 그날 밤에 예수님에 대해서 기도해달라고 말씀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내 힘으로 진짜 할 수 없을 때는 기도의 힘이 정말 가장 강력하고 크니까 진짜 하나님 하신 일이다.
0: 여러분은 어떤 기도 제목이 있으신가요? 극동방송은 오늘도 수많은 기도 제목을 품고 중보합니다. 이 기도의 역사가 계속 이어지길 원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작정해 주시는 헌금이 주님의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전파 선교사로 동역해 주시고 기도 제목도 함께 나눠주세요. 극동방송은 오늘도 여러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0: FEBC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 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 방송입니다. HLDG 극동 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슈아그림의 김정석 목사입니다. 이집트 카이로 외곽의 모카탐이라는 마을은 주민 대다수가 쓰레기를 수거하며 살아가는 빈민가입니다. 이곳 사람들은 대대로 이슬람의 율법과 척박한 가난이라는 사탄의 무장에 묶여서 죄와 저주 아래 있는 인생이라는 운명론에 사로잡혀 있었는데요.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조차 상상하지 못하며 생활하게 됩니다. 하지만 현지 사역자들과 선교사님들이 들어가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사탄이 그들의 마음을 묶고 있었던 우리는 버림받은 존재야 라는 이 거짓의 갑옷이 벗겨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수많은 주민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며 기쁨으로 찬양하기 시작했고 이제는 쓰레기 더미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자존감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지요. BBC나 여러 외신은 이 현상을 환경을 뛰어넘은 영적 해방이다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환경과 운명이라는 사탄의 무장을 해제하고 그들을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탈취해 가신 놀라운 사건이라는 것이지요.

모카탐 마을에 가면 굉장히 웅장한 동굴 교회도 볼 수 있는데요. 복음의 이 놀라운 역사하심 앞에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도 모든 것을 뛰어넘으시는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하며 찬양 함께 나누면서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시작합니다.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예수전도단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강찬의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더 강한 자로 비유하시면서 이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는 분으로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탄을 몰아내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해방시키시는 그런 분이시죠. 이 구속사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사탄의 권세가 결정적으로 패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사실은 되돌릴 수 없는 우리의 현재이자 미래의 승리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사탄보다 더 강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 뉴욕의 악명 높은 갱단이었던 마우마우의 두목이었었던 니키 크루즈는 폭력, 살인, 마약 이런 사탄의 강력한 무장 속에서 살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니키는 자신을 나는 지옥의 자식이야 라고 부르면서 그 누구도 자신을 건드릴 수 없다고 믿는 죄의 종이었다는 것이죠. 어느 날 전도자 데이비드 윌커슨이 니키에게 다가가서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전했을 때 니키는 막 분노를 하면서 윌커슨의 얼굴을 팍 주먹으로 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예수님은 더 강한 자로서 그날 밤 니키의 완고한 마음을 뚫고 들어가십니다. 니키 크루즈는 자신의 폭력을 지탱하던 그 모든 사탄의 무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서 산산조각 나는 경험을 하게 되면서요, 깽단 두목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완전히 뒤바뀌게 되었고요. 이후에 평생 전세계를 다니면서 사탄의 노예가 된 자들을 해방하는 그런 사역자로 살게 됩니다. 사탄이 씌워놓은 악의 갑옷이 너무 견고해서 깨뜨릴 수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권능 앞에서는, 그 이름 앞에서는 너무나 무력할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어요. 그 기억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소망하면서요,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브라운 월십의 세상 권세 멸하시려, 쉐키나 찬양단의 주 이름 큰 능력 있도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여러분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는 밥이 되라고, 그리고 이렇게 선포하라고 말입니다. 세상 권세 멸하시고 주님이 땅에 나타나셨음을 선포하라고, 우리 안에 계신 주 그분을 선포하라고.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브라운 워십의 세상 권세 멸하시려, 쉐키나 찬양단의 주 이름 큰 능력 있도다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소련의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솔제니치는 공산주의라는 이념에 의해서 강제 수용소에 갇혔던 그런 인물입니다. 이 수용소는요, 인간을 철저히 무력화하고 두려움과 배신이라는 어두움의 무기로 사람을 조종하는 그런 곳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당시에 솔제니친을 포함한 많은 죄수들은 이 시스템 안에서 인간성을 잃어버리고 스스로를 짐승처럼 여기며 죄의 종으로 살게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수용소의 그 깊은 절망 속에서도 솔제니친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수용소라는 이 어둠의 왕국 한가운데서도 진정한 자유는 감옥 밖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깨닫는 것이다 라는 그런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솔제니치는 수용소라는 이 어둠의 감옥이 더 이상 자신의 영혼을 소유하지 못함을 선포하게 되었고, 감옥 안에서 쓴 그 글들은 전 세계 어둠의 무장이 결코 하나님의 자녀를 이길 수 없음을 증명하게 되었다고 하지요. 솔제니치는 외부적인 그 환경들이 자신을 묶으려고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의 영혼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 어떤 쇠사슬도 그를 종으로 부릴 수 없었다라고 선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포하고 하늘의 백성임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이 있길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헤븐리 터치 워십의 하나님의 자녀들아, 조주영의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셨습니다. 헤븐리 터치 워십의 하나님의 자녀들아, 조주영의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함께 듣고 함께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간 후에 그 마음이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더 큰 영적 위험에 빠질 수 있다라고 경고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외적인 변화로는 참된 구원을 이룰 수 없음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인 거죠. 참된 구원은 예수님을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성령님께서 그 안에 거하실 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로 채워지려면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성령님의 인도를 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성령님을 통해서 영원한 구원의 믿음을 주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해야 된다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성 어거스틴 같은 경우에는 젊은 시절 쾌락과 철학 또 만이교 이런 여러 가지를 시도하면서 자신의 내면에서 악한 습관을 쫓아내려고 너무나 애를 썼는데요. 어거스틴은 스스로를 정결하게 해보려고 노력했지만 매번 더 큰 허무함과 옛 습관의 늪으로 빠져들었다고 합니다. 어거스틴은 자신의 삶을 청소해보려고만 했지 주인을 모실 생각, 아 주인이 오시면 되는구나 이걸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정원에 앉아있을 때 집어서 읽으라 라는 음성을 듣고 로마서 13장을 읽은 어거스틴은 그제서야 자기 마음의 보좌에 있던 자신과 또 쾌락 이런 것들을 다 몰아내게 되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영접하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어거스틴의 내면을 거주지로 탁 삼으셨을 때 과거에 그렇게 괴롭혔던 방탕함과 정욕의 그 악한 것들이 다시는 들어올 틈을 찾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어거스틴이 고백하기를 주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시니 비로소 내 집이 깨끗해졌습니다 라고 고백했는데요. 이렇게 참된 구원은 악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 그 자체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요 주님을 우리의 주인 삼고 찬양하며 악한 것이 더 이상 우리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나아갈 수 있게 소망하면서요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이성재의 내 인생의 주인 대신 김동궁의 내가 주인 삼은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이성재의 내 인생의 주인 대신, 김동궁의 내가 주인 삼은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한국 언론에 보도되었던 한 노숙자 사역자의 사연입니다. 이 사람은요, 수십 년간 알코올 중독에 시달리면서 수없이 재활원에 입원했는데요. 중독을 끊기 위해 정말 많이 노력했고 실제로 몇 달씩 술을 끊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술을 끊은 상태에서는 늘 더 큰 절망과 공허함에 시달리게 되었고 결국 이전보다 더 심한 중독에 빠지게 되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다고 해요. 그랬던 이 사람이 결정적으로 회복된 것은 술을 끊는 것에 집중하던 때가 아니라 길거리 전도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님을 자신의 마음에 모셨을 때 회복되었다고 합니다. 이 노숙자였던 사람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술을 끊으려고 애쓸 때는 집이 비어있어서 악한 것들이 더 쉽게 들어왔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 마음은 예수님으로 가득 차있기 때문에 술이 들어올 틈이 없어졌습니다. 이 노숙자였던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령으로 채워지지 않은 도덕적 결심은 결국 더 큰 실패를 불러오게 되겠지만 주님께서 그 안에 거하시고 그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주님으로 가득 차게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은 더 이상 악한 것들이 들어올 수 없는 평안하고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놀라운 변화의 삶, 주님께서 온전한 안식처가 되어주시는 승리의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그런 승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시와 그림의 나의 피난처 예수, 호산나 싱어즈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되시며.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시와 그림의 나의 피난처 예수, 호산나 싱어즈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되시며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있었던 막스밀리안 콜베 신부님은 처형을 앞둔 다른 수감자를 대신해서 자신이 죽음을 선택하신, 그야말로 사랑의 순교자로 불리시면서 오늘까지 희생과 보편적 사랑의 상징으로 기억되시는 분입니다. 이 신부님의 사건은 사람이 성령님의 인도 아래 있을 때에 어둠의 세력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거룩한 집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수용소는 공포와 분노 그리고 이기심이라는 악한 영들이 사람들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 곳에서 콜베 신부님은 극한의 고통 속에서도 자신의 내면이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음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그 사건을 통해서 신부님이 굶주림으로 죽어가는 그런 아사 상태의 감옥 속에서도 평안을 유지하며 찬송할 수 있었던 것, 그렇게 희생할 수 있었던 것은 콜베 신부님이 자신의 영혼이라는 집을 오직 예수님과 성령님께 전적으로 내어드렸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어둠의 세력과 같은 환경조차도 콜베 신부님의 영혼을 침범하지는 못했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삶의 주인이 되시고 성령님께서 그 안에 거하시는 영혼은 지옥 같은 환경 속에서도 천국을 지켜낼 수 있는 그런 가장 강력한 구원의 요새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이 어렵습니까? 문제 가운데 있어요. 아, 진짜 너무 힘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다면 오늘 콜베 신부님을 좀 떠올렸으면 좋겠어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찬바닥에 먹는 것도 너무너무 열악하고 정말 상황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그 심령을 가득 채웠더니 찬양할 수 있었고 희생할 수 있었고 그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작은 것에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환경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워서 주를 위한 이곳에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계신 그곳이 어디인지 모르지만 그곳에서 예배하십시오. 그곳에서 찬양하십시오.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선포와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으로 천국으로 만드는 길, 여러분이 계신 그곳을 천국으로 만들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마지막 곡 마커스의 주를 위한 이곳에 뛰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지금까지 제작의 조안나, 진행의 저, 시와 그림의 김정석 목사였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0: H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머 스페셜 서윤영입니다. 오늘부터 6주간 서머 스페셜로 함께합니다. 올해는 별그대에서 무엇을 할까 생각하다가 기도하는 중에 이런 감동을 받았어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6주 동안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테마로 별그대 서머 스페셜로 꾸며드립니다.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성도의 인격과 삶에 외치는 성령의 성품인데요. 이 열매는 아홉 가지의 개별적인 열매가 아니라 성령 충만할 때 함께 나타나는 단 하나의 온전한 열매를 뜻합니다. 열매의 의미와 또 설명을 좀 더 드리자면 아홉 가지 열매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향한 열매, 여기에는 사랑, 희락, 화평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웃을 향한 열매예요. 여기엔 오래 참음, 자비, 양선이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 자신을 향한 열매는 충성, 온유, 절제입니다. 이번 주는 첫 시간이고 또 첫 번째 주간이어서요. 첫 번째 열매, 사랑으로 함께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오셨네 김도현의 찬양이었고요. 앞서서 들으신 찬송 소프라노 신델라의 빈들의 마른 풀 같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머 스페셜 서윤영입니다. 1년에 한 번에 돌아오는 서머 스페셜인데 올 때마다 참 자주 온다, 빨리 온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제가 나이가 들어가고 있다는 뜻인가 봐요. 올해는 6주 동안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는데요.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것을 또 청취자 여러분들과 감동을 나눌까, 은혜를 받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올해에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생각이 났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제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하시는 분들 유료문자 샵 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서머 스페셜 동안에는 특별히 신청곡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지고 있는 주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맞지가 않으면 들려드리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이번 주에는 성령의 첫 번째 열매인 사랑, 다음 주 두 번째 주에는 희랑과 화평, 또 세 번째 주에는 오래 참음, 네 번째 주에는 자비와 양선, 다섯 번째 주에는 충성, 마지막 여섯 번째 주에는 온유와 절제로 이 아홉 가지 열매를 테마로 함께합니다. 오늘 이번 주는 사랑이고요. 또 첫 시간인데요. 오래간만에 이 찬양을 듣는 것 같아요. 듀엣입니다. 이 찬양의 제목에는 이런 부제도 있어요. 웨딩송이라는 부제가 있는데요. 찬양의 제목입니다. 성령의 열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머 스페셜 함께하고 계십니다. 앞서서 들으신 찬양 궁금하신 분들 유료문자 샵 1069로 선고표라고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찬양 리스트 링크 받아보실 수 있고요. 오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입니다. 받아보기 원하시는 분 말씀이라고 보내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중간에 이 서머 스페셜로 만든 아이디는 광주 극동방송에서 만들었는데요. 아마 영화를 아시는 분들은 바로 알아들으셨을 거예요. 아, 이렇게 찬양으로도 부를 수

있군요. 찬양이 그 어느 때보다도 풍성하고 그 풍성함에서 오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길 저도 기도드립니다. 이번 주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중에서 첫 번째 열매 사랑인데요. 이 사랑은 자신의 유익보다 타인의 필요를 먼저 구하는 그리스도의 희생적 성품입니다. 이 첫 번째에서 세 번째 열매는 하나님을 향한 열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우리를 향한 그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2배, 오감 만족 한만두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트 이미지 헤어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펠을 품은 토마토 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먹대깡과 만능육수 요리 한 포를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썸머 스페셜 6주간 동안 성령 충만한 삶을 날마다 살아가고 싶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인 이 9가지 열매를 맺는 온전한 삶을 살고 싶다라는 의미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썸머 스페셜로 준비했습니다. 오늘 첫 시간 사랑으로 함께 했는데요. 이번 한 주간 사랑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께 찬양으로 나아가는 시간으로 함께 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오늘도 정말 애쓰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또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또 내 자신을 사랑하기 위해 노력한 별그대 여러분을 주 안에서 많이 많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하트피디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0: HT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모든 사람은 인류를 변화시킬 생각을 한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변화시킬 생각을 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고 톨스토이는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사회의 시스템의 변화나 인류 전체의 발전을 꿈꾸기도 하죠. 불의한 세상을 향해 목소리를 높이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이상적인 청사진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노력들도 가치가 있지만 정작 우리 자신의 내면을 변화시키려는 노력은 소홀히 할 때가 많습니다. 마치 더러운 방을 청소하려 하지 않고 창문 밖의 풍경이 바뀌기만을 기다리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가 꿈꾸는 세상의 변화와 회복은 결코 외부적인 힘이나 거창한 계획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을 거예요.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그분의 뜻에 따라 작은 실천을 해나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을 믿으며 오늘도 새로운 마음으로 부르심에 순종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지선의 충만으로 달빛 가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을 믿으며 의지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4힘의 만유의 주제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5벳의 받은 복을 세어봐라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홀리원의 주께 가는 길이었고요. 두 번째 곡으로 강균성의 내 주의 보혈은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리컬러의 예수 사랑하심은 띄워드리고요. 그래서 에필로그의 예수 나를 위하여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최선배의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아이노스의 오신실하신 주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유효한의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은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김현선의 예수날 인도하시네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어노인팅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0: H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 삼성과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 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우리는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죠. 주님과 함께 있다가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님을 떠나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아도 된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는 결국 우리를 다시 부르십니다.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오늘도 기다리고 계세요.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더라도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알게 됐다면 주님 앞에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고 주님의 자녀가 돼서 주님의 품 안에 거하는 것, 그럴 때 주님도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신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고요. 오늘도 주님 안에서 참된 행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첫 찬양은 나 주를 멀리 떠났다 함께 하셨습니다. 흔히 집을 떠나서 떠돌이하는 그런 삶이 고달프고 힘이 된다라는 거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또 여행을 가더라도 막상 좋은 것과는 달리 피곤하기도 하고 아 포근한 집에서 누웠으면 쉬었으면 하는 마음이 드는 이유가 내 집이 호텔이나 뭐 이런 것들보다는 부족하고 조금은 누추하더라도 내 한몸 누일 곳이 편안하기 때문일 텐데 주님 품이 그러합니다. 세상이 훨씬 더 재밌고 즐겁고 행복한 듯 하지만 주님 곁에 있을 때 우리는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우리 특별히 북녘에 계신 또 중국과 러시아에 나와 계신 탈북민분들과 북한 출신 노동자 여러분들도 또 주님 품으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께서 포근하게 편안한 쉼을 주실 겁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FM과 AM을 통해서 남북한 전역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들께 복음의 귀한 소식과 더불어서 또 외부의 정보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5415 성도님께서 울산에서 이렇게 문자 주셨어요. 새벽에 오랜만에 일찍 눈이 떠져서 항상 틀어져 있는 극동방송을 통해 이렇게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라는 프로그램을 접하기도 했습니다. 이 시간은 북녘에 계신 성도님들 또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귀한 방송이네요. 복음 통일을 위해서 저도 이곳에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 힘내십시오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한국교회 성도들은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은 오늘도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며 북녘에 계신 여러분을 위해서 또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새 힘 누리시길 바랄게요. AM 1188kHz 또 제주 극동

방송 AM 1566kHz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각 지역의 FM 채널을 통해서 만나 뵙고 있습니다. 오늘도 북한에서 태어나셨지만 대한민국으로 이주하신 탈북 신앙인의 간증 함께 하실 거고요. 또 북한과 세계, 또 남한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과 북한 지역 자세한 날씨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함께 하시지요.

0: 탈북민 신앙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회 열매입니다. 방송하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극동방송 북방사역국 김상균입니다. 매주 이 시간을 통해서 북한에서 이 대한민국, 남한으로 이주하신 탈북민 신앙인들의 간증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분들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셨고 또 지금은 이분들이 하나님의 어떤 비전을 품고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매주 만나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탈북 방송인이십니다. 우리 정윤아 자매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1: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북한에서 온 정윤아 자매라고 합니다. 우리 동방송 가정 여러분들을 이렇게 목소리로나마 찾아뵈어서 너무 기쁩니다.
0: 예. 저희 극동방송 통해서 뭐 지역의 방송 가정 여러분들을 만난 적이 있으실 테고 또 극동방송에서 간증 같은 것들도 저희가 이제 좀 입수를 해서 간간히 방송을 좀 하긴 했었습니다. 네. 단일 기도회나 하셨던 것들.
1: 아.
0: 근데 방송할 때 야, 우리 윤아 자매의 진솔한 이야기와 그래서 많은 분들이 도전받고 북한에 대한 기도의 마음을 품게 됐던 것 같아요.
1: 네. 감사하네요.
0: 예, 한국에 지금 정착하신 지가 20년 차 하시더라고요. 맞죠?
1: 맞아요. 예. 언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0: 아니, 나이를 보면은 정말 어릴 때 오셨나 봅니다.
1: 제가 19살 때, 대학 2학년 때.
0: 네.
1: 예, 지금 이제 39이 됐습니다.
0: 그렇게 안 보이세요?
1: 아니에요. 그렇게 보입니다.
0: 20대처럼 보이시는데.
1: 아이고, 감사합니다.
0: 벌써 20년 차가 되셨는데 네. 지금 요즘에 한국 살이 어떠세요?
1: 이제 조금 편해졌어요. 이제야.
0: 네.
1: 네. 이게 사람이 참 겸손하지 못한 게 저는 북한에서 왔기 때문에 한국 생활은 뭐 식은죽 먹 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0: 네.
1: 처음에 5년은 사기도 많이 당하고 정신없이 네. 이렇게 흘러왔고 적응하느라고 바빴고 10년 차쯤 되니까 소통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졌고
0: 네.
1: 그다음에 20년 차쯤 되니까 이제야 조금 한국 문화에 조금 들어가 있나? 이런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0: 이제 내가 진짜 한국인이 됐구나.
1: 에, 완벽하게는 아닌데 그래도 조금은 됐지 않았나.
0: 아니 근데 뭐 스타일이나 이런 거는 너무 스타일리시하시고
1: 곧만 이제 자본주의에 적응.
0: 아니 이제 TV 활동도 활발하게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1: 네.
0: 예, 이만갑 출연하시고 알아보는 분들도 참 많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1: 이만갑은 주로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많이 알아봐 주셨었는데
0: 네.
1: 단일 기도회 나가고 나서
0: 그렇죠.
1: 젊은 청년분들과 뭐 그러니까 2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하게 알아봐 주시는 거예요.
0: 네.
1: 근데 그 중에 이제 청년분들이 알아보시는 경우는 거의가 다 단일 기도회예요.
0: 맞아요.
1: 네.
0: 단일 기도회 간증하고 나니까 또 많은 교회에서 초청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1: 엄청나더라고요.
0: 예. 네. 그곳에 가셔서 가장 중요하게 하시는 얘기가 어떤 거예요?
1: 그때 제가 강조했던 게 우리가 통일을 준비해야 된다. 10처녀의 비율을 들면서 준비된 5처녀가 돼야 된다. 우리가 그거를 강조했던 것 같아요.
0: 네.
1: 그리고 대한민국의 우리 이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편안한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하는지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님들은 그 주여 이거 한번 진짜 목소리 내서 불러보는 게 서원이거든요.
0: 네.
1: 근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김치움이나 뭐 산에 깊은 데 들어가서 누군가를 보초를 세워놓고 주님을 그렇게 못 찾죠.
0: 그렇죠.
1: 아버지 이렇게 찾아야 되는 거예요.
0: 그들의
1: 눈물이 얼마나 뜨거울까.
0: 네.
1: 그 생각을 하니까 참 다시 한번 제가 여기 와 있는 게 너무 감사했었고 사실은 그 다니엘 기도회 하면서도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면서도 그 한 가지는 강조했던 것 같아요.
0: 예, 예, 꼭 준비돼야 된다.
1: 꼭 준비해달라,
0: 맞아요.
1: 기도해달라
0: 맞아요.
1: 그 부탁을 드렸었죠.
0: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어요. 예. 그런 마음에서 아마 이번에도 책을
1: 네.
0: 지난 연말에 내시

0: 인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1: 맞습니다.
0: 정유나 자매가 목숨을 건 갈증, 자유라는 책을 내셨어요.
1: 예.
0: 첫 책이시죠?
1: 처음 책입니다.
0: 네.
1: 제가 원래는 세상 책을 쓰고 있었어요. 부끄러운 고백인데.
0: 네.
1: 그래서 제목도 다 정해놓고 좀 자극적으로 이렇게 해서 좀 아버지도 좀 팔고 이래서 돈을 좀 벌어야 되겠다. 그래서 세상 책을 한 2년 전에 제가 쓰다가 원고가 3분의 1 정도 완성된 게뭐 이제 컴퓨터에 남아 있었어요.
0: 네.
1: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새벽 기도를 드리고 있는 와중에 좀덜 대먹었다 하는 마음을 주시. 저희 하나님은 이제 평안도 사투리로 혼을 많이
0: 네.
1: 내시는데 너 기계 살지 말라 그러시더라고요. 네 스토리가 그렇게 나와서는 안 된다. 그래서 집너저 쇠장님 뭐 아빠 얘기 이런 위주였던 책이 쭉 빠져나가고 간증집으로 정리를 하라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수익금을 이런 북한 선교, 탈북민 선교를 위해서 내가 사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바로 순종을 했죠.
0: 네.
1: 예.
0: 그래서 이제 제목도 바뀌었을 거고,
1: 맞아요.
0: 목숨을 건 갈증, 자유.
1: 네.
0: 자유라는 말을 북에서 아셨어요?
1: 북한에서 자유는 일제강점 시기에 우리가 독립을 할때그 자유. 네. 개인의 자유는
0: 그렇죠.
1: 가르쳐주질 않고 나라를 빼앗기면 자유가 억압된 거고.
0: 네.
1: 그러다 보니까 북한의 젊은 친구들이 노후전쟁에 나가서 목숨을 막
0: 오,
1: 버리잖아요. 진짜
0: 그렇죠.
1: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런 것들이 다 그런 교육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이 육에 신경 쓰지 마라. 북한도 사이비 종교 집단이잖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목숨을 바쳐서 그럴 때만이 진정한 조국의 자유 이거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거기 책에서 말하는 자유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0: 아멘.
1: 그 자유도 들어가 있고 대한민국에서 살면서 내가 살아있을 때 누려보는 자유 이것까지 다
0: 네.
1: 포함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책 페이지를 보시면 그 처음 페이지가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래서
0: 아멘.
1: 책 페이지 보시면 제가 갈라터진 북한 땅을 나와서 빛의 땅인 자유로 오는 거거든요.
0: 예.
1: 그래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0: 어떠세요? 직접 이런 자유 세계에서 이제 산 세월이
1: 네.
0: 북한에서 자유를 알지도 못하고 빼앗겼던 세월보다 이제 길어졌어요.
1: 네.
0: 그렇죠?
1: 이제
0: 한국에서 산
1: 넘어섰어요.
0: 세월이. 예.
1: 네.
0: 참 자유를 지금 누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1: 참 자유 이상입니다.
0: 할렐루야.
1: 예,
0: 네.
1: 그리고, 물론 이제 대한민국도 감사함을 잃어서 젊은 세대가 오늘날의 이 물질 만능, 이런 축복을 불평불만하는 친구들도 많아요.
0: 네.
1: 그런데 저는 하나님 안에 잡혀 있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자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평안하고, 예, 뭐, 하나님 안에 잡혀 있는 삶이 정말 축복된 삶입니다. 제가
0: 할렐루야.
1: 살면 살수록 더 느끼고,
0: 네.
1: 오히려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신앙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신앙도 진리의 하나님인 우리 하나님을 만나서 정말 많은 종교가 세상에 존재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1대1로 소통을 하잖아요.
0: 네.
1: 관계를 맺은 자들이잖아요. 이거 얼마나 큰 권세입니까?
0: 할렐루야.
1: 에.
0: 아니, 우리 유나 자매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푹 빠져
1: 네.
0: 있구나.
1: 맞아요.
0: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는 이 시간입니다.
1: 네.
0: 자, 우리 정유나 자매 이제 책의 이야기, 또책 속에 담겨 있는 뭐 북한에서의 일상이나 탈북,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 이제 차차 풀어가 볼 텐데, 먼저 찬양 한곡 듣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어요. 우리 유나 자매님 평소에 어떤 찬양 많이 은혜 받고
1: 저는
0: 계세요?
1: 하나님의 은혜.
0: 와.
1: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그 노래는 부를 때마다 눈물이 나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오늘도 함께 하십니다.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 구원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간추린 소식. 남북한과 또 해외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첫 소식은 연합뉴스가 보도합니다. 반도체 호황과 인공지능 투자 확대에 힘입어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4%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연합뉴스는 또 오만이 미국의 반대에도 이란과 함께 호르무즈 해협 통과 선박에 서비스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보도했습니다. 계속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였던 한국의 선박이 한 척 더 안전 해역으로 빠져나오면서 통항을 계획한 선박 24척이 모두 해협을 통과했습니다. 한국경제신문 보도입니다. 중국 크루즈 선 관광객이 지방의 소도시까지 찾으며 지역 상권의 새로운 소비 활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국립중앙박물관이 K-푸드의 뿌리와 한국 식문화의 역사를 조명하는 특별전 우리들의 밥상을 개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우리 정부가 1990년대 초 남북 핵협상 회의록을 공개한 가운데 북한이 핵 사찰을 거부하며 거친 협상 태도를 보인 당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가 보도한 북한 내부 소식 두 가지입니다. 평양 과학자 집단 거주지에서 과학자 자녀들이 한국의 전자도서를 보다가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데일리 NK는 중국 세관의 개인 휴대폰 통제가 완화되면서 북한산 특산물의 중국 반입이 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반도체 경기 호황과 인공지능 투자 확대에 힘입어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4%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영국의 경제분석기관 캐피털 이코노믹스는 최근

올해 한국의 실질 국내 총생산 성장률 전망치를 4%로 제시했고, 국내 재보험사 코리안 리도 4.1%를 전망했습니다. 블룸버그가 집계한 국내외 42개 기관 가운데 11곳이 올해의 성장률을 3% 이상으로 예상했으며, JP 모건과 시티, 블룸버그 이코노믹스 등 주요 글로벌 금융기관들도 잇따라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인공지능 확산에 따른 반도체 수출 호조와 대규모 설비 투자, 기술 인프라 투자 확대, 정부의 추가 경정 예산 편성 가능성 등이 성장률 전망을 끌어올리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시티는 최근 예상보다 견조한 경기 지표와 반도체 투자 확대 등을 반영해 성장률 전망치를 높였고, 우리 금융경영연구소도 반도체 특수화, 추경 효과 등을 이유로 전망치를 큰 폭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한국은행 역시 오는 8월 수정 경제 전망에서 현재 2.6%인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높여 발표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중동의 이란 맞은편에 위치해 있는 오만이 미국의 반대에도 이란과 함께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으로부터 서비스료를 받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복수의 외교 소식통 등을 인용해 오만이 최근 미국과 서방 국가들의 호르무즈 해협 이용 선박이 자발적으로 서비스료를 내는 방안을 담은 공식 제안서를 전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오만은 이를 국제법상 금지된 통행료가 아니라 항행 안전과 해상 구조, 환경 보호와 오염 방지, 비상 상황 대응 등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서비스료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란은 명칭과 관계없이 사실상 의무적으로 비용을 징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미국은 서비스료든 통행료든 어떤 형태로든 해협 이용에 새로운 비용을 부과하는 데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에 따라 앞으로 60일 동안은 상선에 무료 통항이 보장되지만, 이후 운영 방식은 오만과 이란의 협상을 통해 결정될 예정입니다. 세계 원유와 천연가스 수송의 핵심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에 새로운 비용 체계가 도입될 경우 국제 에너지 시장과 해운업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계속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중동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였던 한국 선박 가운데 한 척이 추가로 안전 해역으로 빠져나오면서 통항을 계획했던 한국 선박 24척이 모두 해협을 통과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이번에 해협을 빠져나온 선박은 자동차 운반선으로 한국인 선원 6명이 승선해 있었고, 현재 안전한 해역으로 완전히 이동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는 모두 두 척의 한국 선박만 남아 있으며, 이 가운데 HMM 나무호는 지난 5월 피격 이후 두바이 항에서 수리를 받고 있어 이달 중순 이후 해협을 빠져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다른 선박은 화물 선적 일정에 맞춰 운항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우리 정부는 중동 전쟁 발발 당시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는 한국 선박 26척과 한국인 선원 146명이 있었지만, 통항을 계획한 선박은 모두 안전하게 해협을 통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해협에 남아있는 선박들과 실시간 연락 체계를 유지하며 식량과 식수, 연료 공급은 물론 선원들의 건강 상태와 심리 상담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관계 부처가 협력해 마지막 남은 선박과 선원들의 안전도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한국경제신문 보도입니다. 중국인 크루즈 관광객들이 서울과 부산을 넘어 지방의 소도시까지 찾으면서 지역 상권에도 소비 효과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인 관광객 1,500여 명을 태운 국제 크루즈선이 처음으로 충남 서산 대산항에 입항해 관광객들이 해미읍성과 전통시장 등을 둘러보며 약 10시간 동안 지역에 머물렀습니다. 짧은 방문이었지만 대산항 인근 편의점의 외국인 매출은 지난해보다 7배 이상 증가했고, 일부 편의점에서는 중국인 매출이 90배 넘게 늘었습니다. 올리브영 서산 지역 매장의 외국인 매출도 15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업계는 크루즈 기항지가 다양해지고 자유여행을 선호하는 관광객이 늘면서 외국인들의 소비가 기존의 면세점이나 대도시 중심에서 편의점과 생활용품점, 전통시장 등 지방 상권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제주에서도

크루즈 관광객 증가에 따라 편의점과 화장품 매장의 외국인 매출이 크게 늘어나는 등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유통업계는 이러한 변화에 맞춰 지방 거점 점포를 확대하고 환전 서비스와 외국인 맞춤형 상품을 강화하는 등 지역 관광 소비를 겨냥한 대응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이 한국 식문화의 역사와 한식의 뿌리를 조명하는 특별전 우리들의 밥상을 오는 10월 25일까지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는 K-푸드가 세계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가운데 한식의 형성과 발전 과정을 처음으로 종합적으로 소개하는 특별전으로 전국의 51개 기관이 참여해 모두 684점의 유물을 선보입니다. 전시에서는 동아시아에서 한국만의 특징으로 꼽히는 숟가락과 젓가락 문화는 물론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이어진 다양한 식기와 상차림, 조리도구, 풍속화와 고문헌 등을 통해 우리 식문화의 변천 과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특히 1500년에서 2000년 전 사용된 손잡이 달린 토기 잔 100여 점은 현대 머그컵을 연상시키는 다양한 형태와 디자인으로 눈길을 끌고 있으며 3000년 전 청동기 시대 벽시와 백제 무령왕 등의 왕실 식기, 천마총에서 출토된 꽁아리에 담긴 토기, 고려시대 꿀이 담긴 청자 매병 등 당시 사람들의 식생활을 보여주는 유물들도 함께 전시됩니다. 또한 조선 후기 미식가 허균이 전국의 별미를 기록한 도문대작과 김홍도, 김득신 등의 풍속화를 통해 계절 음식과 지역별 식문화도 소개됩니다. 박물관은 세계적인 K-푸드 열풍의 바탕에는 오랜 세월 이어져온 한국인의 밥상 문화와 음식 전통이 자리하고 있음을 이번 전시를 통해 보여주고자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통일부가 1991년부터 1993년까지 진행된 남북 핵협상 회의록 3836쪽을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문서에는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이후 남북이 모두 32차례 회담을 벌였지만 핵사찰과 한미연합훈련 등을 둘러싼 입장 차이로 협상이 난항을 겪었던 과정이 담겼습니다. 당시 회담에서는 양측 대표가 서로를 깡패, 강도라고 부르거나 책상을 내리치며 언쟁을 벌이는 등 거친 신경전이 이어졌고 북한 대표가 김일성 주석의 사진이 실린 신문을 찢거나 우리 측 대표의 외모를 비하하는 발언까지 했던 것으로 기록됐습니다. 또 우리 측은 연간 40개 시설에 대한 불시 핵 사찰을 제안했지만 북한은 사찰 대상과 시기를 사전에 합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강도 높은 검증을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회의록에는 북한이 1992년 한국 대통령 선거 이후 새 정부의 대북 정책을 지켜보겠다며 협상을 늦추려 했던 정황도 포함됐습니다. 통일부는 이번 자료가 북한 핵 문제를 둘러싼 초기 협상 과정과 북한의 협상 방식, 당시 남북관계 실상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료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평양시 은정구역 과학자동에서 국가 핵심 과학자들의 자녀들이 한국 소설과 북한 체제를 비판하는 전자도서를 몰래 열람하다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데일리 NK 평양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 16살 동갑내기 청소년 3명이 부모들이 출근한 사이 한 친구의 집에 모여 휴대전화와 소형 컴퓨터를 이용해 SD카드에 저장된 문서 파일을 함께 보다가 주민 신고로 체포됐습니다. 현장에서는 한국 소설과 이른바 불순 도서가 담긴 SD카드와 전자기기가 압수됐으며 당국은 이들이 금지된 자료를 반복적으로 열람한 것으로 보고 구역 안전부 감방에 구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과학자 동은 북한이 핵심 과학자들과 가족들에게 제공하는 대표적인 집단 거주지인 만큼 주민들은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현지에서는 자녀들뿐 아니라 국가 연구에 종사해온 부모들까지 책임을 지고 지방으로 추방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퍼지고 있다는 전언입니다. 소식통은 북한 당국이 이번 사건을 단순한 청소년 일탈이 아니라 체제 위협 행위로 규정하고 대책회의를 이어가고 있으며 학생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사상 비판 모임과 검열도 한층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일리 NK가 보도한 내용입니다. 북중 접경 지역을 중심으로 중국 세관의 개인 휴대품 검사가 이전보다 완화되면서 북한산 건어물과 농산물 등의 중국 반입이 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데일리 NK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북중 간 인적 왕래가 증가하면서 사업이나 친척 방문 등의 목적으로 국경을 오가는 사람들이 북한산 건

농어물과 농산물, 식료품 등을 개인짐에 넣어 중국으로 들여오는 사례가 부쩍늘었습니다. 과거에는 중국 세관이 유엔 대북 제재를 근거로 개인짐까지 엄격하게 검사해 소량의 북한산 물품도 반입이 쉽지 않았지만 최근에는 대량 반입은 계속 단속하면서도 개인이 휴대하는 소량 물품에는 비교적 유연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전언입니다. 이에 따라 중국 지린성 옌지 일대에서는 북한산 말린 오징어와 꼴뚜기, 새우, 게살 등 건어물은 물론 나물과 약초, 북한 식료 공장에서 생산된 식품을 판매하는 개인 거래가 다시 활기를 띠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식통은 코로나19 이후 사실상 중단됐던 북한 특산물 거래가 최근 다시 살아나는 분위기라며 중국 내 조선족과 탈북민뿐 아니라 호기심으로 북한산 제품을 찾는 소비자들까지 늘면서 소규모 거래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0: 7월 6일 월요일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월요일 북한 지역 전 지역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아침 기온은 20도에서 24도, 낮 기온은 24도에서 30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시야가 흐려지고 길이 미끄러울 수 있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봅니다. 평안도 지역은 종일 흐리면서 비가 내리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은 평양 23도, 신의주 22도로 출발하고요. 낮 최고기온은 평양 28도, 신의주 27도가 되겠습니다. 황해도 지역도 흐린 가운데 종일 비 소식이 있는데요. 아침 최저기온은 개성 21도로 시작하겠고 낮 최고기온은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함경도 지역 역시 온종일 흐리면서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함흥 24도, 청진 21도로 시작하고요. 낮 최고기온은 함흥 28도, 청진 24도에 머물겠습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 모두 흐리면서 비가 내리겠고요. 파도의 높이는 전해상에서 1에서 2m 사이로 일겠습니다. 이상 월요일 북한 지역 날씨였습니다.
1: 오늘도 샬롬 대한민국입니다와 함께해 주신 남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나님 품에 있으면요, 근심 걱정이 없는 게 아니라 근심 걱정을 이겨낼 힘이 생깁니다. 또 그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게 되고요. 또 주님을 믿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값없이 얻게 된 영생, 이 구원이라는 삶 속에서는 그곳에는 눈물도 아픔도 없어요. 이런 삶을 누리길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주님 앞으로 꼭 나오시길 축복합니다. 또한 이 시간에는 여러분의 응원의 메시지와 한 줄 기도 문자로 기다리고 있어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은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린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이었고요. 우리 주님과 함께 평안한 시간 보내십시오. 샬롬. 북녘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매 주중의 첫날인 월요일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에서는 월요일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요. 야고보서 5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야고보서 5장 11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으로 한번더 함께합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고 말하니 너희가 욥의 인내에 대하여 들었고 주께서 긍휼하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자비와 긍휼이 충만하시다. 자비하신 우리 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순종과 감사함으로 나아가길 소망하면서요. 지금 있는 곳에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것에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며 일하실 줄 믿는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한 주 보내시기를 중보합니다. 이 믿음의 선포와 함께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출발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시편 62편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아뢰고 또 아뢸지라도 기다리는 것이 너무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오르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길 원합니다. 날마다 감사를 선택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며 좁은 길과 오르막길을 택할 수 있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길을 택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을 구하며 함께 나눈 시편 62편 5절의 말씀. 사랑하는 남과 북의 청취자 여러분, 이번엔 북한어 성경으로 한번더 함께 합니다. 나의 영혼이 침묵 가운데 하나님만 기다리니 나의 소망은 그에게서 나온다. 우리의 반석, 우리의 구원, 우리의 요새 되시는 주님 안에서 이 새벽의 문을 함께 열면서요.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오늘 하루를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주를 멀리 떠났다. 강찬 목사님의 목소리로 그리고 호산나 싱어즈의 만유의 주제 두 곡의 찬송 함께 올려드리고요.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에바다, 열리라는 뜻이라고 그러죠. 듣지 못하고 말 못하는 장애 가진 사람들 얼마나 답답했는가. 그러나 그거보다 더 답답한 사람은 사실 영적으로 눈이 멀고 영적으로 귀가 먹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더 답답할 것인가.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새로 온 진리를 한번 깨닫고 싶어서 연구를 해봤어요. 첫째, 불쌍한 처지에 놓여있는 사람들이죠. 마가복음 7장 3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귀먹고 어눌한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했다고 그랬죠. 한평생 듣지도 못하면서 말도 못하고 얼마나 답답했던가 생각을 해봤을 때 첫째로 He was deaf, 못 듣는 사람의 처지. 아름다운 음악 소리도 들을 수가 없고 아기 우는 소리도 아기 웃는 소리도 아기 보채는 소리도 들을 수 없고 어머니의 인자하게 부르는 소리도 들을 수가 없고 찬송가도 설교도 들을 수가 없고 친구들의 재미있는 얘기도 들을 수가 없고 위험에 임박했을 때 소리 질렀는데도

0: 못 듣고 아침에 새소리도 들을 수 없는 불행, 못 듣는 사람의 처지를 한번 생각해 봤을 때에 얼마나 답답했겠는가. 두 번째로 말을 못했습니다. He was dumb. 말씀 어짜에다가 말 더듬음 하는 눌자가 있죠. 말을 못해서 어눌했다. 안 들리는 것도 서러운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장애는 얼마나 답답했는가. 자신의 의사도 표시 못하고 남을 칭찬하는 말도 못하고 좋은 소식을 전할 수도 없고 본 것을 전할 수도 없었습니다. 나의 말,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나의 말은 친구를 웃기기도 하고 울리기도 하고, 나의 말은 파도를 일으키기도 하고 바람을 잠재우기도 한다고 그랬죠. 나의 말은 용기의 씨가 될 수도 있고 좌절의 뿌리가 될 수 있다고 그랬죠. 나의 말은 건설의 초석이 될 수도 있고 파괴의 방명이가 될 수도 있다. 나의 말은 꿀이 될 수도 있고 독약이 될 수도 있다. 내 말을 어떻게 해야 되나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번 정도 생각해야 할 문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워시빌더스의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리고 이정림 사모님의 내 맘이 낙심되며 찬양까지 두 곡의 찬송 함께 했습니다. 계속해서 찬양 더 올려드린 후에요. 북한이 고향인 우리 형제와 자매분들 가운데 남한에 정착한 지 10년이 채 되지 않은, 이곳에서 신분증을 받은 지 10년이 채 되지 않은 분들과 그 탈북 여정부터 정착기까지 함께 나누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정착 1년 차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바리톤 김성결 씨의 아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극동방송의 음반 가운데 있는 찬양인데요. 피아니스트 최준혜 씨의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찬송과 연주 찬양으로 올려드립니다.

0: 안녕하세요. 남한 정착 1년차 함경북도가 고향인 김사라입니다.
1: 한국 정착 1년차 함경북도가 고향인 김사라 자매님과 함께하는 시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또 스튜디오로 모셔봅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0: 네, 안녕하세요.
1: 네, 이곳 정착 1년차 가운데 지금은 수원에서 한 가정을 이루시고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던 그 은혜의 여정들 지난 시간까지 함께 나눠주셨어요. 그리고 이곳 서울까지도 교회를 다니시는
0: 네.
1: 같은 고향 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들, 그 은혜의 말씀들 다 같이 나눠봤는데 선생님

0: 이곳에 오셔서 사실 많은 분들이 무수한 선택지 앞에서 사실 혼란스러워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서는 내가 모든 걸다 선택하고 나아가야 되잖아요. 직업부터 시작해서 당장 내일의 일들, 그리고 공부를 할지 아니면은 어떤 거를 바로 경제생활을 할지, 그리고 경제생활도 여기저기 일자리가 참 많아요. 선생님은 어떤 선택지를 탁 처음에 고르셨어요?
1: 저는 요양보호사.
0: 요양보호사.
1: 요양보호사 공부를 하고 싶었어요. 언젠가 제 머리에 제 요양보호사 공부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제 나름대로 생각한다면 요양보호사 직업도
0: 네.
1: 봉사 활동이잖아요. 봉사. 그리고 섬긴다면 또 섬긴다고 볼수 있지 않을까. 누군가의 아파하고 누군가 힘들어하는 사람.
0: 네.
1: 내가 직접 도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에서 요양보호사를
0: 섬김과 도움의 은혜를 누군가에게 다시금. 근데 이거를 공부하는 데는 하나 원으로 다시 들어가서 수업을 받거나 한다고 알고 있어요. 그럼 자격증까지 다 공부하시고 따신 거예요?
1: 땄습니다.
0: 언제 따셨어요?
1: 자격증은 5월 중순경에
0: 5월
1: 나왔고,
0: 중순에요.
1: 5월 중순경에 땄고. 과정을 마치기는 4월 말까지 과정을 마치고
0: 그러면 바로 또 지원서를 넣고 취업을 할수 있는 상황이신 거예요?
1: 언제든지 취업은 가능하고요. 제가 이제 요양보호사 공부를 하려고 보니까 이제 부족한 것이 하나 있어요. 이제 북한에서 나름대로 살고
0: 네.
1: 지식이 없잖아요. 싸운 지식이 없고 중국에서는 또 20년간을 헐레벌떡 그냥 삶을 살다 보니까 싸운 지식이 하나도 없고, 대한민국으로 딱 들어오니까 이제 머리에 든게 있어야 되고, 책도 많이 봐야 되고, 이제 지식이 많아야 돼서.
0: 네.
1: 제가 제일 필요한 것이 컴퓨터 자격이 아닐까. 그래서 지금 컴퓨터 자격증 따려고 그 준비하고 있습니다.
0: 요즘은 업무를 다 컴퓨터로 하다 보니까
1: 그쵸.
0: 요양보호사를 해도 뭐
1: 해도.
0: 일지를 쓰거나 아니면 뭐를 주문하거나 정말 그 사소한 것부터 해가지고 컴퓨터 공부를 하시고 그러면은 자격증을 따시고 어느 정도 익히신 후에는 바로 보호사로서
1: 제가
0: 일을
1: 지금은 사회복지사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0: 사회복지사까지요?
1: 사회복지사도
0: 네.
1: 요양보호사하고 친밀하게 연관된 부문이고 또 컴퓨터 빼놓을 수 없고요. 그래서 하나하나 하다 보면은 이제 완벽한 사회복지사, 이제 사회에서 제일 요구가 될 사람이 아닐까.
0: 그쵸, 맞아요. 근데 이렇게 요양보호사로서 또 사회복지사로서 사회 일원으로 나아가는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착 1년차를 넘어서 앞으로 또 5년차, 10년차가 될 텐데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진짜 언제 도적같이 복음 통일을 이루어 주실지 모르잖아요. 정말 그때가 오면 선생님은 뭘 하고 싶으세요?
1: 복음 통일이 오는 날에는 제일 하고 싶은 것이 섬기는 삶으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제가 하나님을 알게 돼서 제일 마음에 가진 것이 진짜 우리처럼 힘들게 사는 사람, 섬기는
0: 네.
1: 삶. 이제 그것이 자본주의 국가든 사회주의 국가든 어떤 국가에도 이제 아픈 사람도 있고 힘이 든 사람이 있지 않을까.
0: 네.
1: 그런 사람을 이제 도우면서 직업도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직업을 선택했고 이제 이것을 꼭 복음 통일의 그날에 이제
0: 네.
1: 써먹지 않을까 싶습니다.
0: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실 그 여정들을 기대하면서 그러면은 저희가 보통 이제 이렇게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나누면서 북녘의 주민분들이 들었을 때는 사실 이 모든 게 생소할 수 있어요. 은혜가 도대체 어떤 거고? 은혜라는 단어를 북한에서는 또 다르게 사용을 하니까.
1: 그렇습니다.
0: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북한에서는 되게 폐쇄적으로 교육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고향 주민들에게 그럼 이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한다면 어떻게 소개할 수 있을까요?
1: 저는 이렇게 간단하게 말할 수 있어요. 살아계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일을 선택할 권리를 주시고 또
0: 아멘.
1: 내가 살아나가는 과정을 네. 하나하나 이끌어내는 그런 주님. 힘들 때에도 그때도 하나님, 슬플 때도 하나님. 내가 결국에는 그 끝에 가보면은 힘들고 슬프고 웃고 오다가 마지막에는 정말 화려한 화원이 있습니다. 거기가 바로 천국이 아닐까. 그곳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 곳. 예, 하나님을 알고 하나하나 이렇게 오다 보게 되면은 북한 사람들도 이제 인침 알아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 김일성 또 김정일 예, 수령을 이렇게 두뇌로 삼고 예, 그 사람들을 알아가는 그 과정이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바꿔놓고 네. 생각하면은
0: 아멘.
1: 쉽지 않을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도 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나름대로 예, 저는 하나님을 알면서 제 받은 은혜 그 축복이 아 내가 겪어왔던 고통과 슬픔도 바로 오늘 하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얻은 가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북한에 우리 하나님이 예, 하나님이 이제 임하셔서 구원의 손길 버텨주셔서 복음 통일이 오는 그날 이제
0: 네.
1: 우리 북한 분들도 남한에 계시는 모든 분들처럼 행복하게 자기 권리를 찾고 예, 자기 이름도 찾고 소망을 잊고 천국을 바라보는 그런 날이 이제 꼭 올 것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0: 아멘. 그러면 또 이렇게는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나에게 네모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그러니까 각자에게 임하시는 각자가 만나는 하나님이 참 또 다채로우시잖아요.
1: 네.
0: 누구에게는 따뜻한 하나님으로 어느 날 만나주시고 위로의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뭐 아버지 하나님
1: 네.
0: 만나주시는데 우리 김사라 자매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1: 성경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했다고. 저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0: 사랑의 하나님.
1: 네.
0: 사랑의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있는 혹시 선생님이 뭐 찬송가나
1: 네.
0: 아니면 성경 구절이 있을까요?
1: 네. 이제 부모도 영원히 저와 함께 끝까지 살아못 줍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저와 끝까지 동행해 주시고 영원히 저를 지켜주실 그런 분이 있습니다. 이제 나의 영원하신 기업
0: 오.
1: 네, 찬송가 435장

0: 이 우리의 영원하신 기업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러면 이 방송을 또 마무리를 하면서 우리 선생님께서 북녘교 주민분들에게 혹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어떤 이야기를 할수 있을까요?
1: 저는 북한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하루빨리 살기 힘들고 인간이 아닌 이런 삶을 사는 그런 가난 속에서, 고난 속에서, 슬픔 속에서

0: 하루빨리 구원되길 간절히 바라고 주님이 은혜가 임하여 구원의 손길 붙이시어서 오늘 하루빨리 우리 북한 땅에도 햇빛 찬란한 그 천국의 소망을 이루는 그런 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1: 아멘.
0: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죽지 않고 영생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1: 아멘. 예수님을 믿으면 정말 우리가 그간 경험했던 그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경험했던 행복과 은혜와도 네. 비할 수 없는 그런 선물을 주시잖아요. 네. 그 행복을, 그 선물을, 그 영원한 생명을 함께 누리기를 다시 한번 소망하면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이곳 정착 1년차 김사라 선생님과 함께한 이야기들 함경북도에서 중국 땅을 거쳐서 제3국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고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정착생활을 하신 지 1년차가 되어가는 김사라 선생님과의 이야기는 저희가 여기서 마무리를 하지만 또 오늘 이후에 선생님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또 선생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또 다음 그 스텝 걸음들을 인도해 주실 북한 땅에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경북도가 고향인 이곳 정착 1년차 김사라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아멘.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FM 90.3MHz, 울릉 FM 96.7MHz, 출력 3kW, 호출부 HLDG로 방송되는 FEBC 포항극동방송입니다. 포항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순수 복음방송입니다. 포항극동방송은 매일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포항극동방송은 포항시 북구 용당로 164에 연주소를 두고 FM송신소는 포항시 도음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의 출연자들의 의견은 반드시 포항극동방송과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포항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들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포항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김영보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포항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FEBC FM 포항극동방송입니다. HLDG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전진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오늘 함께하는 마태복음 6장 34절의 말씀을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주님의 완벽한 계획 가운데 믿음으로 오늘도 순종의 걸음, 충성과 그 사랑과 은혜의 걸음을 내딛으며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우리 사랑하는 남과 북의 청취자 여러분, 찬양으로 함께 출발할게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0: 김 대표의
1: 내 돈 내 산.
0: 김 대표의 내 돈 내 산. 우리 양강도 해산이 고향인 평양에서 또 수년 동안 계시다가 그리고 북한에서 극동 방송을 듣고 이곳으로 정착하신 김영수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아, 이게 진짜 여름이 뭐 7월에 접어들면서 이 더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대표님.
1: 네, 지금 뭐 세계적으로 지금 온난화라 그러니까요. 지구 온난화가 아마 네. 지금 북극에 있는 얼음도 막 녹아내린다고 하니 뭐 처음에 한국 왔을 때보다 더 더워지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예. 계속해서 기온이 더 올라간다고 하는데 네. 우리 북녘의 주민분들도 그러실 것 같아요.
1: 아, 그렇죠. 북한에서는 한국보다는 제가 한국 와서 처음에 있잖아요. 강원도가 지금 한국은 제일 추운 지방이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북한에서도 강원도가 제일 더운 지방 쪽으로 되는 거예요, 지금.
0: 아.
1: 그렇잖아요. 북한은 꼭대기 올라가면 더 춥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북한에서는 제가 고향은 북쪽인데 평양에서 제가 19년 살았잖아요.
0: 네.
1: 아, 정말 죽을 맛이었어요. 너무 더워서. 근데 에어컨 자체는 한국은 뭐 집에도 에어컨, 나가도 에어컨. 상점 뭐 모든 데가 다 에어컨이 있다 보니까
0: 네.
1: 여름 괜찮잖아요. 특히 승용차에도 다 이제 에어컨이 있다 보니까. 근데 북한은 여기보다는 북쪽이지만은 시원할 것 같아도 여름이 더 힘듭니다.
0: 아.
1: 에어컨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 많아요.
0: 그렇죠. 여름을 나는 방법부터 시작해서 참 간극이 큰데 오늘은 또 그에 대한 이야기, 그에 대한 내 돈 내 산을 준비해 주셨어요. 바로 한번 만나볼게요.
2: 7월 1일 승용차 에어컨 냉매가스 충전 18만 원이 결제됐습니다.
0: 일단은 이 냉매가스에 대해서 북한 주민분들에게 좀 이해가 있을까 싶어요.
1: 네, 혹시 북한 주민들이 아마 냉동고, 북한은 냉동고라 그러거든요. 냉동기죠. 냉동기인데
0: 네.
1: 이게 지금 안에를 차게 하려면 그 냉매가스라고 하는 것이 그게 이제 전동기로 해서 돌아가서 쭉 돌면서 그게 이제 차게 만들잖아요. 그런데
0: 네.
1: 이 자체를 에어컨이라고 하는 거는 찬 바람 나오게 만드는 거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우리가 조절하는 걸 돌려서 몇 도를 맞추면 그 이제 적정한 온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바깥 온도가 35도까지 높다 하지만은 수용차에 타가지고 시동을 넣어가지고 그 온도를 내가 한 25도를 맞추겠다 하면 그러면 온도를 맞춰놓으면 그 수용차 안은 밖엔 아무리 더워도 그 안은 엄청 시원하잖아요. 우리 집에도 그런 게 있고 근데 그 냉매가스라는 게 그게 돌아가기 때문에 그러한 건데 이 냉매가스 있잖아요. 수용차에 있고도
0: 네.
1: 어떨 때는 한 몇 년 지나고 나면 냉매가스가 어떻게 새는지 들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보충해 넣거나 아니면 완전히 바꿔놓거든요. 전 이번에 바꿔놓았어요, 완전히.
0: 그러니까 이게 시원하게 하는 에어컨을 작동하게 하는 원료 중에 하나.
1: 네, 그렇죠.
0: 라고 우리 주민분들이
1: 네.
0: 이해하면 또 좋을 것 같은데 에어컨 자체도 사실은 저번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 북한의 유행을 불러일으킨 지도 그것도 최근이잖아요, 대표님.
1: 북한에서는 에어컨이나 안 걸고 냉온풍기 이렇게 말했어요.
0: 냉온풍기.
1: 네, 근데 그게 그 옛날에는 평양에 가면 주황당 비석급 되는 간부들 집에만 이제 일본산 갔다가 이제 걸었거든요. 근데 지금도 아마 북한산은 아마 없을 거예요. 다 이제 중국이나
0: 네.
1: 아니면 일본산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한국은 에어컨이 워낙 좋으니까
0: 그쵸.
1: 대한민국의 삼성, LG 그 외에도 이제 뭐 캐리어 각종 이제 에어컨 업체가 엄청 많잖아요.
0: 네.
1: 이런 업체들에서 경쟁적으로 만들다 보니까 제품 질도 좋고
0: 기능도 많고.
1: 예, 그러니까 한국에 와서는 어떻든 무덥다 하는 여름에도 바로 이제 집에서 나오면 차에 타면 바로 이제 에어컨 틀고 그다음에 사무실 가면 또 다 에어컨 돌다 보니까
0: 네.
1: 큰 건물 안에서 옆을 지나가도 문만 열려지면 그 안에서 찬바람이 확 나오잖아요. 완전히.
0: 그리고 저도 이제 귀가할 네. 때마다 20분 전에 미리 휴대폰으로 에어컨을 집에 틀어놓기도 하고
1: 그렇죠.
0: 그 기능이 지금, 다 있잖아요.
1: 그렇죠. 사람이 없어도 핸드폰 가지고 집에 거 먼저 틀어놓고 미리. 딱 가면 시원하게 되고 이렇게.
0: 네. 네. 근데 이번에 또 승용차에 있는 에어컨을 관련해서 해주셨는데 북녘에 계신 분들은 집에도 에어컨이 사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간부 중심으로 해서 이제 평양 중심으로
1: 개인들은 거의 없어요.
0: 커졌겠죠.
1: 네. 그 선풍이나 그 사다가 돌릴 정도고 에어컨은 네. 거의 없죠.
0: 그럼 승용차는

0: 또 두말할 게
1: 그러니까
0: 없겠네요.
1: 북한에서 만든 차라고 하면 옛날에 갱생차라고 하는 차가 있었는데 트럭이, 그러니까
0: 네.
1: 승용차가. 거기도 에어컨이 없었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트럭도 없고 한국은 버스, 트럭 모든 차들이 에어컨 안 넣는 차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번에 우리 한국 승용차들은 다 에어컨 있단 말이에요.
0: 네.
1: 그러니까 그건 겨울에는 에어컨 틀면 더운 바람 나오면서 안이 춥지 않고 또 여름에는 또그 에어컨 돌리면서 온도 낮춰놓으면 찬 바람 나오면서 또 시원하고 이렇잖아요.
0: 네.
1: 근데 이 냉매가스가 이번에 나가가지고 보니까 조금 좀찬 바람 나오는 게 약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완전 바깥이었죠. 근데 물어보니까 정비소 가니까 정비소에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매 마을마다 보면 차 정비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서 제가 물어보니까 이거 아무래도 좀 깨됐으면 아마 더 보충하거나 아니면 또 새로 더 넣으면 된다 해가지고 그래 그럼 이번에 새로 넣읍시다 해가지고 이 바깥이 완전히
0: 거의 얼마 만에 바꾸신 거예요?
1: 그한 5년 좀 됐는데요. 원래 10년 돼도 안 바꿀 때도 있긴 한데
0: 네.
1: 이번에는 제가 좀더 빵빵하게 좀 착하게 좀 하려고 그래 바꿨습니다 이번에.
0: 그래서 승용차에 에어컨을 위한 냉매가스 충전을 18만 원을 결제해 주셨는데, 사실 이게 횟수로만 따져도 뭐 5년째 됐다고 하셨지만 10년까지도 쓰는 거잖아요.
1: 네, 그렇죠. 뭐 18만 원이면 뭐
0: 네.
1: 하루 벌어서 할수그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해놓으면 한해 여름이 아니라 또한 5년 혹은 10년 이상은 또 간단 말이에요. 네,
0: 네.
1: 그러니까 뭐 부담은 안 되죠. 그런데 어쨌든 사람은 살아가는 게 편안해야 되니까
0: 네.
1: 시원하고 여름에는 그래서 이번에 예, 또 이렇게 승용차 에어컨 냉매가스 또 이제 예, 이번에 교체한 겁니다.
0: 이거를 또 저희가 그간에 설명해왔던 시간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북녘 주민분들과 화폐 단위인 원은 같지만, 이게 가치가 다르잖아요. 여기서의
1: 그렇죠.
0: 1,000원과 북한에서의 1,000원이. 그래서 북한에서 이야기하는 18만 원이 아니고, 18만 원. 그러니까 이곳의
1: 우리
0: 노동 가치로 따지면,
1: 한국 가격이죠.
0: 네.
1: 이 달러로 치면 그한 150달러가 한
0: 100, 한 2, 30? 요즘 또
1: 그게
0: 환율이
1: 되겠네. 150달러.
0: 올라가지고.
1: 네. 근데 이 정도면 뭐 부담이 안 되죠, 사실은. 이게
0: 네.
1: 뭐 지금 보통 한국에 있는 우리 일반 노동자도 하루나 하루 반 정도만 일해도 이거는 벌수 있는 돈은 되잖아요.
0: 네, 그쵸.
1: 예, 그건 문제 없죠. 근데 북한은 아마 이제 100달러라고 하면 엄청 큰 돈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한국은 뭐 100달러는 뭐 보통 보면 뭐 하루가 아니라 반나절이라도 벌수 있는 돈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게 부담이 안 됩니다, 사실은.
0: 저희가 이렇게 승용차에도 에어컨을 아주 상시로 틀 수가 있고,
1: 네.
0: 집에서도 잘때 그냥 켜놓고,
1: 그렇죠.
0: 너무 에어컨 바람 때문에 건강을 해칠까 봐 이거를
1: 네.
0: 취침 예약이라고 해놔서.
1: 다 이제 그런 기능이 있잖아요,
0: 네.
1: 이제는. 예.
0: 쓸
1: 자기
0: 수 있어.
1: 전에는 지침으로 이야기해 놓으면 자동으로
0: 맞아요.
1: 이제 돌다가 또 멎어버리고 이렇게 하니까.
0: 그러니까요.
1: 예, 참 이게 지금 너무도 발전했어요.
0: 네. 근데 북녘에서는 우리 대표님 그러면은 그때는 에어컨이 집에 있으셨어요?
1: 없었어요. 없었고, 저희 회사 있잖아요.
0: 네.
1: 장비 중에 김일성, 김정일이 건강장수하는 연구소다 보니까 그 연구소 안에 제일 비싼 이제
0: 장비가.
1: 장비가 있었어요. 근데 그 장비는 항상 21도부터 23도 정도를 맞추라. 이렇게 이제 그 지도서까지 카탈로그에 다돼 있어가지고
0: 네.
1: 그 온도 맞추려니까 할수 없이 그거는 겨울에는 또 이제 온도가 내려가니까 덮여야 되고 근데 온도를 딱 맞춰놓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일본산 그때 그 이제 브랜드가 내셔널이라고 하는 그
0: 네.
1: 일본산 에어컨이 우리 연구소에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한국 거보다는 좋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한국산은 너무도 좋은데 그때는 그게 창문이라 매달아서 쓰는 거였거든요, 그때. 근데 어쨌든 저는 집에다가는 없었고 그 우리 회사에는 있었어요, 연구소에.
0: 참, 기계를 위한 에어컨은 있으면서
1: 네.
0: 사람을 위한.
1: 맞습니다. 맞습니다.
0: 근데 이것도 지금 한창 뭐 평양에 몇년 전부터 유행이 불었다고는 하지만, 이조차도 사실은 전기를 쓸수 있는 시간이 제한돼 있는 거잖아요.
1: 그렇죠. 전기 때문에 또 문제입니다.
0: 네. 오늘은 또 이렇게 여름이면 당연히 또 생각하게 될 에어컨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또이 가운데 계절마다 느끼는 북녘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이 있는 이 가운데 묵상하신 말씀이 있으시다고요?
1: 정말 하나님 말씀은 우리 인생의 그 어느 뭐 정말 그 모든 삶의 구석구석까지도 말씀이 해당되지 않는 말씀이 진짜 빠진 게 없어요.
0: 네.
1: 이번 말씀도 보면 요한계시록 7장 16절 말씀 그들이 다시는 주리지도 아니하며

0: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아멘.
1: 아멘.
0: 아, 참 이 말씀 보게 되면요, 이 하나님 말씀에는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믿는 그 자녀들한테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복 주는지. 그러니까 결국 북한에서는 우상 믿다 보니까 더운 날에도 땀에 쩔어서 힘들지만은 이렇게 하나님 믿는 우리 대한민국의 이 한나라 같은 천국 같은 대한민국에서는 항상 어디 가나 더울 세라 에어컨 둘 수 있고 또 겨울이 추우면 뜨거운 바람 나오는 이런 정말 천국 같은 삶 아니겠습니까?
1: 네. 밤낮으로도 지켜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뭐 뜨거운 가운데서도 추울 때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의 은혜잖아요. 주님의 그 사랑과 네. 은혜 가운데 남과 북이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날을 위해서 또한 기도하면서 오늘의 내돈내산은 또 여기서 인사를 드릴 텐데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돈내산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북방연구소의 김영수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됨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복음 한 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로마서 10장 13절의 말씀, 오늘의 복음 한 줄입니다. 오늘의 복음 한 줄 로마서 10장 13절의 말씀을 남과 북의 언어로 한 차례씩 함께 하실 텐데요. 필요에 따라 받았으며 또 읊조리며 주님의 말씀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의 말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북한어 성경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의 복음 로마서 10장 13절의 말씀을 찬양한 곡 함께 하시는 동안 묵상할 텐데요. 찬양 후에는 열방샘교회 이빌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과 함께 인간인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로마서 10장 13절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가운데 구원이란 무엇일까요? 구원이란 말은 사전적인 의미로 어려움이나 위험에 빠진 사람을 돕거나 구하여 주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두 번 큰 어려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누구나 나를 이 어려움의 문제에서 건져줄 구원의 손길을 느낍니다. 그리고 구원의 손길을 받게 되면 평생 그 은혜를 잊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르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누구나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은 죄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육정이 빚어내는 것은 이런 명백합니다. 곧 음행, 추행, 방탕과 우상숭배, 마술, 원수 맺는 것, 싸움, 시기, 분노, 리기심, 분열, 당파심, 질투, 술취함과 흥청대며 먹고 마시는 것, 그 밖에 그와 비슷한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도 경고한 바 있지만 지금 또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짓을 일삼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모든 사람이 죄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그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결국은 영원한 생명과 자유와 행복이 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마지막 날 용서받지 못한 죄인으로 심판을 받아 영원한 지옥의 불못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여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진다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죄로 인한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려 죽임을 당하는 형벌을 받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나 대신 십자가에서 영원한 고통의 형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나 대신 십자가의 형벌을 담당하신 예수님을 믿고 나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면 구원을 받아 영생을 얻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가 누구든지 과거와 현재에 어떠한 죄를 지었던지 주님이신 예수님을 이 시간 영접하면 모든 죄에서 용서함을 주시고 영원한 구원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모든 죄와 문제에서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면 저를 따라 영접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오늘 주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믿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오니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저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이 시간 저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저를 위하여 3일 만에

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7월 6일 월요일 날씨입니다. 현재 남한은 전국적으로 비 소식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비 소식에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니 빗길 이동 시 각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남한의 아침 최저 기온은 20에서 24도로 출발하고요. 낮 최고 기온은 25에서 30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북한은 전 지역이 대체로 흐리면서 지역에 따라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는데요. 아침에 최저 기온은 14에서 23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 기온은 20에서 30도로 오르겠습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 모두 날씨가 흐리면서 종일 비가 내리겠는데요. 파도의 높이는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 모두 1에서 2m 사이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빗길에 오가는 발걸음마다 주님의 안전한 보호하심이 함께하시기를 바라며 영육간에 늘 강건하시길 기도합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영혼 찬송까지 함께했습니다.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목소리로 함께 찬양했죠. 오늘 함께 나누었던 복음 한 줄 시간의 말씀과도 같이 영원한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며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천국 소망과 그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사랑하는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하면서요. 오늘의 복음의 메아리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0: HT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북한 구원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주빌리 기도회 상임위원이신 사랑의 교회 북한 사랑의 선교부 이기원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1: 오늘도 자유의 땅에서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를 올려드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축복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런 축복을 누리고 있지만 단순히 태어난 곳이 이런 자유가 없는 곳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오늘 이 순간도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배고픔과 병마 그리고 억압과 압박 가운데 신음하며 살아가고 있는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들에게도 속히 예배의 자유, 신앙의 자유, 그리고 복음을

마음껏 들을 수 있는 그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피 흘림 없는 복음적 평화통일을 이 한반도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북송의 위험 가운데 있는 탈북민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지켜 주옵소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0: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북한 구원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주빌리 기도회 상임위원이신 사랑의 교회 북한 사랑의 선교부 이기원 목사님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성도 여러분, 거룩한 주일 잘 보내셨습니까? 어제 거룩한 주일 맥주감사 주일로 드리면서 돌아보는 반년의 시간들이 모두 은혜였습니다. 7월은 본격적인 더위와 장마로 몸도 마음도 균형을 잃기 쉬운 시기이지만, 그러나 한적한 곳을 일부러 찾아 습관적으로 기도하셨던 우리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이 한 달도 변함없는 영성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신체의 건강을 위해서도 우선 규칙적으로 생활하셔야 하겠고요. 일상의 영성을 위해 하루의 일과를 아침 예배를 축으로 여시면 가장 좋을 듯합니다. 또 한 번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어서 오세요, 예배자 여러분. 주후 2026년 7월 6일 월요일 FEBC 아침을 여는 예배입니다. 우리의 영원하신 왕 하나님께 경배 찬양 드립니다. 영광스러운 주를 보라.

0: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10편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문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0편 1절에서 7절까지 함께 봉독하셨습니다. 도안교회 양형주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십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1: 자, 오늘 이 시편 110편은 메시아의 시로 알려진 아주 중요한 시편입니다. 특별히 신약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하는 시편이기도 하지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반대하고 믿지 않는 이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직접 이 시편 110편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누구겠느냐 하는 질문을 던지기도 하셨죠. 자,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41절을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물으셨죠. 야,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그러자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러자 말씀하시죠. 야,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돼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셨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자, 이렇게 물어보니까 바리새인들이 한마디도 이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묻는 자가 없도다 그러죠. 자, 다시 시편 110편으로 오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참 신비로운 성령 가운데 다윗이 경험했던 것을 고백을 하고 있죠. 자, 1절에 보면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자, 다윗이 뭐라 그러냐? 나의 주에게 말씀하셨다 그럽니다. 여기 내 주라는 말은 아도니라는 이제 히브리어입니다. 아도니 그러면 아도나이의 1인칭 소유격입니다. 나의 주, 아도나이 그럼 주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도니 그러면 나의 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주님에게 말씀하시기를. 자, 여러분 이게 아주 특별하고도 신비로운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주님에게 말씀하셨다. 나의 주. 그러니까 이 다윗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면 여호와 하나님이겠죠.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구별된 인격에 다른 주께 구별되는 주님에게 말씀하셨다 그럽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이거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하지 않고는 도저히 불가능한 이해죠. 자, 천상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주님에게 말씀하셨다. 자, 근데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자, 하나님께서 너희의 원수들, 우리 마귀 사탄들, 나의 주 아도나이를 반대하고 원수처럼 행하는 이들에게 이들을 너희의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자, 발판이 된다라는 건 자, 이들을 발판으로 삼는다. 이들이 완전히 복속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복속할 때는 엎드리면은 그들 위에 발을 턱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승리했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완전한 승리를 거둘 때까지 하나님께서 원수를 멸하고 뱀의 머리를 깨부실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자, 오른쪽에 앉아 있다라는 건 여러분 하나님 성경의 오른편은 권능의 상징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나를 붙드신다라고 할 때는 권능과 능력의 손으로 나를 붙드신다 이런 뜻이죠. 자, 그런데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이것은 이 여호와와 같은 동격의 자리에 신적인 존재를 그분의 우편에 함께 이것은 공동의 통치권을 나눠서 통치권을 갖는다. 함께 다스리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원수 마귀를 완전히 무너뜨릴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함께 온 세상을 다스리라. 이런 뜻이죠. 자, 요거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자, 이 말씀을 성령의 감동 가운데 특별하게 들었다는 얘기죠. 자, 여러분, 우리 이 성경을 두 곳을 먼저 살펴볼 텐데, 먼저는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여기 그는 그리스도를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 원래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과 같은 본질이시지만 하나님과 같은 본질이니까 동등되신 분인데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이 나눠주 2번에 보면 취한다라는 말이 보류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과 같은 본질의 동등된 하나님이지만 동등됨을 하늘에서 보류하시고 자기를 비워 이 땅에 내려오셨다고 그러죠.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하나님이 이 예수를 지극히 높여 부활 승천하신 거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게 하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하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한다. 그리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고백을 하게 한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승리하게 한 다음에 모든 무릎을 10절에 어떻게 해요?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한다. 자, 성부와 성자가 함께 온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도록 하신다는 거죠. 언제까지? 원수가 완전히 멸망당할 때까지.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이 세상이 마지막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성부와 성자가 성령과 함께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 자, 내가 이때까지 원수들로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들었습니다만 이게 도대체 언제 하셨던 말씀일까? 여러분 이거는 이 땅에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시기 전에 심지어는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 영원 전부터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함께 이 세상을 향한 큰 계획과 그림을 그려갈 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구원 경륜을 이야기를 하셨죠.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협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함께 협약하셨다. 자, 이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4절, 5절을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우리를 구원하기로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다는 거죠. 자, 이거를 언제 이렇게 하셨느냐? 4절에 보면 창세 전에. 그러니까 영원 전부터 이 계획을 갖고 계셨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성부, 성자, 성령의 이 세상을 향한 구원 협약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이야기를 하셨던 그 놀라운 현장, 성령의 감동 가운데 이 놀라운 삼위일체 하나님의 대화, 말씀을 감동 가운데 들은 거죠. 받은 거죠.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의 지금 하늘에 가니 삼위의 하나님이 구별되지만 한 하나님으로 계신데 그 하나님께서 나의 주 성자 그리스도께 내가 너의 원수들로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기록을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야 이게 무슨 뜻이냐? 어떻게 다윗이 내 주라고 하겠느냐? 그리스도 이때 얘기했던 그리스도 내 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지만 그분은 다윗보다 이전에 영원전에 계셨고 다윗은 그분을 메시아를 내 주라고 부르지 않았냐?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아무 말도 못했던 거죠. 이 신비로운 하나님의 계시 가운데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자, 시온은 이스라엘의 율법이 나오는 곳,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는 곳,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부터 구원의 시작이 돼서 온 세상으로 이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순절에 성령을 부어주실 때도 예루살렘부터 먼저 부어주시고 모든 열방에 부어주셨죠. 복음도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돼서 온 열방으로 퍼져나갔죠. 자, 하나님께서 시온에서부터 그 주의 권능의 규를 내버리시니, 자, 규라는 건
통치자의 막대기입니다. 여러분 이집트 피라미드

같은데 보면 파라오, 바로가 이러고 있는데 요 지팡이랑 막대기 이런 거 이렇게 들고 있죠. 요런 거를 규라고 그래요. 규. 권능의 규. 권능으로 다스리는 통치자의 주권을 상징하는 통치의 홀, 막대기인데, 자, 이거를 주님께서 보내신다라는 건 여호와께서 주의 권능의 교, 그, 이 그리스도의 권능의 통치의 주권을 보내주신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자, 원수들 중에서, 자, 완전히 원수들이 복속된 상태에서 다스리는 게 아니라, 일단 오셔서 원수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통치를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이걸 뭐라 그러냐?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그러나 아직 완성되진 않았습니다. 언제? 이 마지막 때에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때 모든 것들이 완성이 되죠. 그러니까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원수들이 여전히 머리는 상했지만 꼬리를 치며 뭐 이 많은 이들을 미혹하고 있는 이때에 주님 다스려 주십시오. 그렇게 가죠. 자, 그러면서 3절에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자, 주의 권능의 날, 주님의 통치가 권능으로 나타나는 날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주의 권능의 통치가 시작되는 날이 언제냐? 나중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오순절에 성령 강림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순절에 성령으로 강림하면서부터 주의 백성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정결한 옷, 그리스도로 옷 입은 믿음으로 나와서 어떻게 하냐? 즐거이 헌신하니. 자, 이전에 왕정 시대는 왕이 동원령을 내리면 어쩔 수 없이 끌려가서 건축도 하고 따라가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성령께서 임하시니 어떻게 헌신합니까? 즐거이,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거예요. 성령의 일꾼으로 세워지는 거죠. 여러분, 이런 성령의 일꾼들로 한 분 한 분 다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즐거이 헌신하니. 그러자 어떻게 해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자, 여러분, 새벽 이슬. 신선하죠? 그리고 새벽 이슬은 한두 개만 맺히는 게 아니라 일단 내리면 무수하게 다 내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생기는지 모르지만 신비롭게 이렇게 새. 성령으로 난 자는 어떻게 생기는지 몰라요. 변화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오순절 이후로 임하신 이후에 수많은 열방의 하나님의 일꾼들, 주를 향하여 일어서는 수많은 청년들, 청년들이라는 건 은혜로 뒤덮인 젊은 세대들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젊은 세대의 특징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새로운 통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 강림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통치에 나오는 이들이 수없이 나온다는 거죠. 자, 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나오는 역사를 기록한 게 뭐냐?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자, 그러자 4절에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자, 여호와가 맹세했다라는 건 뭐냐? 자기 자신에게 헌신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죠. 변하지 아니하리라. 자,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 맹세라고 그랬죠. 이걸 뭐라 그러냐? 언약이라고 그러죠. 언약. 하나님의 언약. 이 언약 가운데 뭐라 그러냐? 너는, 이 너는, 여기서는 너라는 건, 내 주라고 얘기하는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 되리라. 자, 이 여러분, 그 당시 구약에서는 제사장은 누구의 서열을 따라서 왔느냐? 레위 제사장, 레위 지파의 제사장을 따라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러냐? 그리스도에게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른 제사장이 되라. 여러분, 멜기세덱은 장세기 14장 18절에서 20절에 잠깐 나오는데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올 때 살렘 왕, 예루살렘의 왕으로 잠시 등장하지만 히브리서에 보면 그는 어디서 왔는지 족보도 없고 기원도 알 수 없는 신비로운 존재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가 와서 다윗 앞에, 살렘 왕이지만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와서 전리품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니까 그 11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제사장의 역할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어디서 왔는지 그 기원도 영원 전부터 알 수 없는, 그러니까 레위의 반차, 육체적인 아론의 자손이 아니라 완전한 기원도 알 수 없는 영원으로부터 온 제사장. 이 영원한 제사장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죠. 이 그리스도는 어떻게 제사장이 됐느냐? 자기 자신을 영원한 속죄를 위한 희생제물로 드림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신 거죠. 자, 그러면서 5절에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자, 우리 그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야 되는데요. 우리 히브리서를 잠깐 보겠습니다. 5장 6절을 보겠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7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으로 얻었느니라. 아멘. 자, 멜기세덱에 대해서 영원한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고 하셨죠. 7장으로 가시면 1절에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빌어줬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멜기세덱은 3절에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서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영원한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그러죠. 그래서 이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그래서 7장 16절 17절,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 그러냐?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다. 반차라는 건 계통, 계보를 따른다는 의미거든요. 자, 다시 시편 110편으로 오셔서, 자, 5절입니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와, 신비롭죠? 주님이 있습니다. 여호와, 주님, 주 여호와. 근데 그분의 오른쪽에 계신 주, 이 주는 누구냐?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이거는 최후의 심판을 말합니다.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다. 문나라를 심판하시고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실 것이다. 마지막 최후의 심판 때는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심판하시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오른쪽에 계신 주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최후의 심판대에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0절을 잠깐 보시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니라. 아멘. 마지막 때에 누구의 심판대 앞에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모두가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다시 시편 110편으로 오셔서, 자,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이렇게 되기 때문에 문나라를 심판하고 문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실 것이다. 그러면서 7절에 말씀하십니다. 길가에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자, 그의 머리를 든다라는 건 뭐냐? 큰 승리를 거둔다는 건데, 길가에 시냇물을 마신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하나님께 뿌리 박음으로, 그리고 전쟁 가운데 잠시 쉬면서 시냇물을 마시는 치열한 전쟁 가운데, 자, 이게 승리를 거두는 게 길가에 시냇물을 마심으로 머리를 드신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다 내게 오라 그러고 나에게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명수를 마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길가에 시냇물을 마시는 행위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지극히 한 연약한 육신을 갖고 오신 우리를 위한 대속제물로 자신을 내어드리는 행위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승리를 거두시는 방식은 큰 권능으로 막 모두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명수를 주심으로 승리를 거두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시편 110편은 참으로 신비로운 시입니다. 다윗의 때에 장차 그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가 어떤 분임을 계시하는 매우 중요한 시이고, 또 시편 110편 전체를 관통하는,

0: 주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고 할 때 그 온전한 통치의 회복이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질까를 보여주는 아주 소중한 시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그 주님을 오늘도 붙들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 은혜의 말씀, 도안교회 양영주 목사님이 전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승리한 성도들을 하늘 보좌 오른편에 앉히시는 하늘나라의 환상을 봅니다. 죽음과 부활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히신 우리 하나님이시죠. 신뢰의 자리, 동역자의 자리인 오른편 자리에 내 주를 앉히신 하나님이 내 인생도 함께 그 옆에 앉히셨구나 생각하니 너무나 황송하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신 주님이 대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보내 선포하신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이며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입니다. 아멘. 이 감사로 개인 기도의 시간 가지겠습니다.

아멘. 주의 권능의 날에 거룩한 옷을 입고 나아갈 주의 백성으로서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승리하십시오. 말씀이 우리 안에 계시는 한 우리 자신은 새벽 이슬 같은 영원한 청년들입니다. 할렐루야. 7월 6일 월요일에 함께한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마치겠습니다. 제작 남지구, 예배인도 이용순이었습니다. 성도님들 이 한 주도 승리하십시다. 샬롬.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지요.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윤재희입니다.

우리 주님은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 얻기를 바라십니다. 그 마음을 헤아려 우리도 같은 마음을 품고요. 구원을 위해 기도하며 나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를 오늘 레오네 삐삐치니 첫 찬양으로 함께 불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는 분들 가운데 문자 메시지 가능하신 분들 50원,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귀하신 주여 내손 잡으소서.

0: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내용은의 삐삐친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은혜받습니다. 상봉동에 위치한 은혜제일교회 최원호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모든 사람에게는 내면의 나침반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나침반이 향하는 기준점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의 성공을 바라보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인정을 따라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는 일을 인생의 목적처럼 붙들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신앙인의 나침반은 다릅니다. 그 바늘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 열등감은 대개 자기 증명의 과제가 됩니다. 더 유능해져야 하고 더 인정받아야 하고 더 강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핍을 채우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을 밀어붙입니다. 물론 노력은 귀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의지만으로 살아가는 삶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취가 멈추면 다시 불안해지고 인정이 사라지면 마음은 쉽게 무너집니다. 반면에 신앙인의 열등감은 전혀 다른 질문을 가져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나의 이 약함을 허락하셨을까? 이 결핍을 통해 누구를 섬기게 하시려는가? 이 질문이 시작될 때 열등감은 더 이상 단순한 심리적인 상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영적인 자리가 되는 겁니다. 모세가 그 가장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는 애굽의 왕궁에 자랐지만 인생의 중반에 모든 것을 잃고 광야로 밀려났습니다. 한때 왕자의 신분을 가졌던 사람이 미디안의 목자가 되어 40년을 보냈습니다. 세상적인 우월감은 무너졌고 마음속에는 깊은 외피와 두려움이 자리 잡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불에 썼을 때에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또 그는 자신의 말솜씨를 문제 삼았습니다.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겸손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부적합한 사람으로 규정한 오래된 열등감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의 약점을 제거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기준점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넌 충분히 능력이 있다라고 설득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믿는 신앙인들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없애신 뒤에 사용하신 분이 아닙니다. 때로는 그 약함을 품은 채로 부르시고 그 부족함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사도 바울도 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그는 학문이나 배경이나 열심이나 신분면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도 평생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없애달라고 세 번이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제거가 아니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 바울의 시선은 완전히 바뀝니다. 그는 더 이상 약함을 숨겨야 할 부끄러움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약함을 통해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문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상처를 부정하지 않고 결핍을 미워하지도 않으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로 다시 해석한 것입니다. 세상은 약점을 극복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따라 살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더 강한 사람이 되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더 낮아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라고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신앙인의 최종 목적지는 우월함이 아닙니다. 잘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통해서 비슷한 아픔을 가진 사람을 이해하게 만드십니다. 내가 울어본 자리에서 다른 사람의 눈물을 알아보게 하시고 내가 무너졌던 경험을 통해서 누군가를 붙드는 손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상처 입은 치유자의 길입니다. 우리가 느끼고 있는 열등감이라고 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의 한계를 깊이 아는 사람일수록 하나님 앞에 더 정직하게 설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열등감의 존재가 아니라 그것을 어디로 가져가느냐라는 겁니다. 세상으로 가져가면 비교가 됩니다. 자기 안에 가두면 수치심이 됩니다. 그러나 그마저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약함을 숨기지 않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주님의 은혜를 보게 하옵소서. 그때에 내 마음속에 있는 내면의 나침반은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을 찾기 시작합니다. 나의 힘으로 나를 증명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

0: 하나님의 은혜로 사명을 감당하는 길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1: 지금까지 상봉동 은혜제일교회 최원호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5857번님께서 신청해 주셨습니다. 내 주님은 살아계셔. 함께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아멘. 오늘 일상을 시작하기 전에 주님의 뜻을 묻고 구하는 기도를 먼저 드릴 수 있어야겠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순종하며 나가는 오늘이 되길 소망하며 네오네 피피치니 오늘 마지막 찬양입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함께 부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재희였고요.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안개 발생 시 안전운전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안개는 계절이 바뀌거나 잦은 비가 내릴 때 혹은 해빙기 물의 증발량이 많은 시기에 발생합니다. 짙은 안개가 발생한 경우 보행자는 물론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서 교통사고의 주요 유발 요인이 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개가 예상되는 날에는 외출하기 전에 인터넷이나 뉴스, 라디오 등을 통해 그날의 날씨와 안개에 대한 사항을 확인합니다. 출발 전에 전조등과 비상등 상태를 미리 점검합니다. 운전 중에는 안개등을 켜고 안개가 심할 때는 비상깜빡이를 켜서 본인의 위치를 알립니다. 안개가 짙을 때는 시야 확보가 어려운 만큼 평소보다 속도를 줄이고 차간 거리를 2배 이상 확보합니다. 강변도로나 하천도로, 안개의 경계가 되는 터널의 입출구는 특히 주의하여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안개 발생 시 안전운전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SD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과 함께 시작할 때 승리하는 여러분의 날이 되기 바랍니다. 말씀 365일 오늘은 구약성경 사사기 16장 13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립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일곱 가닥을 베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하는지라. 들릴라가 바디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일곱 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출로 메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재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재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가량이라 다 삼손이 재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며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말씀 365일 오늘은 사사기 16장 30절 말씀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주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게 하시고 두드리면 열리게 하십니다. 낙심하는 자가 얻지 못하지 포기하지 않는 자는 반드시 응답을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가 결국에 승리를 쟁취할 수가 있습니다.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들은 왜 포기를 할까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증, 자신감이 없기 때문이죠. 자신이 하나님이 원하는 만큼을 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결국에 승리자 하나님을 확신하고 그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지요. 시편 91편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네,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며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오늘 첫 곡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박신화 과이어입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 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입니다. 진정한 고향으로,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모든 생명체에는 회귀 본능이 있습니다. 연어는 강에서 태어나 바다로 나갑니다. 치어일 때 이미 바다로 나가지만 4분의 1이 천적에게 잡아먹힙니다. 그렇게 도착한 바다에서 다시 강으로 돌아가는데 치어 때 지나간 기림에도 본능적으로 정확히 고향을 찾아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길에도 수많은 천적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100마리 중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연어는 두 마리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연어는 강에서 바다로 그리고 다시 강으로 돌아갑니다. 연어가 강에서 태어나 바다로 나가는 이유는 단 하나, 더 성장하기 위해서입니다. 바다에서 장성한 연어가 강으로 돌아가는 이유도 단 하나, 새끼를 낳기 위해서입니다. 연어는 회귀 본능이 가장 강한 생물이지만 모든 동물에게는 이와 비슷한 본능이 있다고 합니다.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작가 C.S. 루이스는 모든 사람이 영원을 꿈꾸는 것은 영원한 천국을 고향으로 여기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태어나 다시 천국으로 들어가는지 우리의 한계와 능력으로는 도저히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하루하루 살아갈 때 저 천국에서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될 날이 분명히 찾아옵니다. 참된 본향으로 돌아갈 그날을 기다리며 지금은 주님의 일을 맡은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가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돌아갈 아름다운 본향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 찬송하게 하소서. 참된 본향으로 돌아갈 그날을 기다리며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합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0: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동신 코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곡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한웅지 씨의 찬양입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마련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1: 하나, 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0: 복음의 소리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오늘의 양식. 오늘의 시간은 포항 충진교회 김성훈 목사님께서 예레미야 32장 6절과 15절 말씀을 본문으로 모두가 함께 모여 만든 신앙의 밭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간단한 제 소개를 먼저 드리는 게 맞죠. 덩그러니 와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할 수도 있는데요. 한국 사람들이 가장 먼저 인사할 때 저는 올해 48이고 네. 목사 된 지 20년 됐고 또 아이들도 고등학교 2학년, 중학교 2학년 아이가 있고 여러분과 똑같이 힘들게 아이들 학원 보내고 또 공부시키고 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 부모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저는 오랜 기간 동안 20년 목사 된 이후로 군에서 주로 사역을 했습니다. 주로가 아니라 전부 다 사역을 했습니다. 그 얘기를 오늘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의미 있고 또 필요한 얘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제 군사역을 한번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제 사진을 좀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사진입니다. 뭐냐면 병사들하고 제가 예배를 드리려고 이제 같이 갑니다. 먼저 간 친구도 있지만 저랑 같이 간 친구도 있어요. 가다가 친구가 목사님 저 잠시만 갔다 올게요 하고 여기에 갑니다. 어디죠? 흡연실입니다. 친구들이 거기 가서 담배를 쫙 피고 들어옵니다. 그렇게 편해 보이세요. 엄청 편해 보여요 애들이. 그러고 나서 이게 전 편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술하고 담배한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다. 천국 빨리 간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세히 생각해보면 이게 건강에 진짜 안 좋잖아요. 결국에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위 그러니까 폐가 좀 안 좋거든요. 이미 좀 잘라냈어요 제가.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들은 담배 피면 큰일 나거든요. 위험하다. 지옥 가는 거 아니지만 혹시 천국에 대한 소망이 깊다면 뭐 이해한다만 뭐 그렇게 해라. 뭐 저희는 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병사들이 노래하는 거 찬양하는 거를 정말 좋아합니다. 그가 우리를 향해 걸으신다. 잘 모르시죠? 젊은 친구들이 부른 예배 찬양이 있잖아요. 어두운 날 다 지나고 그가 빛을 발하리. 쓰러져 가는 우리 영혼 주가 잡아주시리. 이런 찬양도 하고요.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이런 찬양을 하면서 병사들이 그렇게 즐거워해요. 목사님 저 여기 진짜 노래 부르러 와요 라는 친구도 많습니다. 마치 여기 노래방인 것처럼 아이들이 음악 틀어놓고요 한 20분 30분간 찬양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아이들이 그렇게 좋아합니다. 뭐 자기도 모르게 기독교에 스며드는 거죠.

저희는 또 그리고 많이 놉니다. 날 좋잖아요. 오늘은 야외 예배야. 축구합니다. 풋살하고요. 애들하고 진짜 그것도 많이 하고 제가 돈 좀 어쩌고 활용해가지고 서바이벌도 하고요. 애들하고 놀기도 하고 많이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많이 먹습니다. 우리 저희는 이제 절기마다 햄버거를 쫙 준비해가지고 쫙 다 부대원 나눠줍니다. 세트로 나눠주면 그 부대원들이 이제 너무 기쁘잖아요. 너무 고맙습니다. 다음엔 다음 주에 교회 갈게요 라고 말하지만 안 오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뭐 섬김이니까요. 봉사이니까요. 병사들하고 맛있게 외식도 하고 합니다. 예배 처소도 저희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처음에는 조금 먼 곳에 춥기도 하고 덥기도 했던 곳에 있었는데 한 분의 도움으로 저희가 괜찮은 예배 처소를 마련했어요. 근데 너무 적어서 병사들이 많아지니까 목사님 교육관이 있습니다. 교육관 가서 하는데 아 그거 말고 목사님 최근에 도서관이 카페 도서관 생겼는데 거기서 하시죠. 가서 거기서 예배 드립니다. 근데 민원이 들어요. 너무 시끄럽다. 그래서 저희가 막 식당으로 가서 예배 드리기도 하고 매번 바꿉니다. 본질을 취하기 위해 비본질을 내어주는 것이죠. 육참골단. 우리가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는 원래 군대에 사역하기 전에 부산에 있는 호산나 교회라는 곳에서 사역을 했었습니다. 처음에 중등부 청년대학부에 찬양 사역을 했었습니다. 한 7년 정도 사역을 했었고 뭐 지금으로 치면 막 유튜브에도 뭐 나왔겠지만 그 당시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이런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군대를 갔고요. 강원도 화천 산내면 명월리 27사단이라는 곳에서 처음 사역을 했습니다. 혹시 여기에 이기자부대 출신이 계시다면 마치고 꼭 저에게 인사를 부탁드립니다. 근데 끝나고는 꼭 그런 사람만 인사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저 진짜 사실 여기 여러분 저 오늘 이번에 만나고 거의 못 만나잖아요. 끝날 때 꼭 저와 꼭 인사도 하시면 좋겠습니다. 남자분들 어색해하지 마시고 꼭 악수도 하시고 여자분들도 괜찮아요. 괜찮은데 또 그런 생각을 하다가 제가 군대를 갔고 군대에서 수도 서울을 지키는 수방사 또 특전사 등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특전사 딱 꼽았을 때 저 같은 체격으로 특전사 가능하냐? 가능하다. 도리어 저 같은 사람이 낙하산 더 빨리 펼치지 않겠습니까? 편하게 내릴 수 있고요. 그렇다면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제가 총 24번을 뛰어내렸거든요. 800m, 1000m, 1200m 회전익 고정익이라고 하죠. 회전이 돌아가는 헬기 회전익 그대 날 펼치고 가는 건데요. 여러분 영화 탐크루즈 영화 보면 보통 뒤가 막 열리잖아요. 열리고 확 뛰어내리잖아요. 제가 그런 일을 했습니다. 어떡하지? 제가 한번 자세를 보는 수 없고 하여튼 그렇게 사역을 하다가 경기도 모처에서 소령으로 전역을 했습니다. 제가 전역할 때쯤 고민이 많았어요. 저의 20대, 30대 때는 군대의 장병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사역을 했습니다만 이제 어떤 사역을 할까라고 고민을 했죠. 그때 저에게 있어서 떠나지 않은 가장 큰 문제, 그러니까 저의 어떤 과제, 저의 목표, 소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의 단어입니다. 바로 단절입니다. 우리는요 사람 간의 단절, 가족 간의 단절, 공동체와의 단절, 시대와의 단절, 세대 간의 단절, 혹은 이념 간의 단절, 그리고 인생과의 단절, 이건 죽음 아닙니까? 우리의 모든 문제들은 단절로부터 비롯되는 거더라고요. 사실 저는 이것을 좀 풀고 싶었어요. 이걸 해결하고 싶었고 이 문제가 제 속에 인생의 과제로 다가왔습니다. 어떤 형태로 이걸 좀 풀어야겠다. 제가 군에 사역을 할 때는요 우리 장병들이 군대에 오면은요 경력의 단절이 일어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회사 다니는 친구들도 그렇죠. 근데 그 친구들의 단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MHRD, Military Human Resource Development라는 분야에서 연구도 하고 정책적 아이디어를 내서 국방부에 제시도 하고 국회 토론회 가서 얘기도 하고 막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전역할 때쯤 제 속에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군대 온 친구들은 가족과의 단절이 일어난다. 친구와의 단절, 사회의 단절, 공부하던 친구들은 학업의 단절, 직장 다니는 친구들은 경력의 단절, 사랑하는 연인과의 단절이 일어난데 무엇보다 교회 다니는 친구들은 신앙의 단절이지 않느냐. 이걸 조금 더 내가 풀어봐야겠다, 더 노력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결정했습니다. 그래, 한 번 더 이 일을 해보자 라고 해서 저는 군대 군 선교사로 군 민목으로 한 번 더 사역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 생각을 하고 보낸 지 한 10년이 지났고요. 어느새 지금까지 보내고 있습니다. 병사들, 장병들 단절 문제를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정작 가장 큰 단절의 문제는 저 자신이었던 것 같아요. 저 자신도 굉장히 큰 단절의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올해도 올 초봄부터 참 여러 많은 어려움 속에서 있거든요. 그 문제의 핵심은 바로 단절 아닙니까? 사람과의 많은 문제들 가운데의 단절이죠.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 속에서 늘 사지만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인생의 많은 단절, 가족 간에, 자녀와의 단절, 남편과 아내와, 부모님과 형제자매들과 친구와 동료와, 우리 모든 단절의 문제를 겪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을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나눌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를 함께 고민하고 그에 대한 답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충진교회 목회 비전으로 다시 방향을 잠시 돌려보겠습니다. 먼저 아시다시피 홀로 하는 교회, 마주 하는 교회, 둘로 하는 교회인 거죠. 개인이 공동체와 지역사회.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정책적, 교육학적, 철학적 입장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개인의 성장은 공동체의 혁신과 조직의 혁신과 변화를 일으키고 나아가 국가의 발전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이죠. 개인의 성장은 우리 교회로 가져오면 개인의 성장은 우리 부서의 혹은 우리 조직의 우리 공동체의 성장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지역사회의 전도의 문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단절이라는 게 들어오면 어떠냐면 우리 개인의 신앙의 단절이 생겨나고 그로 인해서 그 문제 가운데서 해결하지 못한 우리는 공동체의 무너짐, 공동체가 단절되고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지역사회와 나아가서 사회에 복음을 전할 수 없는 단절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기 출발이 뭐냐라는 겁니다. 그것은 개인의 성장입니다. 개인의 말씀을 통한 성장인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이 그에 대한 답을 준다고 보거든요. 저는 오늘 말씀을 함께 읽어볼 때요, 바로 예레미야 말씀은 개인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성장과 변화가 그 출발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실제로 그의 사촌이 와서 땅을 사라는 거 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묵상하고 듣게 되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 그는 확신합니다. 결단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가 확실한 변화를 겪습니다. 물론 저는요, 개인의 어떤 성장의 여러 많은 방법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왔고 그에 대한 아이디어들 정리해서 이런저런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한된 시간이기 때문에 정작 이 설명을 듣고 싶은 분들은 사부 예배 때 오시면 되겠습니다. 오시면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 건데요, 다는 아니고 다음에 정말 기회가 있다면 더 많은 설명을 드리죠. 근데 우리가 결국 성장을 통해서 하고 싶은 게 뭡니까? 개인의 신앙의 내면화 아닙니까? 신앙이 되는 것이죠. 저는 그 내면화의 단계는 네 가지가 있다고 보거든요. 첫 번째, 개념화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개념을 드는 것이고, 두 번째, 동기화입니다. 희한하게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그 가운데서 우리는 동기부여가 일어납니다. 세 번째는 구조화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동기부여가 일어나면 신앙인의 모습이 형성이 돼요. 이걸 구조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략화인데요, 그게 어떤 거냐면 어떤 문제들이 우리에게 들어오면요, 신앙 가운데서 신앙인으로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향과 여러 방법들이 생겨난다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개념화, 이게 출발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드렸던 예레미야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면, 그렇지, 이 가운데서 우리 단절을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그가 왜 눈물의 선지자냐? 시대적 과제를 안고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면서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던 자이기 때문인 거죠. 그의 눈물을 보면 그가 풀어야 될 시대적 과제가 보입니다.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는 한 단계 더 나갑니다. 그것은 바로 희망의 선지자죠. 그가 했던 것은 바로 그의 어떤 시대적 문제 가운데 눈물을 흘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희망을 가졌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은 바로 그런 내용인데요. 586년 남유다가 멸망할 직전인 587년입니다.
그때로 보여요. 그때

그의 사촌이 와서 예레미야에게 땅을 사라고 합니다. 그게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돈도 필요 없고 땅도 필요 없고 다 이제 복속될 건데. 하지만 놀랍게도 예레미야는 그 땅을 삽니다. 게다가 주변 사람들과 함께 공증까지 해버리죠. 이게 대체 왜 그랬을까?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그가 이해하고 확신하고 행위를 해버린 겁니다. 근데 그것의 근거는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오늘 말씀 32장 15절인데요 그가 그 소망과 비전과 꿈과 희망을 봤기 때문에 그는 그 땅을 사버린 겁니다. 앞서서 제 신경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군선교라는 거, 군사학이라는 거 진짜 외롭습니다. 너무 답답하고 힘듭니다.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사실 제가 작년 말 그리고 올 초에 병원에 갔는데 뭐 몸이 좀 이상한 거예요. 선생님 이거 암일 수도 있어요 라는 거예요. 제가 순간 놀란 거는 사실 저희 부모님 아버지가 58세 이렇게 돌아가셨거든요. 나도 그럴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몰려왔겠죠. 근데 더 문제는 뭐였냐? 기도를 부탁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군사학을 하는데 병사들한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만약에 충진교회에서 사역을 했었다면 성도님들에게 부탁도 하고 같이 기도도 부탁할 수 있었겠죠. 너무너무 외로웠습니다. 이거 해야 되나? 이렇게까지 내가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당연히 하죠. 물론 저는 이거는 여러 많은 과정을 거치면서 수술도 잘 마쳤고 다행히 암은 아니었다 라는 좋은 결과가 됐죠. 그래서 너무 다행이었고 뭐 수술을 마쳤고 몸은 지금 많이 건강해졌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냥 그 밭을 산 겁니다. 예레미야처럼 그 밭이 진짜 회복이 될지 모르지만 예레미야처럼 제 인생의 시간을 들여서 샀습니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돈도 아니죠.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인생의 시간 아닙니까? 제가 그것을 사명인 줄 알고 저의 인생의 과제인 줄 알고 저는 과감하게 그 땅을 샀습니다. 군선교라는 신앙의 밭을 샀습니다. 사실 이 사역은요, 제가 집에서 저희 집에서 교회까지 한 60km거든요 60km면 우리 충진교회에서 803까지 가는 거리더라고요. 그걸 제가 왕복을 합니다. 하면서 사역 섬김을 하죠. 피곤하기도 합니다만 때로는 가면 적은 숫자이기도 하고 저는 부대에서 목사님 오늘 훈련 때문에 못 들어가요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 마음과 별반 다르지 않게 하나님께서 언젠가 그 땅을 회복하실 것을 믿고 저도 그 길을 함께 걸어간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인생의 과제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풀고 싶고 해결하고 싶고 반드시 여러분들의 인생의 밭, 인생의 시간을 들여서 해결하고 싶은 인생의 과제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을 한번 떠올려보자는 겁니다. 여러분도 남은 이 시간 동안 함께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쳐서 해결하고 싶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회복하고 이루어내실 것을 믿으며 걸어가는 것이죠. 저는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말씀을 믿는 자들이. 두 번째는 그 일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또 가능하겠던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앞에 걸어갔던 신앙인들의 어떤 중요한 말들인데요. 바로 거창고등학교의 직업의 10계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는 경남 거창 사람입니다. 말투를 보면 다 아시겠지만 경상도 사람 맞죠. 제가 경남 거창에서 그냥 태어났습니다. 태어났는데 저희 동네에 좋은 학교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고등학생이 됐고 거기로 가서 그 말을 하나씩 읽는데 세상에 그 말에 제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들어보실래요? 이런 겁니다.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처음부터 안 좋아요.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하라. 모든 것이 갖추어진 것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지는 황무지를 택하라.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은 절대 가지 마라. SK 하이닉스 가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존경 같은 건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그런데 희한하게 그런 말을 들으면 내 마음이 움직이더라고요.

이게 이상한 겁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나? 사실 이것을 만드신 분은 전영창 선생님이란 분입니다. 그의 아들이 전성훈 선생님이고 뭐 그 아이 또 자녀가 전한이 뭐 이렇게 있는데요. 전영창 선생님이 이것을 만드신 분인데 저는 그분의 가르침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1979년도에 돌아가셨고 제가 79년도에 태어났으니까요. 그런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한국전쟁이 발발해서 미국 유학 중에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부산 영도에서 장기려 선생님과 함께 보금병원 뭐 이런 작업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여타저타한 이유로 그가 결국 시골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분의 고향이 전북 무주였어요. 그래서 가까웠던 경남 거창으로 왔죠. 그가 들어오면서 선택한 것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부모나 아내 약혼자가 반대하는 것은 틀림없다. 의심하지 말고 가라. 그런 마음으로 그 경남 거창이라는 시골로 와버린 거죠. 그가 풀고 싶었던 것은 단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바로 시골에서 교육의 단절을 겪고 있는 그들을 도와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게 저였던 거죠. 경남 거창이라는 정말 시골, 덕유산과 지리산이 다 가로막고 있는 그런 동네입니다. 거기에 저 같은 사람들이 그분 덕분에 교육을 제대로 받게 된 거죠. 제가 군교회, 군장병들, 군사역을 선택한 이유가 단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준비된 것, 아무도 가지 않는 곳, 나를 필요로 하는 것. 제 나이쯤 되면 이제 오래 사역도 했고 뭔가 도전도 해볼 만한데 전 여전히 이 일에 첨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하실 것이란 믿음을 가지고 그들을 회복할 것이란 믿음을 하나님 말씀 자체를 신뢰합니다. 두 번째는 그대로 살았던 신앙인들의 도전이 저를 굉장히 강력하게 묶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또 그들의 간증과 그들의 이야기가 그리고 또한 제가 이 사역을 계속하게 된 가장 큰 이 과제를 품고 있는 이유가 또 하나 있다면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바쳐서 소망에 바쳤던 더 많은 이들이 저보다 앞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을 바쳐서 저보다 앞서서 그 밭을 사고 그 사역의 현장에 있었던 것입니다. 저도 그들의 현재는 실패처럼 보일지라도 그들의 수고 위에 저도 더 한 발짝 더, 한 발짝 더 가는 것이죠. 예레미야도 성공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사실 실패한 거 아닙니까? 그의 살아있는 생전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 또 많은 수많은 선지자들, 수많은 도전하는 사람들이 한 발짝 한 발짝 버텼던 것이죠. 여러분도 어떤 순간에 결정을 하실 겁니다. 그 결정을 통해서 멋진 열매를 맺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하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많잖아요. 좀 그러니까요. 하지만 정말 하지만 그 열매를 못 맺을지라도 희망을 가지고 믿음을 기반으로 선택했을지라도 그 열매가 맺히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비록 도전은 주지 못했을지라도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자신의 인생을 바쳤던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교회라는 이 신앙이라는 기독교라는 공동체를 다 만들어 온 거 아닙니까? 어디서 감히 자신이 잘났다고 어쭙지 않게 뭐 좀 할 줄 안다고 나서서 교만하게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무너질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많은 죄들이 그 많은 교만과 불평들이 우리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더욱더 견고히 겸손하게 사라졌던 수많은 이들이 이걸 만들어 왔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는 더욱더 견고하게 나갈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읽어봅시다. 우리 앞서 수많은 신앙인들이 그 길을 걸어왔고 그 가운데서 버텨왔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는 지금도 이렇게 신앙생활하며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제 아버지를 닮아 오늘 여러분 성가대 너무 하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생전에 저에게 부르셨던 마지막 찬양이었던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란 찬양을 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마무리하셨는데요. 아버지의 그 찬양에 대한 열망이 저에게도 있었고 저는 20대 때 호산나 교회라는 곳에서 찬양 사역자로 오랜 시간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저의 아이들도 동일하게 반주자로 지금도 지역교회에서

0: 중등부, 고등부 반주도 하면서 열심히 봉사를 합니다. 희한하죠. 그게 넘어가더라고요. 그게 전달되더라고요. 전 제 어머니 닮아서 의미가 있고 가치 있는 곳이 어딘지를 찾아보고 그곳에 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만 다양한 연구들을 통해서 제가 있는 분야에서 많은 기여를 하고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일을 버틸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여전히 공동체를 통한 응원과 용기와 힘을 얻기 때문입니다. 사실 제가 이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싶은 가장 큰 이유는 여러분들의 위로와 격려를 받기 위함이었습니다. 제가 이런저런 선택으로 주목을 받고 또 노력을 해서 성과를 내더라도 가장 필요한 것은 함께한 사람들의 위로와 격려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또 이런 분들에게 격려와 위로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신의 자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지만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기대만큼 신앙을 갖지 않거나 다른 유혹이나 다른 힘든 일에 빠져 괴로워하는 자녀들이 있을 수 있죠. 힘내십시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지금도 남편 혹은 아내 없이 혼자 교회를 와야 되는 정말 안타까운 아픔에 있는 성도님들 계시죠?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다시금 회복하셔서 다시금 함께 할 수 있는 날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자신의 건강, 부모님의 건강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지만 기도도 하기 어려워서 너무 힘든 분은 계시죠?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실 겁니다. 가족에게, 남편, 아내에게, 형제, 자매들에게 말하지 못하고 병원에 갔는데 큰 병일 수도 있다라는 그 말에 두려움과 아픔에 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겁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자신의 말하지 못할 죄로 괴로워하며 아파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회복하실 겁니다. 최선을 다해 노력했지만 아직도 여전히 좋은 성과를 내지 못하고 괴로워하며 아파하는 분 계시죠?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금 기회를 주시고 다시금 일어서게 하실 겁니다. 우리 인생의 과제를 풀기에는 너무나 힘든 시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믿고 도전합시다. 우리 앞서 걸어갔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격려하는 신앙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다시 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500년이 지나고 결국 회복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오셔서 그 땅이 회복이 됩니다. 그 시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신앙을 성장하고 공동체와 함께 도전하고 그리고 사라져가고 신앙을 성장하고 공동체와 도전하고 사라져가고 그 시간이 500년이 지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 회복이 일어난 거죠. 근데 그 회복은 놀랍게도 세상의 성공은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더 많은 아픔과 눈물을 가진 자들을 위로하며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곳이었던 거죠. 저는 군인들이 불쌍해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살만하면 안 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란 실패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있는 그들과 함께하는 그 자리 아니겠습니까? 한겹한겹 더 쌓여서 사랑의 큰 틀로 만들어지고 견고해진 신앙은 또 누군가를 일으키며 그 견고해진 신앙은 다시 일어서게 해서 신앙의 공동체를 강하게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그것을 증명하고 그분으로 인하여 견고해진 이 신앙 공동체가 성공이 아닌 성장과 변화와 따뜻함으로 만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찬양 있죠?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하는 자다. 이 땅에 수많은 무명자들 바로 여러분일 수 있고 저일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회복하는 따뜻한 의미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 갑시다.
1: 지금까지 포항충진교회 김성훈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54-273-5209 054-273-5209번 포항충진교회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 너무 좋아요. 순수한 하나님을 전하는 게 너무 좋아요. 전역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거 너무 감사해요. 너무 귀해요. 순수 복음만 전하는 그 방송이라서요. 많이 응원하고 싶은데 나이도 있고 이래서 제가 작게 응원해 주셔서 너무 죄송해요. 부담 갖지 말고 한 잔도 마시면 5,000원이거든요. 그런데 주의 복음 전하는 방송에 방송 선교사 되는 거 부담 갖지 마시고 모두 다 홍구다식 하면 좋겠어요. 감사해요. 교회를 갖고 수고하시는 분들에게 마음이 짠합니다.
1: 이러한 전파 선교사님들 덕분에 오늘도 복음은 세상 곳곳으로 흘러갑니다. 차 한 잔에 5,000원. 복음을 전하는 1분의 방송을 위해서는 10,000원이 필요합니다. 사랑이 모여 한 영혼이 살아나고 예수님을 만나는 기적의 시간을 만들어갑니다. 생명을 살리는 가장 아름다운 이름, 전파 선교사입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9030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문자메시지 보내주시면 극동방송의 사역에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1분의 전파로 기적이 일어납니다.

0: HT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익산 갈릴리 교회 송흥준 목사님입니다.
1: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난의 역사 속에서도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두려움과 불신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지도자들에게는 바른 양심과 선한 통찰력을 주시고 국민 모두에게는 서로를 존중하며 사랑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이 나라가 정의와 진실 위에 바로 서며 복음을 품고 열방을 섬기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가정마다 평화가 깃들게 하시고 사랑과 존경이 회복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와 오해가 치유되어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믿음 안에서 바르게 자라나게 하시고 우리 가정들이 이 사회와 교회의 든든한 기초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더 큰 경주, 더 나은 경주.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열어갑니다. 경주시는 삼국통일 이후 최대의 성과라 평가받는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APEC을 성공적으로 이뤄냄으로써 세계가 인정하는 글로벌 도시로 도약했습니다. 이는 국민 여러분께서 한마음 한뜻으로 선진화된 글로벌 시민의식을 보여줬기에 가능했습니다.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유치와 진행을 통해 한 단계 도약한 경주는 새롭게 출범한 민선 9기와 함께하며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더욱 앞장설 것입니다. 이 역사적 성과가 지속가능한 유산이 되도록 AI 새마을운동, 세계 경주포럼 정례화 등 포스트 APEC 10대 연구과제를 추진해 문화, 경제, 평화 모든 분야에서 경주를 글로벌 도시로 성장시켜 나가겠습니다. 더 큰 경주,

있게 했던 장소입니다. 그래서 길갈은 언제나 회복과 새 출발의 의미가 있는 곳이지요. 하나님이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뜻밖의 인물이 등장해요. 16절에 보니 시므이가 급히 다윗을 맞으러 옵니다. 시므이가 누구죠?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 예루살렘을 떠날 때 심하게 저주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요셉의 온 족속 중 가장 먼저 내려와 왕을 영접합니다. 17절을 보면 혼자 온 것도 아니에요. 베냐민 사람 1,000명을 데려왔고 시바도 아들들과 종들을 데리고 함께 나옵니다. 왜 이리 서둘러 왔을까요? 형세가 바뀐 것을 알았기 때문이지요. 압살롬은 죽고 이제 다시 다윗의 시대가 시작됨을 깨달은 것이죠. 18절과 19절의 시므이는 왕 앞에 엎드려 용서를 구하며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해요. 참으로 겸손한 말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이것은 진실한 회개라기보다 기회주의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럼에도 다윗은 그들을 받아줍니다. 왜죠? 이제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므이의 진심을 따지기보다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 자신을 연단하고 계심을 먼저 봅니다. 압살롬의 반역과 아들의 죽음을 겪으며 사람을 심판하는 자리에서 내려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물론 나를 힘들게 한 사람, 나를 비난한 사람, 내게 수치를 준 사람을 용서하기란 쉽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상대가 진심으로 사과하는지 정말 변했는지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때로 그 사람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먼저 보게 하십니다. 상대방의 진심 여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인 된 우리를 먼저 용서해 주셨듯이 우리도 용서의 기회를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적용해 보세요. 아직도 마음의 미움과 원망을 품고 있진 않습니까?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고 계심을 인정합니까? 상대의 진심을 따지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먼저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세상 모임에 가려고 교회 속으로 모임 시간까지 바꾸는 남편의 모습에서 자기 모습을 보며 기회주의에서 돌이키겠다는 한 성도님의 큐티인 묵상 간증입니다. 얼마 전 남편은 세상 모임에서 야유회를 간다며 제게 같이 가자고 했어요. 사실 몇 년 전 그곳의 여자 회원 때문에 남편과 다툰 일이 있기에 저는 그 모임이 탐탁지 않았어요. 기회주의적인 시므이와 시바처럼 남편이 이번 기회에 자신의 떳떳함을 드러내려고 같이 가자고 하는 것 같아 선뜻 내키지 않았죠. 교회 소그룹 모임 시간까지 바꾸며 야유회에 가려는 남편의 모습에 낙심되기도 했어요. 남편은 평소 입버릇처럼 지금껏 일하느라 힘들었으니 이제 좀 즐기다, 죽기 전에 예수님 믿으면 되는 거 아냐?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번 일로 말씀을 묵상하다가 불현듯 주님도 나를 오래 참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지요. 1인 기업을 운영하는 저는 모든 일을 혼자 해결하려다 한계에 부딪히곤 해요. 그런데 최근 들어 부동산과 코인 등의 투자로 자산을 불려야 한다는 유혹에 넘어가 코인을 매수했어요. 실시간으로 깜빡이는 숫자에 정신이 팔린 제 모습이 마음에 찔리면서도 어쩔 수 없다고 합리화했지요. 그제야 어떻게든 야유회에 가려는 남편의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구나 하고 깨달아졌어요. 말씀을 떠나 재물의 유혹에 빠진 제 모습을 보라고 주께서 허락하신 사건임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원가정에 대한 열등감으로 세상 성공을 줬다가 급성호중구 감소증으로 소망이 끊어질 뻔한 저를 살려주신 주님의 은혜를 잠시 잊고 있었어요. 세상 쾌락과 물질의 눈을 돌리는 저희 부부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시려고 오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해요. 이제는 기회주의적인 말과 행동을 그치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키길 원해요. 저의 적용은 재물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도록 핸드폰에서 코인 앱을 삭제하겠습니다. 아침에 먼저 큐티인으로 말씀을 묵상한 뒤 저와 남편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자신을 배신한 사람들까지 품었습니다. 반역자 아마사도 품었고 자신을 저주했던 시므이도 받아주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길갈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언약을 새롭게 하여

0: 다시 시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 편과 네 편을 나누지 말고 원수까지 품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며 살아가시길 바라요. 진정한 회개로 돌이켜 하나님 나라의 하나됨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반역한 압살롬을 품고 저주하던 시므이까지 받아준 다윗을 통해 원수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는 조금만 상처받아도 마음을 닫고 조금만 배신당해도 사람을 정죄하며 내 편과 내 편을 나누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공동체의 하나됨보다 내 감정과 자존심을 앞세운 저희의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상황 따라 움직이고 유익 따라 선택하며 필요할 때만 주님을 찾는 기회주의적인 모습을 버리길 원합니다. 길갈 언약의 의미를 기억하며 오늘 우리도 식어진 믿음을 회복하고 흩어진 마음을 주께로 다시 모으길 원합니다. 무엇보다 내가 먼저 용서받은 자임을 기억하고 용서의 기회를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힘들게 한 사람까지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내 유익보다 하나님 나라를 먼저 생각하며 원수까지 품으시는 주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큐티엠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큐티엠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 이 시간에는 우리 지역 교계 정보를 안내해드립니다. 제5회 영천시민과 함께하는 여름음악회가 7월 12일 주일 오후 5시에 평천교회에서 열립니다. 부르의 명곡, 미스터트롯 등 다양한 방송에서 세션팀으로 무대를 채운 멀티악기 연주자 조윤정 씨와 가수 유리상자 이세준 씨가 풍성한 음악으로 함께합니다.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는 이번 여름음악회에 많은 관심과 참석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054-335-7170 평천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일회공동체 IM 선교회 영덕신리교회 주최로 한국 다음 세대 살리기 한다살 캠프가 영덕신리교회에서 열립니다. 8월 6일 목요일부터 8월 8일 토요일까지 진행되며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혼이 회복되는 자리에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휴대전화 010-2803-938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어린이전도협회 포항지회 주최로 포항장성교회에서 복음과 전도훈련 캠프 교회연합 여름성경학교가 열립니다. 7월 31일 금요일부터 8월 1일 토요일까지 무박 2일로 진행되며 스키드라마, 레크리에이션, 뮤지컬 공연, 교회별 장기자랑 대회 등 다양한 활동이 준비됩니다. 교사를 포함해 선착순 250명을 모집할 예정이오니 은혜의 시간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7174-469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인덕교회에서 주일 오전 11시 예배 반주자를 모집합니다. 건전한 교단에 속한 세례교인으로 찬양대 반주가 가능한 분을 모십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9964-853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연일교회에서 남성 관리직원을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은 건전한 교단에 속한 세례교인으로 일종 보통 운전면허 소지자며 대형면허 소지자를 우대합니다. 교회 관리, 교회 행사 지원, 차량 운행 등의 업무를 맡게 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지원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054-285-8066 포항연일교회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포항극동방송에서는 지역교회 음향시스템 점검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미자립교회를 비롯한 교회의 음향 또는 음향시스템 운용에 어려움이 있어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샵 9030으로 점검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신청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점검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에서는 신앙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각종 집회 행사에

0: 는 이단들의 활동도 예상되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교계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포항 극동방송 256-3000번, 팩스 253-9100번으로 또는 극동방송 홈페이지의 공지 요청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무료로 공지해드립니다. 또한 게시판 내용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안내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방송된 내용은 포항극동방송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생명의 바람, 세상을 살리는 여성, 포항 YWCA. 포항 YWCA는 여성과 청소년이 행복한 세상, 평화와 정의의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포항 YWCA 가정폭력상담소는 1998년 설립 이래 지역사회에서 가정폭력을 예방해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가정폭력 피해자들과 지역민들이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학교폭력 가해 학생과 부모를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족 내의 다양한 갈등, 가정폭력으로 인한 어려움 등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포항 YWCA 가정폭력상담소 277국에 5418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새로운 기회를 제시하고 삶의 행복을 함께 채워가는 포항 YWCA. YWCA 도전에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0: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에는 경주제일침례교회 손성진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들으시고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에 있는 에고에임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것에 관한 말씀들을 같이 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옳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표면적이고 일반적인 지식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과연 우리 가운데 어떠한 분으로 오셨으며 그분의 사역이 과연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드러내신 거죠. 그래서 여기 말하는 이 에고에임이 나는 무언 무엇이다를 통해서 그분이 과연 우리 가운데 무엇을 하시려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거죠. 오늘 이제 네 번째 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앞에 우리가 본 것처럼 나는 생명의 떡이라,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는 양의 문이라 이어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8절에 예수님은 자신을 나는 선한 목자라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앞에 나는 양의 문이라 해서 이어지는 사실 관계성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양들이 들어가는 유일한 문이 되실 뿐 아니라 그 모든 양들을 이끄시고 그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줄 수 있는 선한 목자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선한 목자로서 자신이 다른 목자들 혹은 예수 이름을 사칭하는 혹은 예수 이름을 오용하는 그러한 자들과 무엇이 다른가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 예수님 당시에도요 수많은 사람이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메시아를 자처하는

가짜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이 가짜 목자들과 자신이 어떻게 다르신가를 오늘 분명히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보면 양과 목자의 관계를 통해서 자신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본 것처럼 이스라엘의 전통과 문화 가운데 이 양과 목자의 관계는 어린아이도 알 만큼 모두가 아는 이야기였습니다. 즉 어떤 목자를 만나야 양이 편안을 얻고 부유를 얻는가, 잘못된 목자를 만나면 그 양들을 맡겼을 때 그 양들이 굶주리게 되고 혹은 잘못된 걸로 탈이 나게 되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봤기 때문에 모든 아이들까지도 좋은 목자를 만나야 된다 이런 걸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은 자신을 지금 선한 목자로 말씀하시면서 그가 양들을 위하여서 어떻게 사랑하시고 헌신하실 수 있는가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이 말씀으로 나는 다른 목자들과 다르다라고 말합니다. 자, 무엇이 다른가 보십시다. 본문 11절에서 12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꾼은 목자가 아니오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예, 목자는 양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입니다. 목자의 책임은 양을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는 것처럼 양의 안전과 생명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양을 버리는 목자가 있다는 거죠. 그들의 위험 혹은 그들의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오히려 양을 던져놓고 버려놓고 도망가는 사람들, 그들을 지금 뭐라고 말하냐? 사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꾼과 선한 목자는 다르다는 겁니다. 선한 목자는 무엇이 다르냐?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주시는 분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게 선한 목자의 특징입니다. 그는 양들을 위하여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실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평상시 일반적인 상황에서 선한 목자나 사꾼은 별로 구분이 안 됩니다. 어차피 사꾼도 목자이기 때문에 양들을 이끌고 다니고 초장으로 다니고 물로 다니고 우리로 끌고 옵니다. 언제 진짜 목자인가 혹은 아닌가가 드러나느냐? 바로 위기의 상황에서입니다. 문제가 찾아오고 와 양이 어려움을 겪는 그때에 누가 진짜 목자이며 그 목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느냐가 분명히 드러나는 거죠. 본문은 그걸 지금 뭐라고 소개하느냐? 사나운 이리가 왔을 때입니다. 사실 이리라고 하는 짐승, 양을 잡아가고 물어뜯는, 그래서 이리는 한 마리로 움직이기도 하지만 이리떼가 나타나기도 하죠. 이리떼가 나타나야 목자 하나를 오히려 두고 그들이 약탈하고 혹은 여러 가지 상황을 만들 수가 있는 건데 그 이리가 나타난 상황에서 목자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겁니다. 사꾼의 목자는 자신이 이 양의 주인도 아니고 일반적인 어떤 돈을 좀 얻고서 오늘 하루를 책임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상황, 그 어려움 가운데 오히려 양을 버려두고 도망갈 수 있다는 거죠. 목자가 양을 버리고 가면 어떻게 됩니까? 양은 다 죽습니다. 물어뜯겨 죽고 양은 느리거든요. 움직임이 빠르지 못하기 때문에 양은 거의 이 본문이 말하는 늑탈당하는 그 해를 당하는 상황에서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이 양을 두고 도망치는 목자는 사실 사꾼 혹은 참된 목자가 아니다라고 정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는 이리 때가 얼마이든 얼마나 많은 위험의 상황이 왔든 간에 그 양들 앞에 서서 양을 지키기 위해서 싸운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자기의 양이기 때문에. 이 양은 자기의 삶의 가장 중요한 존재이고 내가 이 양들 때문에 오늘 여기에 왔기 때문에 양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걸고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다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자기를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는 분이라고, 나는 내 목숨도 아끼지 않고 줄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 말하는 선한 목자는 세상에 많이 있는 좋은 목자, 어디서든지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목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요한복음 10장이 말하는 선한 목자는 세상에 오직 한 분밖에 없는, 모든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주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지금 선한 목자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후대에 많은 목회자나 혹은 뭐 여러 지도자가 내가 선한 목자다라고 말하면 예, 그 말은 자기에게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맞지 않는 말입니다. 선한 목자가 되신 예수님, 그분이 목자로서의 본을 보였기 때문에 선한 목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닮아가는 것뿐입니다. 자기를 드러내서 내가 선한 목자 되었다고 말하는 순간에 뭔가 이게 맞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죠. 오늘 예수님은 바로 그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상황,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주는 이 상황이 이 모든

인생들에게 효력 있게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사실 자기 목숨을 내어준다는 것은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게 십자가죠.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십자가의 그 상황으로써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자기를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생들을 믿음 안에 살게 하는 역할, 이 책임을 예수님이 가지셨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는 것처럼 양들 때문에 억지로 죽는 게 아니에요. 내몰리는 게 아닙니다.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는 자기의 그 결정으로서 언제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목자로서 양들을 위해서 자기의 결정은 그 결정을 통해서 양을 살리고 나를 죽게 하는 그것으로서 자기의 이 책임, 자기의 사명을 감당할 때 비로소 선한 목자라고 하는 것이 인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는 그가 선한 목자가 되신다는 증거의 현장입니다. 만약 십자가가 없었다면 예수님이 자기가 선한 목자라고 말해도 무엇으로 그것을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 모든 사람을 위해서 대속의 죽음, 그 희생의 죽음을 통해서 그가 선한 목자가 되신다는 것을 분명히 드러낸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는 것처럼 평상시는 알 수 없지만 이 삶의 위기와 문제가 찾아왔을 때 이 누가 참된 목자인지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선한 목자의 실제는 위기와 문제 앞에 드러난다고 말하죠. 예,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언제 가장 많이 찾아요? 좋을 때? 행복할 때? 제가 보니까 그럴 땐 별로 안 찾는 것 같더라고요. 언제 많이 찾느냐? 예, 위험할 때, 어려움 찾아왔을 때, 필요할 때.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새벽 예배 숫자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새벽에 나와서 많이 기도할 때 보면 제가 금방 압니다. 아, 뭐가 좀 안 좋은가 보다라고. 내 필요와 내 문제 앞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모습들이 잘 보이죠. 그것을 통해서 그때가 바로 우리 주님이 필요한 때라고 모두가 인식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내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 삶에 이 좋은 것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문제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리가 온다라는 이것을 보면 누가 참된 목자인지 안다라고 하는 그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우리 삶에 찾아오는 어려움과 문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아주 중요한 그 기점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늘 기도하기 원하지만 특별히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먼저 찾으시고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선한 목자가 언제 그 위기 가운데 드러난다고 하는 말과 같이 성도들의 신앙도 보면 그들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의 믿음이 어떠한가가 분명히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좋을 때 평안할 때는 다 나 믿음이 있다, 나 신앙생활 잘한다 말하다가도 삶에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오면 그것에 반응하는 모습 가운데서 진짜 믿음의 사람인지 아니면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형식만 따라가고 있는지 그게 보여질 때가 있어요.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면 내 삶에 찾아온 위기, 문제 앞에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나님을 찾고 그 자기 가운데 찾아온 삶의 문제를 믿음으로 해결해 갑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면 그 삶의 문제와 위기 앞에 믿음 없음이 여실히 드러날 때는 불평과 원망으로, 또 이 상황을 초래한 것을 자기의 문제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원망함으로써 그 자신에게 믿음 없는 것을 곧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오늘 다시 말하지만 우리 삶에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 바로 그때가 믿음이 필요한 때입니다. 믿음 있음을 증명할 때입니다. 그 믿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그 어려움들을 이겨가야 되는 거죠. 앞에 말한 것처럼 예수의 십자가도 어떤 것이냐? 그 십자가가 그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심을 증명하신 겁니다. 그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양들을 위해서 이렇게 내 목숨을 내어줄 수 있다고 말했던 것을 그가 직접 그것을 실행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 기도하며 고민하시지만 십자가를 두고 도망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셔서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선한 목자가 되신다는 것을, 자기 양들을 향한 사랑과 헌신을 거기서 드러내신 거죠. 오늘 본문이 말하는 나는 선한 목자라는 이 말, 그가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실 수 있다는 이 말은 바로 십자가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또한 여러분, 이 선한 목자는 양들의 주인이기 때문에 양들에 관한 책임과 함께 양들을 잘 아신다는 겁니다. 그렇죠. 양들을 직접 키우고 그들을 이끌었기 때문에 이 양의 상태가 어떠하며 이 양이 지금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잘 아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선한 목자의 특징은 어떤 거냐? 양을 알고 양을 위해서 일하실 수 있는.

양을 찾으시고 그것들을 돌보는 특징을 가졌다는 거죠. 자, 먼저 우리 본문 14절에서 1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 오늘 본문 14절 15절은 이 주님과 그의 양이신 성도의 관계를 설정하신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또한 우리도 주님을 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안다의 관계는 차이가 있어요. 이 분명히 목자가 양을 알고 양이 목자를 안다고 하는 이 전제는 관계성의 성립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아는 관계 가운데 있다는 거죠. 문제는 어떻게 아느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이 말이 계속 나옵니다.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얼마나 알고 있냐? 그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줄 만큼, 나를 다 던질 만큼 나는 그들을 알고 그만큼 사랑한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알지 못하는 대상을 위해서 희생하고 혹은 죽는다는 것은 어쩌면 부질없는 것입니다. 알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죽으실 수 있고 알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희생을 감당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는 누구에게 능력이 있느냐? 주님을 아는 사람에게만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지만 누구에게 그 십자가의 구원과 은혜가 나타나느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고 믿고 따라가는, 믿음으로 그분을 바라보고 아는 사람에게만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그들을 아신답니다. 그들을 아시기 때문에 그들을 위하여서 자기를 내어주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알매 관한 것을 아주 깊이 있게 다뤄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아시는데 어떻게 아느냐? 아버지가 나를 아는 것 같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그렇게 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큰 의미를 갖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모르시겠습니까? 아들 예수가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알지도 못하고 세상에 오셨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는 떼어놓을 수가 없는, 이 분리할 수 없는 상도로서 서로를 아시는 것인데, 지금 예수님이 자기 양을 아는 것도 양에게서 목자인 자신을 떼어놓을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아는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안다, 그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략 알지 않습니다. 여기 경주에 사는 아무개 내가 알 것도 같고 이렇게 아는 게 아닙니다. 너무나 확실하게 알기 때문에 얼마나 잘 아느냐? 마치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아는 것 같고 내가 그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분명하게 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하는 안다는 관계성으로 아는 겁니다. 이 안다라고 하는 말에 사용됐던 헬라어가 키노스코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키노스코는 지식으로 알고 정보로 아는 거 이런 아는 게 아니에요. 키노스코가 말하는 의미는 뭐냐면 그 상대를 만나봐서 인격적으로 알고 있고 경험했다라고 하는 알민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안다, 믿는다라고 말할 때 아, 예수가 4대 성인쯤 되나 보다, 예수가 저 이스라엘에 나왔나 보다, 그렇게 아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안다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찾아오신 나의 주님으로 아는 거고, 그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받았고 그 주님을 따라갈 때 나는 천국 백성으로 산다라고 하는, 주님을 통해서 분명한 구원과 생명 얻음을 아는 것, 그게 바로 아는 겁니다.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정말 주님을 나에게서 절대로 떼어낼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주님으로 알고 있는가? 아니면 어렴풋이 알고 있는 것으로 안다라고 지금 교회만 나오고 있는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너희를 그렇게 안다. 내 목숨을 내어줄 만큼, 혹은 나는 너희를 이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아는 것처럼 나도 알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건 신적인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아는 것, 이건 뭐 우리가 안다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그분이 신적 차원으로 아들의 모든 것을 아시고 또한 그 아들은 하나님 아버지가 내게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을 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상대적으로 여기 보면 양도 자기 목자를 안다고 말하는데 이 알면 무엇일까요? 양이 목자를 다 알까요? 오늘 우리 목자가 어디서 왔고 우리 뭘 먹었고 우리 목자는 가정이 어떻고 양이 그걸 알까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양이 자기 목자를 안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목자의 음성을 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양은요 눈이 어두워요. 양은 잘 보지 못합니다. 양은 눈이 어두운 대신에 이 귀가 밝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리를 아주 정확하게 분별해내는 겁니다. 내게 부르는 소리가 이리 와라 라고 말할 때 그게 이 양의 입장에서 목자의 음성인지 다른 사람의 음성인지를 명확하게 분별해내는 겁니다. 가자 하면 내 목자가 나를 가자라고 말할 때 쫓아갈 수 있는 것, 그 목자의 음성에 익숙한, 목자를 알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예요.

다른 목자가 부른 데 따라가면 정신 나간 양이겠죠. 오늘 여기 말하는 양이 목자를 안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목자의 음성에 익숙한, 목자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참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고 내가 주님의 양 되었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을 어떻게 안다라고 말해야 되냐?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 압니다. 이게 정상적인 대답입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듣고 이게 나를 향한 주님의 말씀, 나를 살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아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것들은 이상한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양이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안다는 것은 결국 그 음성을 듣는 것에 익숙한, 그렇기에 그 알미면 충분한 겁니다. 나머지 건 누가 채우느냐? 목자가 채우는 거예요. 양은 목자의 음성만 알고 쫓아가면 됩니다.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는 한 길을 잃지 않습니다. 문제를 만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양은 다른 것들은 둔하기 때문에 목자는 그 양을 책임져가는 거죠. 오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바로 그런 분인 겁니다. 그 양을 알기 때문에 그들을 인도하고 그들을 책임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려울 때, 우리의 아플 때, 우리의 문제를 당할 때 주님은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 그 양을 아시는 분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선한 목자로 우리를 아시기에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며 그를 의지함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알음을 통해서 우리를 이 믿음의 시대 혹은 이 자기 삶의 자리에서 늘 그분의 음성을 듣는 자들에게 가장 좋은 것, 선한 것들로서 응대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이 선한 목자의 또 다른 특별함이 있는데 여기 보면 아직 우리에 들지 않은 양도 그가 찾으신다라고 말합니다. 야, 이 말이 무슨 말인가? 본문 1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라고 말합니다. 여기 이 시점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던 시점에 아직 우리에 들지 않은 양들이 있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이게 누굴까요? 예, 대부분의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은 여기 아직 우리에 들지 않은 사람은 이방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유대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들은 자기들의 메시아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하느냐? 아직 우리에 들지 않은 또 다른 양들이 있어 나는 그들에게도 선한 목자가 되려고 오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즉 예수님의 구원의 대상은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만이 아니라 그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로 인하여서 은혜 얻을 수 있는 모든 이방의 사람, 그들도 주의 구원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 양들을 찾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자기의 제자들을 보낸 거예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수많은 사도들이 소아시아와 또 지중해와 그리스와 로마로 왔던 그 이유는 그들이 바로 주의 명령을 따라서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려고 아직 우리에 들어오지 않은 양들을 찾아서 그 주님이 선한 목자가 되신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이 일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상황은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주님은 그들도 내 우리에 들어오는 내 소유의 양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대적으로 그럼 그 주님 안에 들어간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느냐? 오늘 본문에 말하는 것처럼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과 그 한 무리가 되어서 목자 앞에 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구원의 기회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분 앞에 서는, 즉 그분의 양으로 선한 목자를 따라가는 삶으로 나아갈 때 비로소 주님 안에 들어온 사람으로 확인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 16절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진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양은 주님 안에 올 때만 가능한 거예요. 아직 들어오지 않은 자를, 아직 들어오지 않은 상태를 그걸 주님의 양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양들에게 허락된 것은 뭐냐면 바로 주님 안에 들어오는 것. 주님은 바로 그들을 여전히 찾으시고 그렇게 이 시대에도 아직 죽게 돌아오지 못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뭐냐? 그들로 하여금 주의 우리 안에 들어와서 선한 목자 앞에 서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죠. 주님은 지금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의 이 양들을 아시며 여전히 양들을 찾는 분으로, 그러한 선한 목자로 오셨다라고 말하는 거죠. 또한 오늘 마지막에 보면 바로 이렇게 이 모든 양들을 찾으시는 그분이 그 양들을 위하여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줄 뿐 아니라 더 크고 놀라운 능력을 행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10

입장의 선한 목자에서 볼 것은 뭐냐면 주님이 우리의 좋은 분이 된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주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주님이 크고 놀라운 권세를 가지셨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즉 예수님은 자기의 이 선한 목사로 오실 때부터 이 양들에 관하여서 주권적인 역사의 기능을 갖습니다. 다시 말하면 양들을 택하시고 양들을 구원하시는 모든 것은 다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과 18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선한 목자로 오셨을 때 그는 권세와 능력을 가지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는 어떤 권세를 가졌느냐? 오늘 본문 이 17절과 18절에 보면 자기의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그 목숨을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것은 사람에게는 없는 거죠. 누가 자기 목숨을 내어버리기도 하고 또 다시 얻기도 하고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자기의 목숨을 이 양들을 위해서 내어주실 뿐 아니라 또한 자기의 목숨을 다시 얻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모습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뭐에 관한 말이냐?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십자가의 이 상황, 이 사건을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말한 겁니다. 즉 예수의 십자가는 어쩔 수 없이 당하거나 문제 때문에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상황 앞에 이분은 그것을 순종함으로 그 길로 가기를 자발적으로 결정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신다는 겁니다. 즉 빼앗기는 게 아닌 겁니다. 내어주시고 다시 찾을 줄로 믿고 있다는 거죠. 자, 그게 오늘 본문 18절입니다. 거기 보면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여러분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가지신 놀라운 권세입니다. 그분은 단지 좋은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양을 위하여서 목숨을 주실 뿐 아니라 양을 위하여서 더 크고 놀라운 능력들도 하실 수 있는 분으로 그걸 지금 여기 보면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고 또한 다시 얻을 수 있는 이러한 권세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쩔 수 없이 우리 가운데 오시거나 어쩔 수 없이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십자가를 마땅히 질 것으로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한 그 길로 가기를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은 패배가 아니라 승리를 위하여 택한 길인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은 외형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이느냐? 구경하던 사람들이 아 이제 나사렛 예수가 죽었다 다 끝났다. 제자들도 뭐라고 말합니까? 아 주님이 죽으셨다 우리 이제 어떻게 하냐 다 끝났다 한탄하죠.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는 겉으로 보기엔 로마의 권력이나 유대 제사장들에 의해서 예수가 붙잡혀서 죽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이는 빼앗긴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이 말하는 그분이 스스로가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 그 죽음으로서 끝마침이 아니라 그 죽음의 사건으로서 모든 것의 시작점이 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이 죄가 사해지고 구원의 은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로 나아가시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시작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분명히 말한 것처럼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스스로 버린다라고 누구도 그것을 빼앗을 수 있는 그 상대는 없어요. 사단이 주님의 목숨을 빼앗는다 불가한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스스로 내어주시는 그 주권적인 선택으로서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말하는 것처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중요한 단어가 바로 권세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권세 헬라어로 엑수시아라고 하는 단어는 엄청난 무게를 담은 말입니다. 이 권세는 뭐 힘 혹은 뭐 능력 이런 정도의 차원이 아닙니다. 여기 말하는 권세는 그의 권리이며 자격이고 또한 그의 주권적인 결정권을 말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혹은 부활하시는 것 주님 안에서 이미 결정된 그렇기 때문에 목숨을 버릴 권세가 있을 뿐 아니라 다시 찾을 권세도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은 우연히 일어났거나 어쩌다 된 사건이 아니고요. 이미 하나님 안에 계획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발적으로 그 일에 순종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주님의 권세로 주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의 십자가 죽음과 혹은 부활의 모든 상황 선한 목자로 오시는 그때부터 이미 결정됐던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하는 나는 선한 목자라 말할 때 아 주님이 좋은 분인가 봐 양들에게 필요한 분인가 봐 이런 정도가 아닌 겁니다. 선한 목자는 그의 권세를 가지고 그의 양들을 전적으로 책임지는 분이 되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0: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선한 목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양을 책임지겠다고, 나는 나의 목숨도 내주겠다고 말할 때 여러분 우리의 태도는 무엇이냐? 그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나를 책임져 가시기를, 나는 내 힘과 능력으로 다 감당하기 어렵지만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내 삶에 계시기에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실 수 있고 또한 나를 아시고 내 모든 것들을 그의 권세로 책임지는 분이기에 이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거죠. 이 주님 앞에 내어놓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이 선한 목자의 비유는 성경에 나오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아니고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은 여러분 항상 여러분 가운데 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어떻게 걸어갑니까? 우린 양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에게 속한 그 우리 안에 있는 양으로 우리 앞에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계시기에 그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예,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선언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오늘 본문이 들은 것처럼 너무나 좋은 분입니다. 너무나 대단한 분입니다. 정말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한 목자를 앞에 두고도 못 따라가면 그게 문제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우리 앞에 있는데 그 선한 목자의 음성을 따라서 그분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이 양들의 삶인데 오늘 수많은 양들의 문제가 뭐냐?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앞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 목자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이 시대 많은 성도들의 문제가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좋은 것 주기 원하시고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원하는데 자꾸 고집 피워요. 자꾸 쓸데없는 것들로 자기 앞에 두고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을 등한히 하고 어리석게 처신한다는 거죠. 예,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선한 목자가 되신 주님을 앞에 두고 따라가고 있습니까? 신앙의 여정의 옳은 길은 그 주님이 우리 앞에 계셔야 되고요.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따라가지 않고 버티고 앉아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척하고 믿음 있다고 말하고 여러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야 비로소 그분에게 속한 양이며 그분이 책임지는 양인 겁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그 선한 목자 그분의 음성이 늘 들려지고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따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선한 목자 대단한 분이죠. 그러나 선한 목자가 앞에 있어도 따라가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없는 거죠. 오늘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말하는 겁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서 목숨을 내어줄 수 있다. 나는 너희를 알고 너희를 찾는 이로 너희 가운데 왔으며 나는 너희를 살게 하는 권세를 가졌다라고.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그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 여러분 오늘 그 음성이 들려지거든 오직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가운데 선한 목자로 오셨습니다. 나를 위하여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실 뿐 아니라 나를 너무나 잘 알기에 이 시대를 사는 동안에도 여전히 나를 찾으시며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가 오늘 내게 있을 때 내가 두려움이 없고 내 문제가 주님 앞에 해결되어 가는 줄로 믿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앞에 두고 날마다 따라가는 목자에 속한 양의 삶으로 이 믿음의 일들을 지켜갈 수 있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을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경주제일침례교회 손상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4-774-6162번 경주제일침례교회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빛으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로이스 출산준비 도움센터에서는 임신과 출산 관련 정보, 신생아 돌보기 등 예비 부모들을 위한 무료 상담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0: HT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랑의 드라운 정인숙입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극동방송에서는요. 2026 서머 스페셜로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무더운 여름 시원한 찬양 또 은혜로운 찬양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러분께서도 들어오셔서 아, 이 찬양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 싶어요 하는 곡들 나눠주시면 좋습니다. 이 찬양이 주는 힘이 있죠. 평안과 쉼, 안식 또 응답을 주십니다. 히포의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남겼죠. 주님, 주님께서는 우리를 주님 자신을 위해 창조하셨기에 우리의 마음은 주님 안에서 안식을 얻기 전까지는 결코 평안하지 않습니다. 안식을 얻기 전까지는 결코 평안하지 않다. 어떠세요? 여러분은 평안하신가요? 세상에 많은 소리들이 있습니다. 거소리에 귀 기울이보다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과 찬양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시면 어떨까요? 쉼과 평안과 또 위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서머 스페셜 이 시간이 그런 시간으로 채워가기를 소망해봅니다. 사랑이 들한 서머 스페셜로 시작합니다. 오늘 준비한 첫 곡 테너 박용시의 찬양 냉수 한 그릇으로 시작할게요.